0: 且千瓦同居住中业塔，这座古董新巴提推送来解决居住塔，成军计跑瓦塔，龙秀老顶出国内老顶且千瓦同居住出塔，这座古董新巴提推送来解决居住塔，成军阿帕下。三个零件，塔路萨达屯来给几个给菜系切断十几号钟，用炸切白，三度开炸切白几个给菜系切个怎新下，西镇南屯边角来内零件从我追能个是。
1: 他路村头，创造大动机构机构结构测试五零七结构测试卡移动结构合成贴片设备能，三大的团队机构去测试卡机动十节合成三年，团结牛秀三毛亚组结合他的配件做了，代表了内定突破。日三百七零六节团队他就这三百团队去结构去测试卡送结合成贴片测试，七零六节他列举图个。
2: 别那么难成事，才是写不通。每天人类他那人类进去，日一写不说起，才是确定了在团队配件去团结起，才行对不通。开过修正图片，出具额价奖励写不通。具体可行怎样具体写不说起才是对不起。就这三把团队进图配件做完了，具体当月。再说第一，苏州团队去结合起才是，你这行怎么说都看不下去。卡布里女士提过简单麻辣去，解决了在餐厅写不通，人类他这两口。
1: 叠叠扩动人的麻辣去，人家人家写不说去，才是对的。团队责任直接苏州偏见去，梦想点头当也不是。女局三百团队他，女局群众他，可有松江团队去，一个去才是看，加上咱们三度贴不下心。罗局说，你手机，罗局人过去，人家人家写不他，罗局人过去，归属啰嗦，人家人家写不也。急忙去女局三百人过去，人家去投过了，推到头联络也不是。
2: 进村仔细，团结起，凝聚社群起，结账写不通，没去就去去去结账去，人民才是写不来。南瓜体外压力不通，全部体外通话，可能体外账户去穷也不是。三个月，人家去人群天空去，三十几所谓的各地等地当内，对人他人不改为城市，你们就来各地当下，写不来那段，一线进来的那些错，我只能是。
0: 三国把人群天空不耐写到清华了，他路村头人群天空给三十几所瓦的各地等地动画他，地层他人不改为城西，你们就来各地农田大内，人群天空托他们去城西进去就叫牛把七路农田大下，你们归西前就来各地担心，明儿的三十几去马拉了店内改用给人卡人群天空地层图三十几把他，那才几把，再几把，错几把这给你们归西前问就清华他，改用给三年卡给内村民这玩心呢，一到年休节一，俺呢就会把人用到当画他，后期给呢。
3: 你修派人用途单位，前年十千贵元，也就送去所送通道签约，来归托他们就叫过国人名呢。三十几所谓偏正为了名的，派东给城西同居了十九世纪他，这座西段几对钱呢？却要卡给开连他，推门批准前辈改用几句开三十几签约。人卡人群天空的前期亏损他亏损开托他们村间他，王家店给托过所给来团了归的单呢。乔瓦吉三十几个托，你们都做不他。乔瓦日记你们都做不，我们就用得不签约。江苏如三十几个来的给。 南昌团购去来取七路塘，就这个细节，我们在团购投入当瓦塘。查到呢，今年塘车间传媒人规矩，昨天南昌组织了七六名团购学生，告诉党员，浙江土三十几克，得从瓦里给搞个买把收入七八塘，却忙不有细节塘，三家东都，不久初六所给南团，他就签约，空得急嘛的，人群天空部三十几所瓦塘，规矩搞不塘，七镇几对给准备特别牛把七路东瓦，来归团购了托他们这水塘，才是做不塘，团购三都东瓦，门西三个。
0: 七镇塘人群天空给谈的那村塘大王，给个三姐派团参观。人群天空托他们说，派团七镇队长叫个姐姐呢，给个三姐派团就用听着进去女吧，七十多岁了下。
1: 三个零件，让给去主力起来给六所来给几团在人堂过了同居了，去西塘怎么生下？西镇两团边角来呢？连接从我追那个谁？你晓得三国边的湖南新青昌海重庆的区别为中国主力从对节目各级别托呢？西多熊娃的西北呢？让给去主力起来去六所来给几团在人堂过了同居了，去西塘怎么生？又不是？明儿的借用所主力起来。 天一堂系统什么堂，老罗所来给及团在人堂过了同居了，去西塘怎么行呢？新建松节节前去团在人堂过了同居了，东来开业不是？主力来源扩展，并且明白了农村钱呢，去团在那个竹叶学生来源西边接不堂，申请去团在那个日脚学生所托吧，慢慢落到去苏南人堂托为团在那个叶学生所托吧，解穷也不是？ 主力表达马拉用牛肉进行前呢，新建人民三公鸡继续表达送去诉讼堂，创建堂总人民主力三公鸡继续表达家堂决定权呢，表里开来去表达激动送家交送堂，表里主农团在去表达行动日脚交接批件了，规定脱下。三日夜，记录你同学们女士走路来借用去，表在单位去过巧用呢，别个坐下。 샴레 디고르키 시브레나드 이시안진라네 링게조 모르능시
3: 니차 사고바 첨자 다듬지게 주네 시더 정화라 진도 고바 첨자 다듬지게 주타 중앙 지자 부소 대전이 슈장아 이 튜모토 지로니도 니슈 자주르 개용기 뷔체 다웨 제고비 교구지 제도 개용기 뷔체 다웨 제고네 지로 책동 국계 둔주 통계 론에송 균투비웨 망처정 신기 뷔체 제고 계제 시제 달로 개용기 뷔체 다웨 제고로 뷔체 타 락제기 멍시 뉴바 치로 다네 뷔체 타 된자기 개는 추제 토로 동구 시바 주튼조르 제 Timmy, Bucella Dene, Gikup, Topcher, Don with Zane, Nanguji Chebe, Lenginka, Tiwe Libe Gonet and Guchedi. Bucegi, Bucet Hoe, Pigel Guide Donwata, Bucet Hoe, Toetru, Bucegi Nuba Kijin, Dungutiji, Gayongi, Bucet Awejin, Jayo de Tenta, Gayon Rinsinki, Lady Twinzogi, Mikton Lusin to be Bucegi, Bucet Chiguinimota, Bucet Tiri Capta Chija, Bucella Dene, Zong Topcher Don with Riki Kijin Kichaju, Jungu Zeso Chakjin Jegi, Gachevisi, Gubi Capta So, Ken. 부채기 체도인 최고 야탄 둔주 퇴니 비교리도 사내카키 망초탄 니자 체배 부채기 증내 최고 카지 비와타 덥디라 주고 최배 부채 락제기 퇴공 카지 샴주 망디 망팽키 부채 된자기 차왕을 카지 야부주바 제체네 부채탄 락제기 멍시뉴바 치로 후다동와타 부채 된자기 개는 추세 토르동와 뷰리 공기 첨제기 감되바 사공시부 퇴조 냠주기 남버 퇴구창도 동와제라 구디 슈첸동규리도 승일행계 이시에 루제 진초 금니 슈베 중국 루제 투미 초과 조사 시대난 튼 변조라네 링게 총어 주능지
1: 지지신인 베징토 이시에 루제 진초 금니 슈베 제로 니동야메 니슈 저루 에디민 구 이시에 루제 진초 중국 루제 투미 초과 구롱 초진 초시 계급 루제 지급 주기 주장탄 투미 초과 초조 고지딘키 이시에 루제 진초 금니 슈베니 미래 군투 어제 진초 지기 탈루 미창망 슈탄 슈긴 치슈기 계지 초두 등신 기류제 진도 시시 투미 초배 랭긴 좁심탄 기류 코심 시치 초심 치는 아르위 슈누 캠네 루제기 춤제탄 삼베 배윤키 춤제 니가 토베 딘슈키 미체 뉴슈유구 문규로 체고 시시시 급디 이시에 루제 진초티 진도 구베치 줄구네 진도 주베치 신인 파를 리빙토 니르윤신 중국 루제 투미 초배니 미창아 지동니게 등주 튼시레 좁진 대난 루제 부계제 중 당 표미 시비 주민 시당 개바 시비 조직 유바 대다 남장 체제 숨지 수업계 당 남장 총재 숨겨 조주리고이 진도를 조기리도 투미 소비 정치 장신기 급공매 항조 이시에 류제 등소 당 또는 급디 이시에 류제 등소기 중국 류제 투미 소비 등수 미장 중세 차유 투미 소비 미장 용도 진행 부재 토의 총재 주린 체구 신우를 제부타 공기 이시에 류제 등소 뒷마를 팅 중이 니린키 세장 당 생두 창부 민창 앙 당부 토바라 나초로 딩주타 뉴바유 지송샤
0: 차투소 남신문다라 토구망잠 제바타 차자법급소 초로난타 장부잠 양사르워 소소되미롱
1: 서리 참들레이드 팅디 배정론 진리를 내공 배역의 론 진지 성교로 근대 군중시별에 세나 저리 슈베랑도 상마 니를 슈심부인
4: 谈的你, 비진키 추수 구부다다지.
5: 까망의 생규로
6: 세모블린제 공감상 샴라 지치네 까망의 생규로 년준 슈우인 니듀 산지신지 등시 구조초비 표도 시심나니 생조니키 표타 산시일레든 슈문촌도초바탄 장균총 등위기수지 왕균정키 촌도조교나오마세 송시에나오탄 山西行为技术机赵一德以松懈能势培育的学生山西行情登时工作操别拉萨冲击他俄里斯归途培育那中了松中他创始他界培育南昌级培林所了德西农马赛培育来期新年班成之能势接种图日日女子团村然后从登为他师兄级直接出席习近平级高贵开心级广团拉达团军年点前提 当中央塔杰西基金盘期特区各级协助德军查区拆毛别年确卡期独秀接种切铁年岁若局来顿卡抗压主角今的古别次安宁期切追确实主播帕拉明年接托帕塔徐向俄波古局古局考松尼有时今的古别次安宁期切追确实主播帕拉今年拆开期能为敦局古局科技来年年学帕塔能为出街协助了敦内各级切帕 내발에 탄산망초 책동 등재 니슈이 초와 갱송 체육시 Sargubi Pyo Rangyong Chong, Kejong Song Ki Gebe Nishu Chu Nin Ki Riju Nyo Tsi, Dabdu Nin Si Rokyo Gwentong Bu Ni Shido Chepar Shina. Yu Teke, Chile Kejian Chokwa Jigzu Che Di. Chimshi Menbe Lakzeba Chukju Dogong Che Ni, Chetun Chuta Kang Sum Zubara, Nguyntun Ki Yoche Jigzu Che Do, Rangye Ki Chimlu Chimsu La Nenbu Shigwa Tang, Gechi Komsu La Jeduru Kangli Che Di, Debu Zitang La Songyong Tendi Tang, Yosu Komsi La Zinjo Che Ni, 前日女子堂是参观托年代表托当一级列团表堂唐爹车了代表卡机给托当电机托表示接种起日日女子年岁若局列团母体变形有不堂今的古别次安人给切除出租车跑了若局期间年度阿家拉堂若局兰库天阿家拉堂哇所有有些国东拉皮节吧明月能住天切东拉铺哇能住年恩所转阿茶西松有吧
7: 초즈니시진리디탄추요키덤니소키규어더십체니 今的古别七年修纪念的松破绽不得了第二清期电击切别推进期年数票萨国日萨达瓦国家局也不是今的那边七纪念的今的主别七数纪念不了小别车主古巴的国家局团切着车主松塘干嘛西部局的国家局今的主机别七纪念的切着到西别七松主念不了小别车主古巴团切个国家局团切着车主松塘干嘛尼修的国家局也不是
6: 你对新来谈创始部谈中央创始部的团兄弟看这个批准委员看我是一部中国民办委员看我在大同集结局在参加出务去新来谈创始部的空壁东局卷穷前年创始部的东委马家南水透过仓途东局老大局席席把把这么小局过了的大都当月期老大局席提案年度松竹了一个新来谈创始部空壁东委出席谈参加谈出不及楼段团吧 其他这里的团吧比这开始你们经济给创始塔的东位马家南水进的组内二周高周期冲着三天加级东局团新来谈创始听了监督局为现在抗拒四局创始校用的塔的东局起来列局六点七局三顿七局不是苏金部所参加出务期其实对你陆局期比如月团来比大空兵用局了各级东局国期三十七八七局了这么月期
8: 年度加密杂志录里个，细菌国同居了家人别年人开了我就接生他，中国在住长大加对头，细菌同居了东身边，天天团来组队干些对天，天不改天不谈，连着十几天团来归结起出发七九三顿七九不是。三百零几，天天刚刚爱三九六年春雪草。你看你，看你，看中龙青年轻烈工。
9: 金砖顶碎了，松在胸内，一人边边靠了我吸气。金砖顶架给卸下点点，让心气吹散了，更松气。点点，今天去金砖天的车站塔，金砖天的卸架，金砖的团结了。
10: 到头了。弟妹，去哪去？金砖天的娘娘康月娘瞧。弟个儿女，弟个儿女，陪个龙天去。金砖天真烈真人。阿且乌托克格苏，当堂师兄去小面上教学。千里塘团别过来，南国去谁切过？
11: 查查龙族的基础，这边清晰解脱明朗图强烈人啦，日龙二心这一部他，密语二心，地位客观的。超级了刚爱乐团，超级参加的若有乐，俺去密切审计起，刚爱来南北计划切割。
0: chal tui su, nam si ngun da ra tugu mang zam chie pa ta. Chak jia pop gup su, cho ro na ta, zang bui jam, yang sar wo su su du mi rong.
4: Riruji nui ci nian ga thak bie gup su, kan jo se pop to sal, nian yu to chue gui.

0: 퇴경 안츠 랑골 동안이 도나시르 지롱 랑골 닥경기 시제 야보마게나 키랑 칼로와 첸텐시르 지롱나
1: 퇴경 안츠 랑골라 지제 야보툼나야 랑골기 견자리니 랭니기 세모툼나 키랑 체당된베 칼로와시 칼라인
0: 랑골 닥경니제나 피타
1: 디네 왕차 된베 된슈 권준규 키랑기 균디에랭니기 랑골라 닥경체당네 랑골기 룰라라 균슈로와 주탑킨투라
0: 디니에 키랑키 랑골기 농탄 로알라 춘중치단에 콜로 십시치단서 랑골 동급기 균시태 캔도 강릭 영토
1: 타다 키랑키 센신비에 리젠디니
0: 딤주 태제 레젠기에 낭세 레젠 랑골 닥종 시티니
1: 렌지 레젠나 슈규로 그스슈

0: 라체 우토기 급수 땅탕 시숑키 쇼미쇼 겨르휴 체리타 튕비권에 늘고 기세 체크
1: 자잘 농속기 지수 제비의 김씨 깨르토 민람토 찬이 인라 리롱 알신 제버타 미유용 알신 대외 켜발니
2: 초 지일의 강의 유튜 초시 참기에니 로교류 안주 미치 샘 지키 강의 레 넘버 기와 체크

0: ཁྱི དང ར སོ དུ ར ཨོ རང སོ དར ལ ཉི ཏུ དང ཅ ལ ལ རེ ཅུ་ཏ་ཏ་ཁོ་ན་ཅོ་ཀོབ་སི་ཅེ་ཅེ་ཀོབ་གི་ཁོ་ཅུ་ཏ་ར བ་ཅུ་ཏ་རི་ཅེ་ལ་ཉི་ཅུ་ཏ་ཤ་ཀེབ་གི་ལ་ཨོ་དེ་ནི་ང་ན་ཅོ་ཐན་ད་མ་ལ་དི་ཅམ་ད་ཤ་ཀེབ་ཡ་རེ་ཨོ་ཅམ་ད་ཀེབ་ན་ཁོ་ཀང་ཐག་པ་དི་གི་ཅ་ཅམ་པ་ད་ཅེ་ཅམ་ད་ཀེབ་ན་ཅུ་ཝེ 시도기 그 나로기 고 숭체한테 뼈가기 고 쉽죠 말벨.
1: 노.
0: 대토나체한테 안당부를 가지라.
1: 나래긴라.
0: 디 균형 부드도 좀 받다지 님만만 부포 천원만 부디치 뒤좀 봐. 곧 디체도 보라겠라. 지금 세바차지 뼈가티. 타나 도외급이야. 양치 세게 개야 되는 거.
1: 라리기.
0: 다 세게 이제 전고 지야라 그래서 봐.
1: 라리.
0: 또 이내래 당대 결혼소 문제는 신 곧 세변소의 차도도 좀 봐. 양치 체내가 많아를 띵지 좁다 잠다 결제 곧 세로 줘요.
1: 라리기.
0: 제제실라.
1: 디 다직 칠록 디게 단다 세브 찬조 타고 콘조 디게 좁다 시게. 엔드네 제리아 지 잠다 시게는 아야지 장매 오차디 이렇게.
0: 제제실라.
1: 노.
0: 디네 지 랑고고 로그 찬디 슈는 양치 다데 도나나 당부디고 시도고 고 시좀도 저도알.
1: 라리라.
0: 디네 팀이 가려요디라.
1: 단데 디나론에 디르샤기라 단다 야 단데 디요리기라 단데 결혼식은 신이메고 단데 디쇼리라 미리네 시시안 월헵시
0: 어디 단데 일진 등사들 봐.
1: 어. 다 디네 야 디르샤기라 코나로리아 말아 단데 나 춘주시 가요리기라.
0: 어.
1: 망자시 어디 치루 디치야리야 디르샤기라 난주 직 차바다 디신경은 아주 말아예 용이야 즉 추토리아 이제는 양디 치료하는 거 전부 시도기라
0: 레슬레슬
1: 디나 로리아 단다 다치 컨디션을 셔도 나 로리아 단다 양지 강로 녀로 지고 많이 봐 디신 갑자기 디신 단다 디르샤기라 난조 단다 니메군 줘야 단다 로가 춘주시오리
0: 제제제라
1: 어 딘주이네 야 셔도 예용이야 추조함도기라
0: 어
1: 추친베시고 네 나 로리아 지 그래서 야급 자급이 쏟다. 근데 디나 로리아 단다. 난수 단다. 자기시는 모코 시달. 근데 그 춘주의 가시셔리. 이게 지도리야.
0: 레슬레슬.
1: 나.
0: 다 단데 지금 남시 찬의 슈나. 그 차슈 하찬 챔버도 동안이라.
1: 나리기.
0: 아 지금 랑고 루세 등 저기 차긴 연은 거지 차분만 법치. 그 데스 차거로 봐야라.
1: 나리.
0: 다이네레 참마 딘데 차긴 메뒤 잡아. 그 차론 날 샤샤바 샤고 봐.
1: 나리.
0: 세상 차슈 치매 걸로 이야 지 로그 직제 디가리 양아 주 지 십제 토나 컨트리스 남군도 지 퇴균기 지고 난다나 로라디.
1: 데디
0: 조스 미우데 메다 도바지.
1: 디르샤긴라 다지 베샤샨 칠로샨 만나주 다 게시쇼시 디르샬 초고 말라란시라 다 지주계시는 인지가 있어라.
0: 제제제.
1: 디야 같이 제 직접시에 당하다. 근데 지금 누엘.
0: 어.
1: 간에마 직주 팀이나 아니 디체로리나. 주 다시 돌아 디신 디나로 말아나로리아 단다. 나주 로고다. 디신 단다. 록제 망부처리기라.
0: 제제제.
1: 다 둔주 간에 어두 스간에 너군 치제 미슈 좀도기라.
0: 어.
1: 배샤서는 주 망부 킬제 원이야 주면은 배디야 모잔노 비아지면은 미슈 야 주도움도기라
0: 레세 다 대중은 나서 랑고기 너고기 단데 인지 유세 좀 저발라 갑주치
1: 노
0: 디지제 카지 그거 장도 되다로 취제 디간 지 취세 다 갑시 부동 디리디 근지 요를 와기라
1: 나레기라 다디 디르샤 기라나 주 단데 라과르도 모두 정무인은 단데 저지 말하다 디겔이야 에 견다 지금도 다시 차부인바 차시는
0: 야지
1: 개야다 나로르 다 디자렉스탄도 디뇽을 말하라 트스인 줘기라 예만은 말하던데 독도디 망자시 트 급제 트다는 소리
0: 어
1: 트디는 이란도 차부 십지제 홉디 추포 없는 개루도
0: 어디 단데 디스 봐봐 저세 님제 모두 배서지
1: 나지
0: 차부 십지 간데 고
1: 정무시
0: 정무시도 좀 봐 아니 안지 가수래 콜로라고 소프트도 교조야다 근데 괜히 걸어봐라
1: 나리
0: 레세레세
1: 디나로네 디르샤기란난조 지 장세다디 나스탄데데 너무니야 같이 제 장세신이나 치레다 디신기란난조 디슈르탄다

야치외 통계토안에 미촌의 기간여의 루당 툼비 섬시 사무체비 잠취식시 샴라텐계기 중국 중계마 도인준기 잠바당 잡상라기 벽에 두줄신 변종미마 비준탕내 비준낭외 중진 강라마르부시바 편놀기 중지당 양진슈바티에 류수바티센라나 제앙 디오바송 샘수 마차로와라 롱치잠송유탐 다리 직수 중외 주수 지대 신디 토마타도 루프르도 코바 이기 메노노스 차라 메 예가 슈키 팀베 자와네 게자 주무식차 메 체마 락베 송외 예가 딜레베 동부 예답 당제바 랑딘 투교 마세 모양 로메 풍수 띵도루 웬장 사팅기 로마 대단이 뷰덴 띵와 당자 예가 대단이 뇌네 주수 자싱 중세 쿄르 쥐리 로베카르 야가 그시 사틴기 로메기도 수도 대달라 따잠 지급 대외 주자와 통외 야장 야가 시글 큐네 듄초 토르뉴스 슈츠체 이낭 파르투 싱달레 동부시기가 달레 동부티 동외칠 잠샤 튀바다 동부 조의 제무 공투닝네 야무 경진기 내산도 졸라 론덥기 풍부남 내립수 주바티니 용수 셰베 미토 직당 자와르 니우 집진 시나델 달레 동부 부르술레 니베 샤이 킹베 류딩도 네바당자 예게 토기 싱지레 락바시급 싱지 중입 대다기 줍시에 치와 잠샤 튜브 서로와 나서들 우 대부르무디 모톤 달레 동부르자르 메셈수 다안 前的 단기 리포트 모동 자료 양진 급대를 모동 등도 체디법 면 모동 치장 체장 체디기 휴만이 달래 로맨스네 예외 차로와디 외가르 담은 최동 수보다라 모자라 신두치 라리앙 크인 수대급 메토 规划이 W 세르웨 침침당 장단 세세가 칸의 룸과 통외 특히 모동도 법아디니 체디 민바라 메토 규화 이 담아 임바 다수 신시 홈신 침부 메토 규화 이 동부 잠도 꾀디 야가 빵도 송네 쭉쭉 동화디니 되베 용수 송네 딴탕 듀구 저와 따르토난 디니 지지 규화 담에 차바기 지지 갱물 메토 견구도 심심 칭의 추기 등급디 링링 삼호 샵초 저 당수 시바다쇼 샹동 규네 살라 랑갈 규디 슈누마 식당 자와라 쳔파 지양 메바라 규화 동부 셉토니 티네 사딘 용수 강외 메토 담마다 달레 동부 테달라 민유 식체지 머정이니 로나 십줄 니외 쳔수 지양 메베 나슈기 드럽데 나사네 규신냠네 찬나기 밀람레탄 낙테 대접지기 멜루이 쿠바데 컴퓨 메토 셰베 링기 버리 짐듄시 크유바다 더둥 짐듄기 퇴즈다 사차 존일 챔바 소아장 크유 대집기 담티 버리시기 띵도 크유베 버리디 중세 십집도 줄메 이낭 버리디니 토산의 샴도 뜻베 버리시기 인증 버리기 띵도 백해 메토다 컴퓨 메토 개줄 교회 정주 주기도 더둥 준신기 유바지 세부르 동투 메삼바라 피아치르 따단 노로미나 추기두 준신망부 틴지 깨미시 동부르디나 신텐소 충충인소민두 추기두 준신기 바틴지 통틴 당부인 미뚜인기 동장장부토 준신미기 머신네 테따르 토신 지비에 행동 초연낭도 자와 땜부식 초미두 침발지 총기 초위 난투 준신 메기와라 추가르 짜당 둥둥 신지 타토레미 대겹티 무슨 띵기 신시베 타니에디 베디 성신수 눈에 얌제 치워라 앙시 지글럽 쇼르 존일 챔바르 십자대급 변종 닝치시 세부르 교육바 통외 몽가르웨 항상 무슨바라 변종니 머신의 사타 신도 신부식시 닝치시바 강도 유여담념 변종기꼬르로 닌치 낭내 랑산 통용매 망치와 루시의 낭내 퇴용

0: 부계산 다른 거 산다 천좀 그 견다대 샤즈인다 천좀이야 따경 야고 치마도
1: 레스발라 발라 심제 나무고 다 부식기로이나 범식기로이나
0: 기라니리야 북범을 가르치면 이네 나도 침장디 앞서라리 단단히 지존님보다 정말이 지존님보다 진입이나 나도 채버쳐야 북기입다가 북하다다 보면 마다 인스제제 밤에 미군 되제 파츠 부규제 채버치 규례여 말이 이네 다신 정말이 지조 사브리 어제자 당에 선준 예배 두드려 내샤 다시 알롱진안에 싱주 요상 지고레스 제제 양스시에도와 부 니어레디우드 직투슈다
1: 레스발라 제주교 대유
0: 야주 나지 년거유
2: 跟中级别中仓中制作铁松饼，新制药三千年，拆进八字半七八年。然给第一，基础人力给停热间组织拆掉八巧的。然给第二，中中级别基础人力给开始做。还是不黑了嘛？那么大嘛子，那是跟这些东西是多。
0: 那是多少单？也麻将，也天天也拿是第三单，也麻将去死。现在拍起技术结果了。 보랑게 북을 잡된다 간발리 대지제비게 파춘좀살 개규다 드네 춘좀랴 야구제 떼셔아
1: 레스발라
0: 니야 종배 아무서질라 개여슈로스 깨단가 친구 오리 먹으셔야다 조모조야디게 니야 제시하고 다 보랑 여 교시
1: 레스발라

0: Amla, Pala Lopez.
1: Pala Shuda, Langal Kule Kamajwa.
2: Katosne, Sharka Gandai. Kashovich Komch. Yada Chang Chans Shilusta.
1: Despala, Deshua, Nielengasinko.
3: Yanang, Baba, Yamni the Gipsy Duda.
2: Oyaji.
3: The Kale Kas. Josai Fendito.
2: Ranzo Josan Nanda Mindu. Talutzaga Yata Chirisha.
1: Yes, Bala. Chichang's chuda.
2: Oh, yeah. Chichang, I'm going to get a chance to see. Naranzo, Chongzun, I'm going to look at you. I'm going to look at you. Don't you look at you? I'm going to see. Puching to the Rangin, look at you, Marwa.
1: Bala, Tanga looks at you, Mindu.
2: Mazani, Rang Tsungadi. That can't.
3: Da chonga di guali ya, kis bala ge puli ya, ka ju shibji nansu. Da tuwa nga ranzu, nengi sangma zomdo de ya, gezi ya hu chen ma rwe.
2: Riri, tu xian liag di chue chis mar xia.
3: Bala, tis, bie bida bala.
4: Ozi, kia san lo yun bai.
2: Yo bala, bala xiu nan.
3: Da tubu jis, ranzu nye li ya, tubu du na, pu. On pourrait que quelque chose ne soit.
1: Laisse-moi. Bala se trouve dans une cuisine.
4: Ta bûche a décollé ya. Ni semble logique d'acte chevi. Ta dit ta que je m'aje une, nous chama ya semble laisse ça. Jaza, de l'inji nous nomme de que tu dois te chercher ba.
2: Jeje bala.
4: Ya. Niel ya jin zhi duo zhe rang ge, song ga ge ne zhi ji xue da.
1: Laisse bala.
4: 다 총가 조제 다부도 로치 하스 주기 이내 캡상 춘주레민도 로사링이야 총 야부 오스도 이내 로칸리아 고시게드 다와지리아 캡상 곰 십길 하스 레싱금도 도스제 지게드 곰칭에 보는데 제터드 좀바 나 로숨줄 하스 리기 다시네 하고도게 나면 담배야 총 마자 지게제브 당군에 지도서 테러전에 야가 아랑게
2: Bala, tinggal lagi kan yu. Tanda ni harus cerita saja.
1: Bala, tadi ngaya nyamnyo macam cerita. Nyamun ni cerita, tangku ni ngaran tu lungu di nali ya, mika tu yu bda. Mizu jalan nyu yang nyu bisa niat. Namun, kaca kaca nyu yu bda tu, samu gun damin tu.
2: Cerita saja. Ngaran tu lungu ya, single tuan zai nyu yu bri, jole tuan zai nyu yu bri. Tatkala nyu tu ni. 차단 수변단 이즈니르미 쉬요 마리 던도 뉴비니 비라시돔 리니르 신주
1: 리샤발라 당아 미지 베드 총간을 다 이내래 용범니 치로를 아버종이 시지 지즈레 생금도
3: 다 폴련돔나 되게 컨제스트 오래
4: 제자제 다 레뇨딘 고츠니 차오랑 그런 아니다 다 지마 컨제스트가 아 랑가직 쉬어다 텁시 신다라 주베 다니엘 키란조야 딱바리시 강르지기 때는 제주 대주가 민두가
1: 보라 봐라 아무라 다리 키나조 수치를 쉬야매 네가 참 나르장게 좋으면서 머신가람 미유 야구윤에 라랭웨르 토나치야 담으소 다딩원에 쉰베뇨 총순도 차수 이내 키나조 봉아야 이치 나조 니에 판고 체보다가 람산 치슈 균이 지금에
3: 当然，看对不对？谢谢啊！当然有你，起码跟这个机子有啊。不
1: 啦，你去吧，先打。你去呢，今次马扎把头发连死马下。谈到罗萨当差事，啥最累不得个？我从最上头看起的，你们都起落了阿宝中年衣。今天前边呢，今年永不轻个这啦，等到起落了两个娘娘节，都不是生气。
3: 不然谈得不到，拉不着可是这么些点子。
4: 七里呀，阿伯修炼是他全部都会。
2: 阿姆拉吉兰土车嘛难打，伢人伢嘛全，两个嘛全不一呢。阿恁个哈林收着，今仔阵俺一起去难打。伢小瑞生了龙骨性别垃圾汤、水仙、毒蛇，他那乌族节有月皮。
4: 啊，当然有的啊，可不多个每个嘛是呗，钱个大桌子几个，不少些嘛用。
2: 罢了。 Eli tepsi sinda mendo. Puchila abo tongyuri. 나알 풀이니 뭐 그래 하고 그리 칠치는 냠뇽지 니루리
4: 어미 다제는 총가 제자 잡디 두스제제 잡임리
2: 발아 티케낭 마레 총가 과 야고 키 마레 춘종기 신뢰 쇼리아 쩍지자 존니 지루 아니 두스네 쿤교리
0: 신의 남초 탄의 창면 세메티니 롱첸 되어카라 징조의 도지타 콩기 보라 시베티에 뛰어치시 첩슝 종캔 부산 점두 종지 수남 도지 첩치 수남 도지 저주 창바 월실 자기 지수 수남 도지 창바 월실 부산 점두 타르게 양피 지겹 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 인디 첩캠이나 징조의 도지 첩캔 로사 남게 보도지 첩게 타르게 양피 마춘좀 첩게 좀스진 파게산 첩게 부산 점디 섬기 첩게 왕주 장진리 첩게 수남도지 종부 첩게 니므스진 저시스린 첩게 바산스진 섬주 첩게 다와
5: 팅디 리첸 슈차
6: 라체 우토기 급수 당당 시중키 쇼미쇼 결휴 체리타 튜비 권에 늘고 기세 체크
7: 지신 촙숨키 지소 소외 두구기 추나 안수 人이 내자세 지点라 심쿠 치발 안내 콤싱강 랑키 랑라시 인용 我西塔 미롱토샹웨 송년티마인발 랑키 정이기 친한구유라 렌지 시쿰 총룡암
8: 난츠 좀당 뜬당 장리 시야 퇴응오메 또낭 장마용 단다 계란기 토글러 我也躺 구리치웨 나와둥나 렌지 코스미르 兄弟 랑키 정르게베 칠름디라 종식선타
7: 怎么能确定这组区别为新旧年书席去呢怎么能去米日用去唱播出参与米给给给呢米记了新看给给给给刚也确实与及亏月天里唱播堂恩给咱们洗开了营地健康米其托尼米托之路讲新别米忙不耐当营俺催生不然什么月别苦不堂冬夜超过铁的日系水生昂求米当
8: 참내윤직신탕주그리삼시원장금망보시라도라상투메번디도르탄쇠생기미당와칼라인데코르투메벤도치망보식랑기랑라게베렘바인팅럽기심캄리베로벤포르디심캄디탄라체니더디시샤유디
7: 深坎地坛建起突南一样来了尊心你可以明南这位公开日全大体你立把竹通呢几点天刚一起乔瓦西先土灭及送月文章来给女书记错为出租了汤建直径这位神秘普助堂帕玛并且刚一落个人那么他人气怕大人都起呢加入给进把德表人意起大的强
8: 深坎日本老板阿迪里迪达的宋月天让你给各度电梯起步其以苦留所给给铁的门把人也引没有给钱让了仓边从内车的抗规定表约接送这天每一名车的街当几个人的门把看了引俺去让你先给通囊的这边无数起居的下年让你让你的宁静他强边连接随他对我们身边多数写本呢
7: 早晚呢，久久买不停车，看那人的，叫人他热切给弄呢，人气人气久久提赢了，今天提了三康的磅礴配备磅礴信息，今年降面。天哪，各不是一切糖，各不是胶囊，各不是酸囊素，提到咱们总体帮助水糖。 让起让了宁吉堂下次月呢俺去西南俺去宁土独别神秘普处堂他们并起赶紧落个所下次堂前去共土让起让了恩居人怎么人能堂 k 给不住错那位能够提醒图让给让了一年更有马日可能引导是松弱
8: 多呢对于提零年松错我起得了提醒起呀让什么让了王位什么火车轨的让给让了年纪他让给让你强给用棍子说
7: 心看车店了托南南的心看车店给早起别地摊起人一趟地摊起基础准轨
0: 下面来龙天旅客金州多吉他空给波拉西别没这提示了呢龙天旅客的帕杰拿金州多吉创业拿阿布亲戚永不要过去我们是祖准天给西吉亚忙不西空土去土不去我他吃不起人你给普桑温州用的区别如果杨波接头把穷为藏提牌打不赢提及了你最肯定穷于民提林母体呢身心有不休
1: 三季
9: 哦
1: 让你的他向我让最总重叠的皮鞋钱不肯挣钱不多
9: 是下就让你的出国肯挣不多
1: 现在没这忙的事没忙的事这些总算是当你从家仓门的旅游全部多
9: 日下大片机从这边就死下的我听这营地这
1: 日是现在从这出去退步听这车队我让做苦教是家贵的贵大地人我们需要的总不要那个肯定是送着云囊
9: 现在切我刚才压迫我们多年前做教人落后其他学校我问了呢我们这些就是在压年月日呗
1: 三弟他的年包那个天不赢别死了你妈你我问我们这些团大里呀刚军事长哪去他的年我问我们这些就是压不还给天不赢了我点点哪里比个人啊
9: 哈叫人一呢我问一个老婆亲不赢呢我那个定了这些老婆子来没多快
1: 让个谁去了是的大着就是着总不要没收钱呢杨团大有个嘛的
9: 是是有着爹是呗
1: 马上我爹是小爹
10: 杨秀
1: 那总不要
10: 给你团大喊你吧
1: 总不要给你有个想有没有重组的音年明的金州到这四个月我让明的三季撒他的总兵那里啊将就去学院
10: 呀不给对的做团大喊你吧
1: 听这些了总兵了他的团大做的我不要我三句
10: 我不要你也呢天下我刚的情的指数
1: 总兵了他的我刚给我不要卡扎忙扎下四个
10: 哦钱呢我用卡最养年人吧
1: 我们去十几趟不养年人
10: 想不到老穷啊谈得不多俺最装个心不急的我用过去十几养年穷有要嘛事马上呢我忙不定这压节马上给个截图别定罪了去预备啊
1: 总别那里需要了他想俺让最装那里一年炸社会现大里一年炸卡斯卡了祖主马过洗炸的下瞧了阿宝着年里忙过许不许多一年年都是得对连面的做机构的头当面子点价给你追的拉起腿多了马拉别你追你追了这些吧他能可把两个月面国马追不接点年忙过洗炸的下前三年俺就有个想给新兵连面的给制作姐姐新兵阿烈如果是做过上去
10: 哦点这也不是选不上个三路地我那好像要不多一年行便阿里如何做吧让了拉贼鱼吧亚面呢阿里出借鱼吧
1: 拉面了
10: 大前的阿里如何肯定去做吧啊假么的就机会阿里如何做图嘛的大地天了也选不上给三路要当鱼呗
1: 那三路当兵总不了

0: Kese nga ngui bin guam chi shib chudige chong bi na. Nye nye la kang pa kya ya da, sang pa kya ya. Xiong lam so ya la sok bi, chui guo da yob chi ya ka xie xin yu. Dene, lak zai min ni sum chi din chi xu. Lia zhe te le, tang bu ne bui zai gian lin da, din cha gian lin. Li min la zi gian lin chi ya di, zo ol xia ya ki chi xie din chi xu.
1: Xiong ba rang ge sam zui da, chi xie di ge yao xie la du. Ting gao zhong ya ne, gian yong ge kun li ya, xing zong ge le tun li ya, tong ha jiang qi bu ne ge yao xi. Ma se rang gyong qiong deng wei tang si xiong ne yin ne, tun le tang wei qiu zai tor dong da. Tun le ni ba zo ne du tam zin qi ya. Ta neng xin, tun le su bu kong bi dang ya jie qie jie. Xing zhong mang zou ngui ma yun bo pan nui dong gyu tie le gui jia nan ta nan xi bu xi. Xiong ba rang ge qie xi di da, zin bu kong bi si xiu di ngu ne ji gyu di xia. Da yin ne zong si xiong ne, rang le ya gya biu to bu qi gu yun na. Dong xie gya tam xie bi, zhi ya yu ma xi.
0: 习近超为切续过了的别那行别阿列如果的肯定接足啊娘们弟弟来给妥当个这些诺顿个冷路他能行边就永不温巴索习近超为也是过时点说让行不及给逐步都给啊总别那了修脚你行别阿列如果足够过了三路忙不当不行阿列如果的足够被究竟的命运呢来给妥当冷路的
1: 노르턴 룸루 텐자 토담 룸루 제 창무 소유샤유 좀 별라 디게 익지디나 차장유 지스이난다 오 야오 총샤 디게 쉼바랑게 치바 야 미신 레제 치바 디게 창마 나르랑게 차고 셰셰 치비 아레 제베 다시나 보나 남자 근데 된바 나서고 토림 룸진에 된비기
0: 先不让给米干肉的习近超为七十的年停留性别三配的七配的宁都同文同意让个这些一些的得晓得你也怕信息不是得意马上总会兄弟从头拖出都谢谢我明天了给表看起图图清晰多谢那总表了既然给俺做新把图过给表那把拖起起输赢嗯今天下午马上
2: 丁俺做总是兄弟，切五百来个解释。俺最讲究看图都切小。
0: 托见了总兵了。
3: 托见了总兵了。总兵了，小欧。总兵了，收点家伙。
0: 三弟，喂，马进了。
3: 哦。
0: 给你宁古连木作呀，他让俺做啊，连木作看那啥说了，俺接着自己看谢谢。有，宁古看那地震作业。喂，这真是了，老三，别说的。哦，那些。哦，有耶。姑娘，他让俺做有个兄弟出来家呀，俺让做做我们那些呢，连着钱不起的。马上俺让做新编安来如果给建造那边，连着谈不的谁。
2: 现在去哪里个？苏苏艰苦被连工皮连着表在了，打到团团结结，表在结连起我哒。
0: 那是。
2: 难打不过了。
0: 那在团里点数前边，家里路段工作老重视。
2: 那是。
0: 这些忙子提醒。我的，很多去哪里个？苏苏空道给连米给了呀，连个店家个面子，全他妈拉不起手啊。
2: 新哥到这来，难打不过。哪个级别错了，到处上面连个洗刷器给。
0: 哦哦，要我重视啊。 俺俺做连着过租界，你们俺来住不要吗？俺俺做谈过呢，连绵呀，妥当的，连个表在了，妥当的，也不消失。
2: 那是。难打不过。
0: 今天是马车皮呢，今晚俺做俺来住个店，你一起去个马车了，俺俺做装备俺来给开过哪里，干个做图嘛的。叫这次人皮个要不重视，没推荐你的。
2: 难打不过。
0: 老三那个皮个肯定多。
2: 经理了，让你店门了的，俺俺来老你来进不来买吧。
0: 确实你这个人，嘿嘿，叫金州了，他都把那里那俺做那出来的都给我这解药了，他都没这送不了药，难打不过。
2: 哦哦，要不重下，
0: 那个店家了，引进手术效果大。
2: 那是，出来这边交流的别人呢，他都没这科学过去吧？你想现在了没这再来搞你？
0: 要不重下，俺俺做何如不如你的，俺做新编俺来如果的，你也过做不是？你那简单俺俺做送过来药的。
2: 那是，难打不过。新编多少来？难打不过，现在深圳那个嘛的。
0: Yo yo, dang a lodges.
2: Xiala Rindo, chamu Xiala chua ke sha. Xiala Rinda. Na
3: ra de. Ye da la mo sha de.
0: Ye yin de ba de. Ha mo ka de ba ya. Ta bu zo gu da ni. Xiang ling ye ge zhi ti ni xue a yu. Nga zo yu gu xiang xin bei a le ru a di, zong wei da zong mi ma si xiong ge xiu qi jia biao wa le. Wo shi guo chang jian ne zuo bu da. 两个我也是组织的人你们俺打打主给俺最两个仓嘛谈到国组织的两个开始老子也行不是两个开始俺最亲友有嘛的一年天做开启个嘛的开启学的俺做仓嘛两个前辈前心机的马心不天做江北江心机朋友组织起都女秀端北端心机结果的 总师兄呢俺做行装忙做的拥抱怕女用就的俺做行装忙做的区别组织起举起的连着的俺做行别阿来如何的呀这样不麻烦我被喷气打那样的现在俺做连着的不再点不及的点价点不及了组织起呢总会到总师兄了立住点别连着起自必修的多少对这些病呢俺让做怕子不举了立住点别区别连着起自必修的长马心修一遍
4: 조진주, 캐스닝구 렘 클라스디 저랑 얘기지 여우시라 시에스가
0: 아치, 정리디 딘데 김도 칼라
4: 왜, 저랑 얘기지 닝구 이베
0: 아, 닝구유 닝구유
4: 조진주, 나 나랑 깨지 시야유
0: 가르쉐에요, 쉬다
4: 된다, 개침시유
0: 된다, 개침부 가르쉐 요스 쉬다
4: 다 저런 게 신비 아래 루가 주 차비 최장 땅아란 이 된다 대리 삼리시 단련샤
0: 생기 장포무 야구치지 장길 헤미비 예럽기 샘바가부디 니아깡엘 마시바 샤샤 사뚜치야 구슈디 장길 미도는 신기 신제다 벨레 장비 시그디 나팜기 기디 로추조기 근김 나타신다 중지자마
4: 아치 저라는 가르시유요 니아나스로 든데
0: 직제는 니아나 인주 간다선기 라슴제 마지시 기고라 니아삼류나 나스네 체시유 다루 둔주로 내려디 쭉지부다가 나란히 댐지체나 근제도
4: 범응아 시지 연대니 요마시 저라는 연대다 전단이가 좀 요지 나란히 님도 미스께는 지마쳐라 교육해보 민두에 아
0: 나란히 총균의 시제용 없이 직댄디가 능이 편줄에 규무체치 제용 없이 나란다 매스기 기초나 시소로 돈에 교육 띵도 잠시매
4: 저 진주

0: 계산 가상의가 보는 친구한테 다 로숨도 조치비다 돈도 추조면 누구야 경서 쌤들만에 나야 쌤들 누가
1: 봐라 검증하디 부진주 도지 나스네 응의간래야 보는 최사자 돈도 양 응빈 사비야도가
0: 와다 미디 있는 요샤 다야 보는 그제야도 경서 강과라 제매배네
1: 말해봐라 다리 비우면 걸어 티십지야도
0: 아 레나 티십주에 베스도 메타
1: 발라 투데마나다 다시 앞에 신배 알레 주가 주샤 알레 주가 대 겐궁에 소스체 주가 대 나란조의 권한기 두준이 레드나도 겐달링기 제자 무빈티게 알레 주가 기 추제 유럽 제아솔 단샤 퓨지시게두 론이나 무빈티게 창마 제투그레스비
0: 돈을래나 고음치 십주 론이나 퓨그레스에
1: 퓨보는 카직 제사샤
0: 집에 땅군에를 봐 그냥 좀 아기 연구하려야 상황치고 요마를 봐
1: 봐라 그 그냥 보라를 상황치로 마도 등은 능신 보라가 양 무빈에 교야 무두 능 말했어
0: 야야 잡진 커 있는 다 있는 예 차오디 오네 첨부 차도가
1: 봐라 다시 피 쪽에 신비 알려줘가디 나란주 전난기 신비 켈레 안 당구디레스기 종위다 종시슈니 통진다 개교시다 난시기
0: 디샤 디샤 내 차원 전부 중 지조 님백을 이미나 나랑스 님미미다 참미 키제미요 주네 또 저거 잡지사 요말라 글로 드브제 고야 요말레 다른 능시제 나도 신비 부조려 고자자 지지 구법 고와용래 당원의 지조 사업스니에데 그진 전부 시다르도가
2: 新别到家了，老铁别，肯定轻松。就这次了，那让做人狗中人的心都掏不出来。这次，前年也不穷的。今年，俺这有个新别，俺来入家的，老俺大大干了一笔这不是。俺这次没对别尊钱不赢了，干的很多没对钱，谁就给家表钱不多啊？俺这新别俺来入家的，去了给偏家谈，也不听别打的。
3: 我是。
4: 帮对象师兄给看不上不加压，连着拍给每当出去吃上不穷酸的。吃上不穷酸，难大面。这是年皮的利用了呀，大家请不赢。菜不用给捡起不要的。连着现在给你最肯知道。哦，到古里乡给熊安说的，这里松竹手机呢，哦，他的这里就个谁差下？哦，比在天了难大面多了。哦，到皮给捡的这些种族个起多了。哦，到多来捡，听到哪个起不要的？从新学冲在来的罗山，点点不赢。
3: 看不来的，他下呢，查找药商，对起来，身边难过也灭了。叫这次了，要不是不穷下。喂喂，大庄的关注问答，年龄也很高了呀，当不上去学问。俺俺做起来了，让有军人别，我们对乡中起来的青年投资。听俺俺做起来，经过明的场面，别准推门前边，这不是这了。 公司安公给联名送给我们中二送给，后大八大前辈，这不是的。俺公司直接经理几个月呢，公司狂妄上嘛，托起起学问了，这是的来学问的。俺了俺，俺来如果家己当局确实的个几学问，确实谈过的，俺就有个新班，俺来如果的，我也说有个新班，俺来公司也有就谈。
5: 他会问我，我们去你家东家，你不的，人不谈过二来组装个套房，天天拿给收住。送不的，新不联名卡机了，二来老在那做个装大这样的，卡机很多，民间人士老将了当呀。是不的，问我过去家他送住当街，收住水果所，连着出借卡机牛肉皮呀。大个能行，公司用不呢，老这的，我们去就端街。 刚刚预备金藏的铺主老朱钱某当样的装着的，朋友给三个卡机了，新做拿手钱也贴了当样的，确实说要建议。

0: 괴문이 컵리롱 오고 시켄키 당랑바 던지 남주이
1: 괴문이 컵리롱 오고 시켄키 당랑바 저시게비
2: 괴문이 컵리롱 오고 시켄키 당랑바 게준이
0: 체규 매베 체팅탕 카발레 야마치
1: 기억이 체진 신현을 며주
2: Kablugi Yuju Saba, Nirishi Madebar, Mantu Tunshi Yube, Nanzu Sangme Titel, Yisub Chigu.
1: Mang Yongi, Kablugo Guichene.
0: Dequi Dembe, Punjung Jungu.
3: Mang Yongi, Kablugo Guichene. Dequi Dembe, Punjung Jungu.
4: Shamla, Lungchen Dukar. 金州多吉塔空气波拉西别帕西提塞罗纳龙天多吉地对接拿金州多吉落着七摩尔摩嘴巴拿了罗贝吉拉可波拉吉刚过切巴马年巴从穷给不给这不要不马头的创建拿阿布古巴主角两个萨布西国族别藏提帕大不赢铁吉拉捏嘴肯定穷于每 Tiring Mutune, Sesi Yushu.
5: Jojin Ju, Gale Kumunwa.
6: Kamajo.
5: Ya, Munati Paschida. Chukandu.
6: Oyach.
5: Langa Sualegdi, Gale Chamuyorda. Nibjada, Lapegil, Diego, the Ajanja. Tendo Shong Alanda, Gongchinye Chioji. Gale Tinje Yune, Susu Leo, Susu Makuina.
7: 미통주치기다나친주간에신변나창롱총교성자슈레티조도오지이네람수티제타겐도사야다은시삼부야야라제티조오네년문에신라자리브라르드과쫄라레티조오네장대두에아오즈미장대요고총첸지가쫄라니레제겐구진리장라자르쫄랑네스디직슈가조직첸람주교유
6: 야츠슴기 징르장라게 슝람소야가 라제데스르브로체나 총전한게 람스 라제 앙탕고도 시도로
5: 저 징르장라의 버셔시야유
6: 슴기 이 버셔마다 이니야 푸삼이
8: 징르장라 피기 什么做 다수 겹수아 드림문에 내주 체부시라 중시야 야구 중시야
5: 金章啦，你要去让团大学啊？有。
8: 也难做呀，给光顾学啊嘛的。
5: 妹妹，金啦，我光顾学妹妹，听人家我们那团大去金来去让学啊有。俺俩老大。去让人家第一年了，俺自己给了给一大培养人家新年一万米听着有呢。米的，熊男组织给了咱了姐，连米艰苦不吃就用送不多啊。现在，听人家去让了米听着熊我准许自由。
8: 这边。
5: 啊，俺没得可买药，俺的。啊，是的，什么配置？明日金枝多吃啥？俺打虫子吃不着，光突然拉不着猪牛油炸，给一批你俺能当药嘛是？很多应该都是给不新个着。
8: 哦，你这也没得，他现在做几个东西的？
5: Less。叫金枝多吃，叫。
8: 哦。
5: 叫上电视叫的，金来的叫上电视叫的送给。
8: 俺哎。
5: 哦。
8: 哟哟，进来了，公干么子？不然土里木落着车站就不得事了。来人进来。俺们让人来个样子，推出个这轻松。
5: 哦，到几次轻松？什么叫到几是吧？是是，进来，不然连呼不起来要热。
8: 他现在认识的，不然三年前俺们都你们看些是哪个说的？来
6: 进来，他现在进来。
5: 他现在。
8: 多谢那小马的，什么一个文卓的这几队长吧？今天你给这话的，
5: 金了，我女朋友几个人？底下，
8: 我呢，三只眼光差了几多啊？
5: 金了，听着苏曼娜的。
8: 多谢那金了，
5: 金章了，多谢那，带我你去注意。
8: 我呀。

0: 있다.
1: 네세. 레스 산지스.
0: 다 보면 이게 소소지 되는 말에.
1: 젤.

0: 王子明随为谜题呢 听于那个评人 康巴帕尔金牛总请用约景 他家杭州重叠西湖区域 娘子茶叶公司 两个几个月 阔别老别南我又到咱们一边我又铁大了开播七岁时用得起就你阔别森顿七岁的一不是王子们去跟我七月早晚的那边跟我一个人先呢拉不撒江西一不是因那样你是路不土阔别几座这位年节定七列跟我给给给跟我牛蛋六星月这边塞得行团 唐唐妈跟我牛蛋能跟给给提王子了得地团呢跟我牛蛋给允许卡几个不是每人玩跨把跟我牛蛋给天天穿不行难住天天穿不提呢起来穿不行给人民团苍妈儿开不起为跟我卡几文就起个月了鬼不有次罗马日日休息起个月 田民查着去田园内村的行李扛了田站去跟我完全养起个月王子爷小小七当天陆地人心情不颠倒喜剧穿不田呢王子爷怕热被宽端切别切点稀松跟我卡几月不天开不脱明人娃儿汤妈儿天天穿别难弄给给天给托呢王子他这娃钱呢
1: 其实开包铁位切我个呢，得不铁那足个是得不行，我就签约。王子一对门儿，满着牛牛听卡些切把苍门儿，开包让不他，铁结束阔别，给给给，拐不到满着起手切入当地，旁边过儿家呢，切东盘他，人心听几了，过去卡些个，满着当时。
0: 明人娃王子爷，当面满着牛蹄的苍马开包，他们俩马着切入东个苍马穷鬼跑远。隔天阔别，隔天天，他个龙车讲，隔天天，这些他谢谢那座车远。天天到我卡些个呢，王子爷得不天满着过去就站车把苍马过地不是。因那样隔天，王子爷仍然的满着旁边穷个人两百块那里。
1: 钞票催罢了，一切没穷不是。对门儿，哥吃酒喝酒，穷棍跑新车队。钞票，是不是急了？可不，跑跑马日吧。是，看到六七千呢。王子爷，人你弄得没有不是三百马多，满脚去地步铁塘，跟我牛蛋冷天，跟乌拉新跟天，他不早晚呢穷灭不是。王子爷头痛，满脚地步铁穷棍，可是土局热瓦七新月别个天。 杭州以年大别三万团呢，地不铁女界切过做是不是？进入年度年年六春土，杭州年大别女铁开具团送至前呢，通过下江七位，两只茶叶公司卡接了，当这前边，西湖区土月别，那边千家公司是了，女界不难，托拿千不穷有。
0: 母体女界切别，年多不难的公司体联名忙不行了，用钱经营美白，七件土样样重要有别，心都有劲。看着着是你，七件去六天可不了，跑你切别，三年行不他。亲戚联名用作念头，也难图老用个月不行。看着老了，立即也推荐多七件土团着个月不行。这月帮大电器穷极。
1: 前段女婿钞票拆土公司贴，铁路给电笔钞票，进到五千个亩赠送车度，赠送了车子，进到五千个亩，年多半人力的六天公司协作呢，扛啥来不差不赢。因那样创业不没穷为，电网去顾客不行了，杭州年银币参加协助我银时为，往千个亩谈我先穷死了，五千个亩年多半。 可把人家的公司联名忙起为，原车拖不明白，开不堵，随我可对，场面两个卡着一面了，拖不起了几个名度。卡几去七街头，两个卡着几个月，他们先提拔，看着拖不准备，即卡要给月事。五七个名，下路一些也给个扛性了力气。 왕 책임을 우 책임 못하 레미 창매 름이 출두네 콘조 쿨교기 레고 시부시 그리치 우 책임을 두 대를 립급 코베 시내 딕부티 춘신 지달 지덥기 상와 시충세 우 책임을 원린 슈발 딕부티 닥부 록딘 컵류 공스 티 능교토 레고 하장 카세브 도진 윤토 레미 편주 민도타 민즈 코나 편에 제와 제발레 모시리 민도 코베 대가 왕체게 묘탄 제와 제발레 최된 대단 제외 미신 기내주 융은 메시 오체게 모탄 최된 탄 제외 미신 다키 콘된 제배 최딘규 미린와 최된 뉴제 척배 왕체게 모세와 티 영니 내리 강식 챙겨인바 세부신바 마세 코바 진송 챙겨 왕체계모 진송을 추비 공스티 진다 양체계모타 리체계모야 안지수 팀결 추유 최대한 대단 제외 미는 팀결 추유겐 지망토 송화탄 뒤네 연참 제외 록팀 급류 공스티 춥춘양 림시 체세도 교류 콩니시송 최대한 유제 속중기 제주 제배 척배 레고 속중타 겹초 겐린 속중기 제유니 소바야 림시 진송 투비
2: 진전 속배 나네 교노 소당 럽긴 기념이 시비 경운 요당기 상원등 차제 미는 시비 요멍지기 경운 요당 럽부지 마저 충충의 키보 토나 마저 치르 동급 다투 경군 포드 강이다 팀로 유신의 전에 경은 요송기계 인시배 나투 모투 님의 수비

0: 今天的主席为七七年七六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 三宝林姐，天地平均三九年查理前年春雪茶。
1: 地下人，你，人种龙天年轻猎户，来见龙天一。军队生军，忙催托念所，军穷农疲为心，地内财最起。他的建议，三五错别，来生地内。
2: 평정龙城年轻猎户，票盖龙城去。三九儿滚队滚穷西北，李千银。你对三九儿别蒙西部内。一个女的就给。三九儿把，别看名字当中。三九儿连接，接龙接多你送了票盖，也最。三九儿滚队滚穷。在当地北，三间超过两间公共商，谈到两间内辛苦筹备李千的呢，这个平江龙城年轻猎户，票盖龙城去。
3: 三九儿军队军装设备，其实来自的是。我那天的来自研究学院，编教员。三个连接公开上，俺来自研究学院，一些杨建英。
4: 三个连接，天天三九儿军队军装设备来自哪？决定作为叱咤西北塘三九儿军队设备能参加你，这里是。下面是西北农村新闻社。我来那不是决定作为叱咤西北能参加新闻社。
5: 昨天七个人民团比赛，第一部第二，叱咤三部曲。
6: 三九儿军队军装来参加。
7: 决定作为叱咤浪子。三个林杰，听得决定作为叱咤西北浪子呢？
8: 我老个觉得，迷茫狂徒古瓦塔，厕所狂徒古瓦，西溃别，集中去街边女婿出街，去日女车，年岁贵脚哥的给我这年终秀宴。
9: 记录，你同下面女婿走着路，见到古别车行人呢？
7: 其中给这边女婿出去旅游的团结几年九八十，年九零给国土越北米村外的绝不一呢。天呢，推最高级层面做高位，哪就几十了？推最阶级层面第一座位，别的去决定时间是。唐伯，公牛肉汤连起推最高级层面做连七百，西村去特最高内我这许呢，我这团结这个不熟悉习近平去做点开建设送，他点给推最他真最七百肉脚吃，就看起都不熟这座菜的，女婿越贵年岁贵脚吃。
10: 都不需要有个赞助给，免得西面拥堵东看都不记得不晓得。密码网错给厕所塘，有哪店家给过送进入？电都当月，让观众拆动拖堂天气，拆门泥土啷个了？一趟我就我念他，没断给过不就可以？断敲送啊！观众没收入给，直接不入卡给。啷个断就断一趟？没收入给密呢？是给送就说起了，宣布拆解他，当场出现，自己说给入给直接过来断敲送啊！
7: 被蘑菇看起，断桥滚动粗穷，使用我送阿爸妈些。前头肉脚都不想阿爸他，拆解人多，平均几个入卡，现在人来入卡去白买，一趟十九六十几。起来去谁值钱去呢？年岁贵脚皮，特别是唐伯的，特别去当去做了秘书去行，记得他，每岁说得请去我岳帮的，出钱去摘了点点，每日日钱呢，断给人不想。让观众听懂他们几个，让观众阿他，明阿众阿你了，我有贵他。
11: 松家卡巴尔，小腿垂肩说：“肉脚直切骨内，使用我松阿的，轻动大大，小动了，跪地虎大单月。”你不，男子你高脚汤，腿子你切做事，巧看给多少级？天马的汤林兄弟，得看了两度从北国内我这水平呢？刚才切怎么切中？腿子高脚怎么样？最能去蹲土脚？电话开头，双肩玉米汤，小腿男子人家切怎么玉米？肉脚皮盘动，卡脆玉米说，男子扛了样，吹看切的车位。
12: 肉脚特具了金龙，切不切不是？天哪！天马的地位宽度，距离男子我二百头多，贵硬些。肉脚滚动表、拆大区表、脆脚拆住肉干集中的，刚当马的地位宽度就有它结实。集中床垫起，正常王强起上工啊，断桥所就距离我小心，十一了，就我切为内部玉米脱汤，硬度不疼，切来再牛点白米水汤蒸不？
11: Rilam gyunga chiwe yumi jiele mi jurgu le tobe tetu ruga jik zubashi. Chuzi ge zam gazi chenpe duntu gyobe chi, chiru chuzi ni tang chikara tetu ruga ki kumi tang, jirung tang zam todam ruchin ki lero nindo pa tsering punzo tang chungmi gu nuzi pogui tu ngay la jobashi. Gonzo kerja lingtin tu gyugin ki gagdwe dupshu ka tangpur gyuni, dewe gu shumi tu tangwe yanga yi gyuwe nezu kera yongbashi. 대 제대로 록교 돕쇼 꾸리 제발아 터주기 희진서 개진 코딩 체급시 되지 테랑라 시대 총결이 제대로 기종 가고 연락 주기 미만이도 부터 레로 님도 부터 제례 초비 체주로가 신시 님께 초수 동정 체신 링제라미 둔제 휴진 버디 텐니 치외 람돔투 루미츠 르르 덴자 타고 진부터 민니리 전에 둔도 주 갑초 키 루미 타고 탐보르 송네 덴보 경화의 제바탄 듄초 키 루미츠 조람키네 주 시도 체리 닌가 치웨 람톰토 네가 록교블부터 없이 콘조니 닌주 록교 레딘 트위키 동종 치 응아슈 키 람천 켄탄 정이기 최소 르동 키 신의 최소 키 조람 뜨긴 키 동교 방향시 콘조의 두주 까지 삼면 저린 키 까지 탕린 슈디 제두기 검주 카숨 키 초두진 키 록교 돕슈 초용내 수교로 자지 퇴주 쇠린 체육시
0: 순바 사공 시부님구의 기소격기 돕슈 친부직도 지외 권량으로 주시나 기중도 퇴배 뇌체 표용타 개용미만기 셈라 동해 친부수유 사공타 대칭 먹봉타 산해제래 개외 사공 시부님구의 기 자주 친부시 경유배신 초카기 돕슈 기중도 직도 체바타 외소 나초 기구도 두릅체유 감람내 로급체유 조인 계람 니직조 뉴스치규니 로급 列团了几个透明气格子细致中国安能他中国中部江南美岁肉脚所起来了这都修给金追马他长江年度崩跌白马他念头年轻一人命啊别特别信宽子儿拆不呢突在前用了密西他突续了密居住新别碰所贴别挡多他提醒团年新都气味小团女子年格是列主不切色苦头别直接人人马多着色没把他 日索索恰年年月年个七月德西七零七金顿确素蓝熊古一月今度古别七年年金阿出格蓝尼基出局的基中高国儿格色甘蓝金能有所新巴塔肉脚没那塔我说直接七这节甘蓝局细菌前部女次地位亏得久月卡蓝额内觉呢日都丑容其肉性七位龙卷塔 恰巴云图婆婆塔南提别建起铁布南区肉脚起源哈江通通一脉文件肉脚明年苦个月切腾前切的集体明明南区切债大内地外亏图肉脚入米塔拆过用外所结尾地外亏图个别推出春中年点头月除了门内觉呢肉脚明年东穷出现界的朝度脚别秋给内端头脚 你些对马的吵架普遍建起集中藏布秋给内南宫来修炸起入清别 추콘 럭격기 최시래 베드게유 차긴 신부팀제워 다와 예배 친이슈 게니 럭격미네 초진네 탁바 칠레단데 뉴승치외 추공제와타 초신신네 기출대디 출람규 된두교유 친동야 럭격태 매도미중의 차긴시제 뉴제튼지 기종가구 사고난키 지총아이 다다동뉴냐바타 디웨 사공수 친동체유 中国六七集中总研究公司松江专业物普通科专利车队等级给瓦塔日前呢桂兰日日新了车险期为车车库车不热各国地位开拓车动脱单部城市前面的那个土人们落在前面话湖边去出租古站丢马的列入车塔了今天给别车松江人去出租交给咱们了地位开呢你们卡巴托马的地浪啊东土不穷月康土年岁入局前呢提高了陆续给地沟土巴车月 到我古别次松年去出租你修咱们了，集中各国地位区域内个劳动桂林山东土巴塘镇老二十多月。业主一个地区域土，确实参见内容为多数给地区修建进行月。六月中就单支部书记边边年年出入出这瓦七月末，文件空气糖度创作用给推荐他，玉米期间没六八日内部去，每件偏不看一面。 아니 단지부 수지인베 녜녜바토 유미초년가래터덥지구시 콩키 진반노신시 기존총대키 구지체유토 시즈총기민지칸키 치주챙가기 주름멘바 거주바 다외 귤루수리키 무역함수주에타 샘소동와 뿌동네 샘흘흘법덥지바소라데네 뇌즈포비망초기 샘발흘흘법덥체유 겹조수 미규마창매 정의기 탑라데네 탑사탕부 녜세로교미나타냠토 로교블레라슈유 타딘기 뉴체나 예컴니슈 저숨키 치게와 니게 주주리지타 저와 체유 Tena, Zhongku Sishong ki Mechue Rinlu ki Ningdop Taiyong ki, Chemara Zhongku Rizadu Jeyu Gekab ki Xiongzeb Chemu Kanta, Kekyong Le Xiala, Necu, Deyip Dangwa Masi. Chuzo Nishu Zepsi Yi, Yingge Shepshu Teji Kaba Shardong Chedi, Ngangyu Rinla, Shib Chakbu, Nangmi Rinne Lenta, Simsu Dongwe Le Tuen Yabu Zubi. Gen Kuwe Namgyu Ta, Le Ju Chila, Yongja Ki Chajue Tira, Geji Jizo Ki Samshe Ta, Zinjo Tobye. Nianju Rin, Zhongya Ne Sanay Parta, Mokbong Ne Mangchui Parra, Sishong Ne Kile Parje Gi Dupshu Rizhishin, Gichong Tu Zomba Ta. Jisim Rizhishin, Longxiong Tu Gyujui Chene, Namya, Xiumxi Mebe, Ceso Ki, Goksung Zingra Si, Junyub Ri.
11: Siba, Cienri Tang Tuenbe Takjui Ki, Lodzui Tang Bangara Chinbu, Nemin Gangchui Chebe Gwone Ngozhi Xuna, Nezi Chapche We Dun Tu, Cienri Tang Tuenbe Kongde Chiba Ni, Rokyob Tupjui Ki Mengxi Hin. Nezi Tuenji, Rangchung, Tungkongbu Tang, Chubibu, Zhonggu, Cienri Kangso, Dizinki, Rizhi Kejin Tang, Kewang Ki, Chemara, Lakze, Chobo Zongli, Sanye Sato Tu Gyuti, Kwanzu, Nezi Tuenji Zowu Ni, Nebele Sakong Ki, Kekrui Le, Chungwa Yinba, Gyongnyur Zay Chubba Masi. Kizu Chuge Nyinga, Gyongnyur Shito Topsi. Duncho, Gundongbu, Chetu, Dashib Chelin Ki, Nguncu Nyinde, Lerun Chochung Zobu Tang, Dizin Mangbu Rizhi Kejin Tang, Zhonggu Cienri Kang Ki, Cienshi Minan Nyamtu, Tekara Jatu Chepsi. 中国安宁, 女性策略引拉入各期, 明明能不住堂, 叠叠里的所直接签你, 塔斯堂不如绝不堂, 区别比, 区别切动的是策略入各期, 四组卡图决定, 直接搞入堂, 区个通明的是策略切不是, 叠外亏图若叫明呢, 叠叠里的堂, 里的堂, 你们实际经期, 你们的数据切, 当作堂区, 通明的是策略所, 现在对接图为直接搞在内所规定前呢, 미터냠고키 초대다 17링키 저와시 춤시 로교봉가키 순부최제탄 지기소치레 돕슈제디 랑고르적사탄 냠시르 토강소 존의 사콩수 랩시레 나베 추십제시 조람 뉴스톰니 추제 대외 구토 저와탄 뒤 덴자기링키 문주 차진호 띵징웨 덤즈 슝고총리 최급레 된티 띵서베 초수 구디당시 장슈슈키 장시제도 김장망부시 카도르송예비 Nienchuk le tuinti hajang kiechi nesu xayu. Gwendongbu topdaan se chi tang, nilin simsu so che tuin le tuin chochung zungni, gelam tu shorgen ki gubong tuido tu yunjin tang, yeji cheba tang, sarangye chungwe xinze, yewa sebu chewa mazi, zidru legbar chebshi. Tewaya kiechi wa xingni, simguru simsu chechuti yinxin, lejiba tang simkam rokyo ki riji kiechin gongdin cheri, Gelam tu shuruwa tang, dewa chepe minne nangmiri, jikde jikki siamdip shudi, nilin tang simso. Simde tidun jene, sadu ginlin parki luzi changma, shibza tang tuizang yongar chepsi. Gange chetu yu, choshi samjene, suyumi rokyob chesing. Tejabdu, dang zhuyang ki gyurme domden ki guri tang, chamzi tukur tang, rokyob minne nyankarami zimbara, dungyu tang, rangso lue dongpepe, bawe lodob gyula, geyong mimang ki pinzun dajong tang, jiksim jikdu jiwe, dobshu chimboyang duyu. Sargoyba langkor tangni jichung tu jwebe langbar tu rokyub langkor mangbo pang rinpo jik yub tang. Cho ka ki dupshuk changma cho jik tu jwexin tu. Nezi po gui tu jone mikdun ki naba tong du masam jwele deso. Dewe ku churu ki shumi tu tang yub tang rokyub minne lupu yongzo damzab ki cwe kyang ngar xin cwe xib ki lele chi. Jinti chebe nian ju jing sargoyba cho dun cho tang gyab cho kangsar chinpa tang gyalam nijik chok nyurkyub chi sara nianzin yeme tu lenca ma xa bara lam xiong xin kangra chinkin suji kya mebe ne cwe tang dewe ku tu jwebe rilam tu che chub ruga ki gaje dukru ki ce so ki cholam sowe naba dewe ku ki cwe kyub che yu tu misui rokyub minne damzab gebe chamsu limna yang chir shui mi chi pe naba sinto rokyub yubsi ne cwe tida be ne sargoyba jwe dweba ni rokyub ki nyurce tang dupshuk za ma yinpara Mi gyuma zhi zhi, nu zhi dun tu lo ting gyurmi tang chu yi tenbi naba gyu zhu cha zhi zhi. Nu zhi ri yang a nying zhi mei jang, dong chung ki sung yi tang ping zhi da yong ki gui nang li, ngan zhuru deng zhi qingpo ji tu ba di, mi ma tang ci su kong du guruwa ni, bu zhi zang min bar, gama zhi zhi tang, gar zhi zhi zhi zhi, lak lin dar gui, ke lin zhi kyang zhi.
0: Sengi lingi kong du sen chu ba tine gu zhi tu, mi ma kong du guwa tang, ci su kong du guwa xi kui bi, Gijong ki gyebe nishu chu ki churu nu chi nian si gui gyob gor ki ngui chi ti zhi.
1: Cho ji la gange yu tu, chok si cham ge ni rog gyur yu. Ngan chui mi chi sim ji ki gange le nambar gyewa che gu.
2: Cha jan long zub ki ji su, zi bie kim si gyar tu ming lam tu chan yi yin la.
0: 리롱 알신 제버타 미유 알신 대외 켜발니
11: 살게 샘나 모티 성주 근대 근종 리진키 주된 소위 지라 시변 안진기는 등 카니바 고주토 타자 미유토 당다라 섭로요 퇴내 다르베 신김 초보로 주르시 괴베 정용기 원된 시림 당자주 밀링 총결의 밀링 총대 랑다라 총주 당 디뷰 고르괴베 팀솜식 니르쇼히
0: 지루니 돈이 슈즈솜르 다와 개발 퇴장 개탄 죽지키 망조 쉽게 쉽지 쉽게 밀링 총결의 这些人点香 康萨 총조타 승부 총조네 밀린 총대 밤종 롱크위키 랑타르 구지체 유튜브 사르두조베 랑다 총조 단지부 니치워 내부 총조 사바시키 로니 코나라 타딘 타다르키 멍추 비드윈 최신 총조대유 티르 부마타베급수 팅의 康萨 총조 유미처로 된다 유치 모신 추기 유바타 팅의 승부 총조 총명 대단자와라 팅의 총조 레치부 추기 유 미심 직도 제모토바타 냠슈 심바니 단지부 제베 간에 당부르 교류 팅의 총공기 인참 매버소치 단지부 니치디 단지부타 단초중 당연기 대외 투자제 림숨 전주 말아주바타 초니수 개바타 랭긴 직조기 람수 캡대단에 첩세기 창제 토바타 주교 니치기 전단치와 망초기 이치 제베제기 당연 담내 정주 울린이기 친가 난주디 단지부 망초기 속신토 문제 교활 체유 但这部他的他点起戏剧落将起做那多钱呢？忙做给阔地瓦塘新老为作者了点呢？但给日边雄路忙做给新书书本钱的创作用给新把马步当了桥，少管送为跟着主编三六梦溪点都当了热。两大创作他同前点起创作人别切过比喻他，但用起切过看忙天写书是自己解决呢？但做用起别的他，今日看点起这些一日规制钱的，但用他忙错了落将吹多。列主协助人类切过界比赛，自己勤洗准备些。
11: 朗达的创作了，随军其行列永不忙不迷别，忙做起永不忙土东归呢。你把头三年提高了产品，天天锻炼起，能不如九个级也不是。党支部书记罗尚策领起，党员更新编你提的，超康萨的军人德西堂，七教授军人都是罗将切他了，杀掉那么些堂参不堂，冲着对南洋北四川去，你我都不是。朗达的创作目，我这十几月被四川去，你我地主团来领，中年的军人，师兄去马教堂，起来去马教松都职位，门外东当拿错阶梯，师兄去门外过了同桌的阶堂，提出东面已经我就最灵堂，起来去门外过了贴松东南天前的，香港精通人字安堂，平常七点平民所起来查经堂，你们这前呢，面临重叠的去杀掉行李信息，别端东西推门到转开了。前些十多天呢，团结女婿什么批我的钱的，团来批结了，落在其归属内不是。大家继续去刚才我们讲的批预备，四川去牛的走南昌去用来团结结果走的。落到了创作年代了，开包过了这家堂，我们讲的你过些家不堂，人在家呢，他过了去每天听你老板就过了归的钱吧。连美的那家过了去十几居民，你对头不接穷呢，忙走了三家的朋友约不谈，马家男学在开包约吧，老板的就过了，永不约不接几偏着，我也特别约不是。美丽忙过丢丢去重组银边，当这边拖到派出所，美丽团结的所在的几年，美丽团结经常接到了这西北结果定是比我谈，美丽开启忙做制作前的，随军去推荐念头动啊，美丽去协助念头车吧，撇接去确实念头另外借钱的，前面。年年七人自动舍不得通过他推梦去完成集团项目的设备。创作人请俺美丽团队去东芝看中的党员跟着他来这边跟着的出边东芝搬家去。新南东芝前边切得接的推到都亲自玩去跟着西屋他忙做起最是他就前的创作人给西屯奠定了松江设备。大家朗达的创作继续去刚前面人四川去你我检查了力不堂杨新加起为卓南长了口音吧忙做起国人人家住国家庆吧赵当起为当他的西林给他们的堂不如喝不了有心有劲。
0: 生个林杰，狂徒生出不停的国脚徒，坦桑米鱼徒，当代的十六月，天来踏入为新开秋波的九十七块半，中央监管团西人党政组命令创建的命令创建，让他创作党支部国的国别陈总提示，天地生九的官队官将来前去决定作为车站西北南城宣传他些个人。
3: 而且乌托的歌手，当堂师兄去全面上交了血，千里他团别国内，哪个给谁切过？
0: 三个零件，项目number two，三九的滚队西边南城，三西那罗那。
4: 滚队三九，他也讲出来。 군중 노후 린리 키엘라뷰
0: 선율 근대 군중 레젠키 선율 근대 낭신
11: 생리기 진짜

0: ne dunbe para yugo shepshu chir dong che gor tong juro ni don chu ge sum ju so ju ta che zu chi dong sim ba ti tu chung le ge je ni shu zhe dun ta cheng jun dun pa wa ta gen zhen shepshu chir dong che gor tong juro sum dong chu ge sum ju so ni ta che zu sum dong sim ba ti tu chung le ge je ni shu zhe dun ta cheng jun ji pa ye xie che du qi ren xin ki shepshu chir dong nang zhen qi zhe gor tong juro qi zhe gu dong chu ge ju mi chu ta che zu ni dong sim ba ti tu chung le ge je chu ta cheng jun chu pa wa ta shepshu chir dong nang zhen wen bo ki ge je shepshu shepshu ta
1: 新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队的团
0: 下面提过的一些时间呢，对于一线接纳内天气做或者那些。下个月把这节课女工就那些到清华的，今天准备等就把这解用所认罪给呢。六点出国呢，六点在清华同居的十九趟，这组阶段先把提推送来，给这足迹跑完呢。你那六点出国呢，六点在清华同居的中间趟，这组阶段先把提推送来，给这足迹趟成中间跑完趟。龙秀六点出国呢，六点在清华同居的初趟，这组阶段先把提推送来，给这足迹趟成中间跑完趟。
1: 生个林杰，塔鲁萨达团列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ཁྱབ Zersun dikje sojun tunle ki gyakab ki cheshi nyegil haqzam sardu kyabra cheshin. Kablin nushu tegu jendri malak ki jiju lakze cendin shibata rinnu tadri langkoro dibdi kordon ramdi malak ki denja langja shibaso ki cheshi tunne tunle zersun dikje sojun peje ki mungshi dintu dan yubshi. Nyugyu sarbe tunle tang, nyugyu tunjong tang, koryu songjong tunle ki gyakab ki cheshi ka gyal haqzam sardu kyabra cheshin. Logyu su nishu ki logu langkoro ki denja langja shibata logu langkoro ki Gushu Loso Dinja Langja Shebayi, Jimanki, Nuju Sarbe, Langorki Dinjaki, Togula, Tudo Tu, Lin Lo Yubshi. Jinchun Zishi, Tunzeki, Nuju Sejunki, Jetang Shebatan, Mochu Yukuki, Chuju Jetangki, Rimbe, Teshi, Shebale, Namka Tiwe Yatabatan, Chumu Tiwe Tawa, Kalung Tiwe Zawati, Chung Yubshi. Sengliye, Rangya Yerangjung Tungungki, Sarajik Suwara Gudi Dendi Dangne, Dezen Tang, Rimba Gewe, Tengshi, Nyamchu Le Gudi Dangsha, Sibre Nandun, Yishan Jinlani, Lengyezo, Mungri Nengshi. 사과바 자죄바 초죄바 제기 냠구 십칭은 교총화타 개용기 사내카 김내수 민자 월싱내 이토니 슈제이 안에 주고 바른 용도 당화타 후지 개내 이슈 바른 용도 당외 찬염 십칭 구윤 개제 숨주 소숨 통도 신유 레고의 토담 교주기 고요 고르밍내 사자지 소외 편제 외를 밀기 발동기 정시 통주로 십주 시지타 제조 시도한 지도 전에 초카기 캘렌타 튜몬 피주 제배 개용기 교르키 사자 시차유 림카 릉촌 튜공 대친 키 쿠숨타 규숨키 토담 층신타 왕 땡게 토괴 속일에 튀는 거기 때문에 차와지 사자지기 토 냠도 주바타 차와 릭지 냠도 주바 문규로 용답 제외 장수로 사자지기 레대기 남찬 튕규 길에 최치로 타 주지기 시제 문세 튜브 토로 당와타 차도네 제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헤종 룽치 년칭 예궁 에게 룽치이
3: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쿄왕송 랑랑 송차도니나 멜롱 딜라 세바르츠
4: 망정 왕복이 준비
5: 지금 소수의 차동기 유리 이쪽으로 준비 쿄왕 송도대
3: 팀제 멜롱
6: 习近平去推动三倍中国科学电别基础政府的广播里党用他给用迷茫给中华民生拉平加他的用网别特级别强聚穷东西陆天习近平去苏新南为党中央给他国土团结特色前的 지소진로 팅섭젠키 계급 최용례 주주치발 계급사발링구
7: 차자롱족기 지소 제베 김시 깨토 민람토 찬예 인라 리롱알신 제베타 미유알신 대외 켜발니
8: 초 지라 강의 유튜 초시 참견에 로교류 난초 미치 샘 지키 강의래 넘버 기와 체크
9: 생글링게 공감사 단달행게기의 샘고 속배 레전디니 팀세 밀론 레전리 아 레전 조정 쇼겐 디긴이 탱웅 안조 레제나 만조 체제 급류 폭배 괴배 골키 팀로 시제 낭퇴 민유무지 샘버별 년람도 표와 장매 재능의 유그리 你肩膀忙不及给 KBN기 듄토 급류야야기 你那座组织 뇌즈펑겐기 샘버추도주제 타마대야 유놀 편지 급류기 우여시 팅디 팀로 균시시배 레제나 슈야기

0: 왕즈민 세웨 미티니 팅의 네급식리 캄바 파르기 요정 진용 유진 다자 항저우 총길 시후 취기 냠제 자격 공실 레가지기 코베 라베나 우유도자 미웨베 우유 테다르 키보 치슈식 융덥 치주니 코베 섬듄 치슈디 임시 왕즈은제 更于 早晚的美别更于因为那些呢喇叭撒江是不是因为样你是路不脱阔别几座这位年节定七列更于给给给更于牛蛋乐平于这边塞的系统唐唐马更于牛蛋乐平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kibawa chiwe gungu ka jik wanjur chigi yu la gweba yu ci loma riri shibshu chigi yu timin chadwa chu tungu ne chu le singne kangla tenzam ki gungu wanjur yang chigi yu wang zi yi shibshu chidan ter lu zhi reng xin qinpu dendu shi ju Chokpa Tina, Wang Ziyi, Parubu, Kondun Chebe, Chirin Shirsung, Gengu Ka Jik Nyo Batir, Kibo Top. Mirin War, Tongmar, Chinchin Chokpa Na Lungkin Gigin Ti, Girtua Ni, Wang Zita, Jewa Che Ni. Kesi, Kibo Tiwe Chewa Gyo Na, Dikbu Tina Zuyugu, Si, Dikbu Si, Ngozhu Che Gyo. Wang Ziyi Dumar, Manjo Nyungyu Tien Kashi Cheba Changmar, Kibo Rabata, 铁节所扩别 Gigantir Toglong Chegan, Gigantir Jesse Tan, Sesia Nazo Chegu. Tine Dawa Kashegina, Wang Ziyi, Dibutir, Manjo Gor Chichuja Cheba Tama, Gup Dipshi. In the young Gupir, Wang Ziyi, Rengi Manjo Pamni Chungari, Yamba Konale, Tobu, Chubala, Yi Chim Chumshi. Dumer Gor Chichuhazam, Kungun Paws in Sudu. Tobu, Subsa Gila, Kulu Papa Mariba. Si kata lepje chene, Wang Ziyi rengi lungde me yubari sambamado manjo ki dibu te ta gengwe nyodan lemkin gen wu la singen ter toba zawa ne chung mipshi. Wang Ziyi tatung manjo dibu ter kyunggun kusab tupgu rewa chesin yubi gup ter Hangzhou yi nyendo be sangwe to ne dibu ter nyujie chegu zu simpshi.接入年度年年来春土杭州年度别于铁铁柱坦松之前年托把哈江七月年至产业公司卡进了当街前边西湖区土月别那边前街公司西了女界不难托拿钱不穷月母体女界前边年度把那么的公司铁联名忙不西了用钱经营美班七街土洋洋中央月别新都月经 昆索卓斯尼七街起六天科不六泡年七月三年行不他亲戚连名用作念头也难头老用个月不行昆索罗立即亚图几度七街头腾住个月不行这月帮大电梯穷子七顿女士错别拆土公司体亲路给电笔切别进大无切给么进送切度进送了初级 진다 5책임을 년도 봐 仁义记六天公司写作年康萨两个参不赢因那样从亚国没穷为电网期库급시了杭州年银别参加十十五银十为王切给摩堂我先穷死五책임을年도봐 卡吉奇七街头两个卡吉奇个月他们写提拔看着错不准备日即卡也给月写五七个月下路一些也给个康行了立起 왕 책임을 우 책임 못하 레미 상매 름이 출두네 콘조 쿨교기 레고 시부시 그리치 우 책임을 두 대를 입급 코베 시내 딕부티 춘신 지달 지덥기 상와시 충실 우 책임을 원린 슈발 딕부티 닥부 록딘 컵류 공스티 능규토 레고 하장 카세브 도진 윤토 레미 편주 민도타 민즈 코나 편에 제와 제발레 모시리 민도 코베 대가 왕체게 묘타 제와 제발레 최된 대단 제외 미신 기내주 융은 메시르 오체게 모타 최된 단 제외 미신 다키 콘된 제배 최딘규 미린와 최된 유제 척배 왕체게 모세와티 영이 내리 강식 챙겨인 바 세부 신바 마세 코바 진송 챙겨 왕 책임모 진송을 추비 공스 티진다 양 책임모타 리 책임모야 안지소 팀결 추유 최대한 대단 제외 미나 팀결 춘겐 지망토 송화탄 뒤에 연참 제외 록팀 컵류 공스 티 춥춘양 림시 체세도 교류 콩니시송 최대한 유제 속중기 제주 제배 척배 레고 속중타 겹초 겐린 속중기 제유니 소바야 림시 진송 투비
1: 진전 속배 나네 교노 소당 럽긴 기념이 시비 경운 요당기 상원들 차제 미는 시비 요멍지기 경운 요당 럽부시 마저 충충의 키보 토나 마저 치르 동급 다우트 경운 포드 강이다 팀로 균신의 전에 경운 요송기기 인시비 모두 니미슈비

0: 사용 개비 김진 카레스는 사용니 조 차두 칭심 개차 중월에 템버시 인신 세콜레 나고기 뉴슈 치차베 급러 차두 칭심의 야 개차타 꾸규 총치 상의수 추티바타 케니 사용 개워시 난수의 세콜레 나고수 사용 퇴스데야 사용기 중저스워시 Namke Tonki, Jimbani, Gundo, Chidon Toma, Chiku Yubati, Gabri, Chi Sabi, Sangreta, Gabri, Chi Tubu Kudi, Nam Nobu Yonzo, Jibachi Washi, Nimo, Jimbatinzo, Galajambi, Pied and Sinta, Shobu Nimus Shamatata, Gongchu, Nimus Shukar, Martang Chowi, Sing Pied the Boya Kuba, Chaba Pami Yubi Gabla, Naboya Kuyoshi. Don, Jimbusi, Kajis Chumbri, Deya, Gundo, Mapatinja Yoya, Kadinas. Tini, Sekole Nguki, Chuota, Yasu, Tiu, Sashi Nanki, Lensi, Tishin, Nansu, Juni, Gamsabi, Kunkui Suki, Gunchi Miba, Namkaya, Lambadanchi, Lensi, Giuzashi, Tida Chulansu, Yurchi, Tozeni, Jinchilia, Libigup, Panan Tongi, Tieduk Dintu, Yangsing, Chimantu, Somata, Tarina, Nansu Tongui, Jimbaya, Kuoshi. 三年四岁出了盟友满着我他提到盘南同俗也着切一年里同名墨迹北京起苏记满着为金巴亚求个月经你想参他你们许别个了金别南起连线他卡到了呀你们为谁爬出洋洋吹个月里几度电别曾经这不进去 中心政策第零期给三百多里线哪里啊这支区别能听七张去参数第零的前期是不是亲贵能听给准了他不算针对了谁中心政策修炼结果
1: 嘿,他妈这边是在装火器
2: 阿姐,俺让卡巴洛打汤是不
3: 婆婆我是给公子姐姐的叫我给他妈娘子听的我要不给老姐给啦抢干了他妈的他妈听说不如你没事过呢抢干的他妈听你妈就不能认命的你阿家人准备呢碰着他妈呀他妈妈听是个情就这样一个呢婆婆就叫他妈听咋着用我我是给他妈听这样啊你
4: 야보 아자라 공가 소야 다르다 나 타마 메트 교세시
3: 아지다 저니 야야 타마디 지우시 텐중도
5: 시엔레 삼시 체네 미망 부좀 세사차 시타 마추르나
6: 주슈 렘포 망나향
7: 딘자 주슈 자와인
6: 마치 슝람토 코링 유체를 깨디 미동화타 코리 신치 조람 미송화 차라동네 코리 미동화 코리 동급 신미와지 제균이 개강 신도 진보시
7: 투경한 최 짐주 직수일러 송지 슈네 조람 딘자타 여럽 주상라 딘네 조람 샤동 용화 제교 개린 체디 딘자타 딘베 주슈 코르요지 투몽토 뜨구

0: 남게 차니 싸워 부심 파라 싸워 당 사딘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상매 투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딘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처부이
0: 맞아 당미 속자 응외미 잡았다 뇨종미 집이 팀 체르고시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종아 뇨종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기 좀 줄어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수상 탈비 동굴
2: 아니 두고 온게 지자봐. 뱀디기.
3: 아니 두고 온게 지자봐. 서로 산주이.

0: ཁྱི
1: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0: 아야
1: 빨라 빨라 언제 주시디 근처에 쓰그래
0: 지다 보모 빨라 대보로 더 그만 두고 랑파스 때 주다 온거 주주주 아무나 계속 지시 꾸치꾸치
1: 빨라 경아 딱과 야는 그만두
2: 부주라 따용 체균이 파문 이게 웬겐이
3: 보모 다양한 권익이 면디 키시다
4: 바라 면디 티즈 유제 로치스 주기 디레게 면 사브스 뇨아 친구
3: 키란즈 슈는 디에조 준주 치야 제신 그민도 니에 딱바스 그유 개치가 말이
4: 오지 바라 티즈 유베 면 치비는 偏于 Martin
5: 不嘛些，面具起来的退休情节，民俗系的他了，内个素质的。每个平日头啊，三不四不来，退休又被睡眠，全没说。谈的你，毕竟去最久古达达是。干么眼神就。
6: 세모블린게 공감사 샴라 제스네 까망의 선주로 년천 쇼인 사르교비 초비부원이 시도 재벌시는 매매남주타 양조 년발라 27발 연금발시는 네발리 초진 정부 규제 균대임바타 딩의 프리부장 장부 각주 매규기 진영화량 균도 응세 퇴보매바타 조남원이기 진영화 리주기 쇼기 응세 퇴보퇴비유비 리니네 각주 차시비니가 응아신 침부유비시 各国企业服务业接近今年用车前边城市人员不了，第六到唐末年结巴不了，让业企业所切断南征前边几人他国统组织送水皮擦短点什么的，退出不来家车就端茶出跑外车，切断从不国统组织车，你修车几短什么的，退出不来家车就皮擦出什么他，南征从不国统组织车就皮擦出几什么的，退出不来家车你修正你跑了又不是。 사르교베 롭수부원이 시도 재벌시는 명하라 랑게키 종교 사도정치기 천인리버 지조 천인럽시 조경기지 협규 초용의 리축체디 천인리버 지조 천인리버 탐부 리천일구 협토바 총요바타 예동자민 숨주로리급 종교 랑다롭시 말라준토바 체규마시 사르교베 제지기에니 제두 미마 십주강의 시도 재벌시는 진대둔바라 낙세 시종기 제두연 탑주배춘 개용 십주레공기 섭지 낙세 세종탄 제외 규식하지 팀다라 니루 제바탄 미초기순 섭지탄 저외비 낙세 세종기 규시 갸다 고주 급시 닥주 제시 미급제탄 저외비 낙세 세종기 규시 갸다 응급중의지 독실의 제육시 종규 시리 당원로 초 급중어바 지체 개인탄 군이 비진토 초규이마탄 계급 시리 당원주 긴원주 제벌시나 랑게 개난토 고주 사투의 책이 왕체티
7: 去初级松索古茶西塘，简单去过去冲塔，透过七彩梯，青阿通江面及前期查出新吧。这个年末基金期，截至七个日数七彩，落短短嘛，怎么连接？按通过来吧？它，马德里截至冲塔日数七彩，你个怎么连接？短截图列表是。截至短年，中科主力牛从操心各级吧，湖南长沙路组织我是。各地操心托，使用额及制作它。 这个主力牛从地区查到七吨牛从所提及的表，蒙古国统军直接对团结查团结身边，中农日转车组年冬国别艺术团，中农春节日卡年冬家的组织及从职业时。年度中国民特人牛肉草地作业前边，年冬家民资助率各中央边，中国人力团队突然领地深圳土国组织。
6: 시도 체벌시나 급티 랭디기 레리카키 투미 댄창니 AI의 튼례 뷰타 공비 동주로 튼진 조로의 배순태 최두루 체육시 제제 뒤니 수진부타 총으로 따동지집 주니 랑고르 킬레기 코디언 총비의 지제의 동주 천댄타 지제 튜윤 토담 렉스 동주로 끝의 동주 고르키 다도 탑차 체니 코디언 총비의 지제 튜윤티 코디언 총비의 응소타 레차 샤슈제 제주 최신기 십시 지린인의 지주타 응마 주주소라 금마 동주입시 사르그베 치제 뒤니 제가 방원 주니 시도 체벌시나 니뒤 제가 방원 주기 방원리 튼키 응아중의 비해 철시 받침 체니 응아중의 진기 방원리 튼키 주지 삼로타 미제조 조내 랭겐 체드윤 레저체 카세 수입시 제제 뒤니 솔레타 체진 진부 첸동 레지 폐기기 응아중의 차르그 찹자 체입시 차르그나 니도 자미 순주로 리급 결제 퇴산타 뇌주 체외 첸동 차자 사바 뒤니 라젠 응은뒤타 내자 춘진 투배 체진 첸동 퇴례마라 교뇽 차와 체토 최진 천동 리리 팅럽젠 투규규라 곰덥 댐부 부유임시 데로춘 닝지 총기기 제로니통 자미 저주르 개공 사장 원산젠도 규와 체규로 끄디 당타 타바라 개공 사제무 개동 자다고 주 겁준 사지 구학점 원산젠도 규스마티 미제 랭켄키 자자 자다 순주 사지 지스미트 원겐 신주 치세무 섬동 섬제 튼튼주 사 닝아 스마타 디민 나수 치세무 시동 제제 니슈 사 구실 학점 신유시 세모편제 텐티에 가망에 선주년 춘슈사 샴라 남한현제네 모투 디글레군의 규리체베 리센션다 센로

0: 레세기라 다전 드링게 레젠스 고즈니 엔글라게 레젠 긴낭동의 직수로나
1: 레세 아 당통마디 라탄다 다직 차쇼 체베급수 클라나주 아 지금 모두 페이지 다음에 나로래 콘도 레젠 나로래 단다 주뇨리 안조 단다 말라기 카레다 아 디싱 카레 신다니 디니 안지 양스 제고야다 디신 델리아 직 도나 숙침 제야지 아 독수요리 드레디 나로네 클라나주 계시쇼지 다 배차샤는 길라노 지지 모두 단지 다른 뭐 침배 급수 아 뭐 제단다 티리아다 샵데르스로 알
0: 이게
1: 쉬는 나도 디판 어디에야 니지 어 장시샤 디싱이 나도지 어 침배 친차제 다지 배천 다른 뭐 친제 주 로용배 급수 아니 샵데르리 아직 텔다 디싱이 선이 사십시 먹고유는 안디 아 양길라 토나 제제지 인짐지 장세 치고도 있라
0: 레세레세라
1: 다제지 장세 맞으면 딜샹 나스탄데 텔레십시다 디싱 다 치마 딘데게 디세시 기다 디싱 워긴 나조탄다 다 개개 주는 자토스라 기
0: 어드박라
1: 기디게 어디게 강글로지 자신제 디싱 결혼한다 딘데샤 촌점다 딘데 치임나 차주인교인데이나 직도 망부주리 직도 디는 하나 좀 망차지 하야자 아니 기 어두 스트럭된 교실이
0: 내생각다
1: 디나로네 기는 좀 배차션다지 남시 직다 감시 전부 있나 양지 게든데 개배하다 양지 하나 좀 남시 장무 있나 야 장차베 게 개배하지 진짜 디 견리야 시티데 시작이라
0: Lesegla.

0: 퇴경 안츠 랑골 동안이 도나시르 지롱 랑골 닥경기 시제야고마게나 키랑 칼로와 첸텐시르 지롱남
1: 퇴경 안츠 랑골라 지제야고툼나야 랑골기 견자리니 랭이기 세모둠나 키랑 체당된베 칼로와시 칼라인
0: 랑골 닥경니제나 피타
1: 디네 왕차 된베 된슈 권준규 키랑기 균디에랭이기 랑골라 닥경체당네 랑골기 룰라라 균슈로와 주탑킨투라
0: 디네 키랑키 랑골기 농타 로알라 춘중치다네 콜롤 십시치단서 랑골 동급기 균시태 캔더 강릭 영토
1: 타다 키랑키 센신비에 리젠디니
0: 딤주 태대 레젠기 낭세 레젠 랑골 닥종 십티니
1: 렌지 레젠 나 슈규로 그스슈

0: 퇴경 안츠 랑골 동안이 도나시르 지롱 랑골 닥용기 시제야고 마게나 키랑 칼로와 첸텐시르 지롱아
1: 퇴경 안츠 랑골라 지제야고 툼나야 랑골기 견자리니 랭니기 세모둠나 키랑 체당 덴베 칼로와시 칼라인
0: 랑골 닥용니 제나 피타
1: 디네 왕차 덴베 덴슈 권준규 키랑기 균디에 랭니기 랑골라 닥용 체당네 랑골기 룰라라 균슈로와 주탑킨투라
0: 디네 키랑키 랑골기 농타 로라 춘중 치다네 콜로 십시 치단서 랑골 동급기 균시태 켄도 강릭 영토
1: 타다 키랑키 센신비 리젠디니
0: 팀주 테테 레첸게 낭세 레첸 랑골 닥종 시피니
1: 렌게 레첸 난 슈규로 그스슈
2: 주슈렘포 망나야
3: 딘자주슈 자와인
2: 나체 슝람토 코링 유체레 게디미동아타 코리신치 조람미송와 차라동니 코리미동와 코리동급 심미와지 제주니 개강 신도진부시
3: 투경안츠 딤주주슈라 송지슈네 조람딘자타 여럽주상라디네 조람샤동용와 제교 게린체디 딘자타 딘베주슈코르요지 Tumon to dekwe.

0: 바체 우토기 급수 땅탕 시숑키 쇼미 속결휴 체리타 튜비 고네 늘고 기세 체크
1: 자잘 농접 기지수 제베 김시 깨르토 밍람토 찬이 인라 리롱아신 제바타 미유아신 대외 켜발니
2: 초 지르강의 유튜 초시 참견이 로교류 안주 미치 샘 지키 강의 넘버 기와 체크

0: 실실 교지 충중 람파른 예투 강충양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 센시마디니 편조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베 레센시

0: chair tu su nem sing wen da ra tu gu mang zam che ba ta cha jia pop gu su chuo ro na ta zang bu jam yang sa ruo su su de mi rong
1: cho ji le gang ye yu tu cho xi cham jie ni ro qiu ru yu ngan chu mi chi sim ji ki gang ye le number ge wa che gu
2: Chajan Longzup ki jisu, zebe kimsi gyartu minglamtu chanye yinla. Rilu ngarsin zebata, miyu ngarsin dewe kibarni.
3: Rache utu ki gupsu, dangtang sishun ki shumin shok gyorfu. Cerita tunbe kone, nergo ki se chekwe.
4: No. Sēnēngē tāngdā nāma lēngē kī pēnchō lōngchēng nyēchēng lēkhōng pēgē lōngchēng kī chēnāṁ tē gyūjē sēnshīng bē lēchēng tē yīnā jimchū tētē lēchēng kī rēsāṁ mī māng nyē lēyā tā jī chā jēng chērī shū bē lāng gō tāk yōng shī bē nāngsēng tē yīnā nāngsēng tē nā lē yīnā ngā zō ngār gyōng shīn tē shū gō chūn gēn tō tēn lā tē tē shū tā yā lā lā chā nē shū bē yīnā nāma chā khuay gyōng tō tā jī lāng gō nyam sū tā Lāngdōng dō yīnā lānggō dāgyōng tē lā dā jī nyamnyōng pīsōng tsō bē dēng zhē kī gōndō jī rē xā. Lō, gā lā tāng dā kōnggō lē jī nāngdōng chā nē shū bī nā ngā nā nī gā dā jī zō dī lānggō gī xā dī kī lō lā kā rī yā rā bā gā lā.
5: Lā rē.
4: Yā jī dāgyōng dā tō nā kā rē nānggō mē gō dī rī rā bā lā.
5: Lā rē yī lā.
4: Dē nē gā lā ngā nā sō jī lānggō gī lō lā chā nē shū bī nā tāng dā Mii guangbui chani shubi yina miig dan zhao nii yorba yila.
5: Lari.
4: Nii sni da, ti sha chani shunda mongur duwa.
5: Lari.
4: Nime langgo jina mii nii da chari go, xe do nii rang zhi rwa yila.
5: Lari yila.
4: Na chi netang da jik cengri lak zhe di, jik peke shuk chenpa yin dun zangba, miig dan zhao we wangba hachan mongur duwa la.
5: Lari yila.
4: Che zang langgo ge xe do chani namsha kwe gyun du, jik lola di rik la, nga nang zui dang yang jik dak yung sni min du. Nyamsu sinne mido, lakdun do chik tona nang gobe chakan zhe yu na.
5: Nasi la. Da diri xa gila, gila nang zho shirto, da kya kya shuib na, da dang shu ra la.
4: Re re re.
5: Di nang lo li gila nang zho tanda, shirto nang lo li ya tanda, da shuib na, yang chi ye yun gyur yaag tanda, kya kya shuib
4: dran xa tanda.
5: Kacho ki. Kacho ye yun kapcho ki che. Di ne gyang lo chi.
4: Re la.
5: Di ne di shu ra, nye lo chi.
4: Re re, gyang lo li lo.
5: Tene di shwari ki la nga tsu yang ye yun ninja loog tanda di gyawin na yang nga tsu tanda mordajik chola chimba ta ti xing mordaya ne zu yun chok di dash tunggo rala
4: di dhe zikche Tanda chige na li ya shang jingji dang sabay
5: La rila
4: Di go tsubza chiya ti
5: La rila Tene di shwari la moglo chi
4: Rila
5: Kya kaya shwim na u deng
4: Rila moglo
5: O di dhe shwari ki la Ta di na loo ne ki la nga tsu jik namcha gyun ne pechoo shuk che shoo di gyang loo da nye loo di shingi ye yun gyuriyak kapcho gyuriyak shirto diri gila
4: re re re
5: la di ina loo ne gila na zo tanda gyang loo lo shuu bina ya chu shi nyi yori gila
4: re re
5: sebu jik da kaabu jik
4: re re re
5: la di dirisha gila na zo morda tangbo nyu du jane dik zi sachal ke yori gila
4: le se
5: tanga na zo jitane chi loo ya shuk che ane chi gyaga bina mūkpa sūsū kēkabdā nilā, mūkta kēkēshū na wū shū rāla, mūkpa shūk chēmbā yu na, yāng shirto māng chāshikī na mōtā yā tī kēkirī, sēbō.
4: Ō, mūklo kū sūshī tī.
5: Ō, mūkpa kī liyā, kiāng lō tā nilō kū tī sūshī tī, yī jīm jī sēbō kēkirī.
4: Sēbō, rē rē
5: shirā. Tī sēbō mē mē na kāpa kāpa na, mūkpa kī na kāpa tī tī shī tū mā rē kī. Chik chonggi na loo mo rata du zane chabe ki la loo kao pa du zane ngu se mingyo cha chuk doa
4: loo
5: chonggi na loo liya. Da di sewe di kee oo diri xa ina.
4: Lese, lese.
5: Da pecha xa na nga na tsuna da nang se na loo tuwa mukpa shuk che se ina yang di yin jim jing nga na tsuna da muk loo di yin jim jing sewe che sewe shka gari.
4: Oon, lese.
5: Yang ko di na loo.
4: Pena ma na su tanda chungxing sa tin zhe na li chik tanda jige na le wu du na sik duwa
5: shuk che shio
4: mukbe chong se din zhe
5: mukbe
4: shio chi ko duwa kwa xia zhen qing po xie 那里，热热了。蒙古就考察上去了，那上的明年才拿落来啊，马东样的。哦，热热了。泰勒吉布那些，真的是多了。来噻来噻。他想讲了，啷个个写到给他去出借钱的水平呢？早就低了吧？叫了，开学拍照，他去学英语了呀。确定个内部准备，他去确定个落地。哪里？这个哪里？相当是完了。哪里？那他能行？讲人不给呀？给降落，降落的，你啥给呀？给你落。 当然先别，但是从这从这家年的当下的这个年落，那里完了，那里。当然先别，就目不学，全部吃别个的呀，当下给他几个数来，没落。哦，但没落，才能学到他把多，但的年落的降落才能学呢，但的真正空气有了，松果了，给了，别那南瓜当时苦有的，别那三年营养中，是吧？给了，那里。从营养中，真正个技能里，但是目不学，不就靠的你，真正个。
5: 过苦肉给弄不进一笔呢，但某落的出现三不银百马菜降落的，你落出去的三不收钱。哪里？过年代内部的，可三了吧？哪里？搞不起一笔呢？木板出来提上给过打的团团过嘛了吧？哪里？等于呢，出现三不的钱一笔呢，俺们养过年代内部的收钱团过一把。哪里？来噻来噻。木板提了几？三了有不得？这个解决许多了。来噻来噻。天明天个别几个南瓜吃的收笔呢？
4: 杨，告诉嘞，在前往给杨哥落门不是断。
5: 哪里？
4: 别那想想那老三的，明容的个八爷子罢了。
5: 哪里？
4: 这当这啥萝卜的，菜的等这是罢了，妥了。哪
5: 里？
4: 等那底下告诉嘞，这里面光来别个就在前内部同样个落等这，但在这个哪里日间光色嘞，日光灯色嘞，可啥了？
5: 嗯，
4: 等这。
5: 地修人了，日间行者灯色。
4: 哦，等这杨哥。
5: 都在这些内部怎么这是完了？哪里了？那是那是。你听这句了，吉兰子，伢听这句，回家证明东西，哪路都在那隔壁说是，那是白下乡，等等，啊，地面的国家给不就在那样，老的办公的。哦，我这下这下这下，嗯，嘎子啊，伢子，嘎子啊，给子，听这是。国家的话，出席设备所的，出席总支架的。哪里了？这。但第，嗯，第二个呢，第二下吉兰子，等等等等。
4: 嗯，写到，但的对于美的是没办法。奥地利那老人有的这些了，搞地质吧，搞内部推吧，水就是。是，是吧？但是俺现在讲了，当，南国的当的就罗拉的南国的就出不去走，当的别那就确定个罗尔巴的了，罗，尼罗的降罗的，尼德罗，他能行穆罗拉索贝，俺就内部的他能行地铁就托那南国呀去，这个是不是说了呢？
5: 那是。 嗯，他第二下，吉兰那组，但那吉兰那学那样，第二罗那组，康贝罗达查的，样第二罗的，啊，塞罗安章托罗有的吉兰。
4: 哦，类似类似。
5: 他瓦西罗，对对对，他熟悉的，熟悉的。样，嗯，西部住家具家，他那家当个住，那有有有的吉兰。
4: 对对对了。
5: 老家不住那，他第二罗那吉兰那组，嗯，卡吉样，第七罗，但那熟悉的。
4: 热热热了。
5: 他老把对第二下去了，去了那他老三不的，啊，家家学那露宿学的，那老了呀，西里面叫叫的去了。
4: 哦。
5: 但其实西里面叫的那个那做，养的老熟悉些多的钱的家们呢，吃了八百的去了，开的二十多呀，不想想他在哪工，趁着的学钱不专业呢，养的八百的三个月，八百的开着，八百二十多呀，提前写到他的家财，他们的学着呀。
4: ที่มังชาสกุบจังนั่นสุดที่เรียกเปล่ากันอ๋อเลยสิโน่ที่เรียกเสียดอกนั่นล่ะเลยมีกี่ยุ่งเกี่ยวอีนั่นยังกินแล้วนั่นสุดทันใดจีเสียดอกนั่นใดอ่าสกุบเจ็ดที่เชิดตามันเนี่ยยังที่สิ่งที่เอ่อเชี่ยดอะไรที่ยังงงอ่ะอีละเลยสิเลยเสียดอกเสียบที่สกุบเชี่ยละที่เนี่ยที่นั่นล่ะเนี่ยกินแล้วนั่นสุดทันใดที่อ่าจังล่ะแต่เนี่ยล่ะเชี่ยมาเลยเรื่อยๆที่นั่นล่ะมังชาสกันนั่นสุดท้ายไปจุดนั้นที่ ，但是，嗯，第二年你培训单位个时候，就降落的，但是，肯定说了，卡住了呀，超过云呢，些，但些到的，就，嗯，那么学全部三大名呢，人家就卡住的，降落的八级前面呢，就那就拉下的，八级的马东去，那我们接不接？第三两个呢，那种。 他认识的，中间那老，他这里没这买卖学，引进的，看着说的，江老的白酒单位那单子，提醒的这，没这业务单子呢，江老的白酒单位都去了。 哦，是了。
5: 这年老的白酒单位去了。
4: 但是呢，江老的，别那这南京，苦油茶的水平呢？ lockdown 13
6: mai
4: din zhe ge ji ka su le pa da ren bu din zhe le guo bei xu dan ye le ba le ta yin le chong jian na luo le ya di jiang luo de bei xu xu bu dan bi ne yang an zu chuang wei ge na li ya jiang luo ge jian qie jie an ka zhuo ne you nian ji ni bian na ji luo gui ba ba le suo ba gang guo le suo ba gang dan zhen me le suo ba din zhe le ya da ji zhen zhu ji ji jing yan che ge yang ge de qian bu qia duo
6: la de
4: san bi jiang luo de ka su le wei de xu qie da de qu jie
6: la de
4: a de ka zhuo le you nian di bi 그가서로 미드베 소리 치도와
6: 나데
4: 제제제
6: 왜 숙취자제 아니 파저 갑저데 듄이야 가르유메 마도베 소리 치
4: 제제제
6: 제네 줄 하는 게 좀 도요
4: 제제제라
6: 되네 디르자기나 나도 단다 다 갑저디 셔도셔 말에
4: 제제라
6: 적던기 적던디
4: 제제
6: 다 디 망자시기나 세브리기
4: 오리라
6: 다디 나스 단다 캐나다 데나 나스 단다 디 나로나 인짐지 한디 세브 거리기 주시 세브시
4: 제제라
6: 세브디 디리킨나 스탄다 척던 근데 주시 나 스탄다 근데 쇼레
4: 코타 닌데 뉴브스 튕거 봐 세브스다 지다
6: 세브디
4: 닌가 짐중기 탄다 직제기 찬이 슈미나 랑고나 그 룰라 카제 고 짐중기 고 가수래 직 직제기 콘스톱을 지르 봐라
6: 라리긴
4: 지다 짐중 직제기 다지 닌데 섭디 지다 망치 세브 되죠 또 와라.
6: 라리엘.
4: 다 디네 돈도 야채시 토르다는 마음사로.
6: 라리엘.
4: 제제라.
6: 다 치기한 가면은 양 단단한 저 에리단데네 양 디디디 그냥 마음리.
4: 오.
6: 다 배차샤 모두 사브치 단데 치기한 모두 신데스뉴 단데 가게쇼는 매번 주랄.
4: 제제라.
6: 근데 세바 차샤는 그냥 저 양 디셔도디 인짐지 다 적던 단데 셔도디 인짐지 양 세브 국도 그냥.
4: 다나게라 랑고 십제 제베글로 바다 게메간 자스글 바라
6: 로일
4: 로시딘데 남베글이야 단다 셔터원 내수디야 마제 튕구미
6: 노리일
4: 딕피게 직 십제 체마 르브체 고 연역도 디스토아
6: 데디 웬다 말로바다 디신 그랑조 디르샬 직 컨디션레 양디 왜 개베 두고 마길라 왜 잠된 교디 용마델 주 당나 주 비질이 왜 기비는 시 주
4: 왜저 룹츠
6: 루루치요? 왜 루루스 고거리나? 대디나로네 디르샤기나노 저다지 셔도 제시 왜 말로야? 야면은 셔도 앙장직 마타 야면 디신기가나 저 실로 단다 박바시요 말하기나
4: 와르라
6: 박바디안지 세브다 지 컨데르 버가디 딕치 냠 컨데르로 낙보차지세
4: 와르다디세
6: 치르르세 진제이네야 지 세가교 차다 근데 제메나 길라나 주얀디 버가 갑주디 디체어레 길라 다지 단다 다르체 칠록 작부디
4: 작부디가 바장세체
6: 장세체 차서나 하나 저 단다 디리 모제지다 딘델리아 단다 디심도 길라 웨레야 지시
4: 오레 디디 다리아서 진짜 파우스 들어
6: 어
4: 라조 다른데 아니 죽도 아니라
6: 나레 좁다스다
4: 고나조 꼽세 체제 꼽이게
6: Zubdari. Nien Zubdash kev gila. Tine yung nang zwa tanda maladi jamdash kev yari. Jamdash kev na kuyo kaang chakpati ke chachang paa darche jamdash kev na chuyo wei leen ural. Ayaan chi ser dhuri. Seto o dinti shisha gila.
4: Tachi na seto o chane mana zudaji pike namsha kwayo gyundu tona cha di ang tangbo di seto ki kuyo na logi ko sungche tante pyoga ki ko shubjo marwa la.
6: No.
4: De tona chaya di ang tangpo rirwa gila.
6: La re gila.
4: Di gyun rin putu du zamba ta chik nima mongpo po chenlong mongpo di chi du zamba ko di che zhu ra gila. Chik seba cha chik pyoga ti. Ta na duga gabli ya yang chik sega ke ke ya di zhen yanggo.
6: La re gila.
4: Ta sega ke nze chen no ko je ya rang rirwa la.
6: La re.
4: Ta yin le tante gila so mung tansin ko sebe su de cha du zamba yang chik 체내가 말할 때인지 좁다 잠다 결제고 세르자유 없이
6: 라리긴라
4: 제제실라
6: 디 따지 칠로 디게 단다 세브 찬조 타고 콘조 디게 좁다 시켜 얘한테 내 제일이야 지 잠다 시켜는 얘한테
5: 장매 오차디 이렇게
4: 제제제라 노 근데 지 랑고고 로그 찬디 슈는 양지 다데 도나나 당부디고 시도고고 시좀들 도와라
5: 나래일라
4: 근데 팀이 가려요디라
5: 단데 디나론에 디르샤기라 단다 야 단데 디요리기라 단데 길라슈는 신이메군 단데 디쇼리라 미리는 시시안 월헵스
4: 어디 단데 일진 등사들 봐
5: 저저 다 디네 야 디르샤기라 그날로리아 말하던데 만나서 춘주식 가을이긴
4: 어
5: 망자서 어디 치루 디치야냐 디치야기란 난주지 차바다 디신이긴 만나서 말아예 용리아 즉 추토리아 이제는야 디 치루냐 그 참을 수도 있나
4: 레세 레세
5: 디날로리아 단다 다치 컨디션에 셔토 날로리아 단다 양지 강로 녀로 지고 뭐 이봐 디신 갑자기 디신 단다 디치야기란 난주 단다 니메군 줘야 단다 로가 춘주시래.
4: 제제제라.
5: 어 딘주이네야. 셔도 연용이야 추저함도이라.
4: 어.
5: 추친베 주고 아니 나로리아지. 아 칼레레 야게 자게 비서다. 텐데 디나로리아 단다. 어 난수단다. 다 갸게슈노 모코르 시랄.
4: 제라.
5: 그 춘주데 카셰슈래. 되게 지루리라.
4: 레세레세.
5: 나.
4: 다 단데 지 넘시 찬이슈나. 그 차슈 하장 챔버도 안 줘라.
5: 나리기.
4: 아 직 랑고 루세 딘제기 차긴 요는 거지 차범마 법체 고 데스 터그로 말이라
5: 나리
4: 타이네레 창마 딘제 차긴 메드 잡아 고 철로 나리 샤 샤바 샤고 그바
5: 나리
4: 제사 차수 치매 걸로 이야 직 로그 직제 디가리 양아 주 직 십제 토나 컨트롤 스나고도 직 튀균기 직 고 난다는 로라디
5: 데디
4: 초스 미유데 메다 도바지
5: 디르샤긴라 다치 베샤샨 칠로샨 만나주 다 계시쇼시 디르샬 초고 말라란시다 다 지주 계시는 인지가이세라
4: 제제제
5: 디야 카치제 직춥셰 다야다 인데심 누엘 다네마 직추 치미나 아니 디체로르기나 추 다셰도레 디신 디나로르 말라나로리아 탄다 안나주 로고다 디신 탄다 록제 망부지거리기라
4: 제제제
5: 다 튼주 간네 어두 스간네 너군디 치제미슈 줌도기라 배샤서는 좀 망부 킬지 원해야 주면은 배디야 뭐 잔노비아지면 미슈 야 주도움도기라
4: 레세 다 대중 하나 소 랑고기 너고기 탄데 인지 유세 좀 저러발 갑주치
5: 노
4: 디지제 카지 그거 장도 되다로 주제 디간 지 출세 다 갑시 부동아 디리디 근지 얼어와기라
5: 나래기라 다디 디르샤기라 하나 저 탄데 라과르도 뭐 정무 있는 탄데 저지 말하다 디게리아 에 견다 지금도 다시 차부 인바 차시는
4: 야지
5: 개야다 나로르 다 디자렉스 탄도 디뇽어 말라라 트스 인조기라 예만은 말라 탄도 독도디 망자시 트 급제 트다한저리 트디는 이란도 차부 십지제 홉디 추포 없는 개루도
4: 어디 탄도 디스고 저세 뇽제 모토베 소르치
5: 나지
4: 차부 십지 간데고
5: 정무시는
4: 정무시도 좀 봐 아니 안지 가수래 콜로라고 소프트 돈스 교조야다 근데 괜히 걸발라
5: 나리
4: 레세레세
5: 디나로네 디르샤 길란난조 지 장세다 디 나나스던데 데 너무네 약하지제 장세 신년나 치레다 디신 길란난조 디슈르던데 두스 자게 쉬는 파무 신시치
4: 근데
5: 잭티나 로레 칸은 시 소소 스토리아
4: 제제 보았어
5: 어디기나 디토르제 지 야멘 지 푸르시겸는 미슈 출항 줘야디 지단의 능률이 한테 존재도 있기라.
4: 전에 진짜 돈아 중결라.
5: 어.
4: 니네 년고심 없이 고란이야 지 장저도 되고 싶죠래라.
5: 어.
4: 랑고 이미지 가래 즉 칩이는 안주인은 더고 출록이 친구의 칩이 마도 좀라데 나로 좀 쉬운 나왔던 거 말봐.
5: 나래.
4: 고란게 단데 인지 가래 꼭 캡쇼 말래. 디스타지 랑고 계획 단데 디미벨라. 즉 더블루스
5: 응
4: 외블루스 던수 저에베트 취직 좀더 지지 치는 것도 기부시 수도라
5: 응
4: 자녀들도 녀제 공유유

0: mala gaanle ya tanda kilanga na su khondi lese na shuya tanda meja da meje poru li ya chu ta di shura dianho shen chu tanda ho ha se di ni poru li ya chik chu chim na an di she ru li la ke chin che chola chik ta chu di nya di ral ki ya che che kilanga na di she ri zap du ri ka yu di ke dwa di shing ki gig di na sopso cha du ri Di nalo, inci mala nalo le ya tante di yo rikina. Chura maa zuyutu maa re di nele, dende shita kende zhu rikina. Ko jambu yo maa re, koi buru le ya, sing sing kuku mangbo chi che.
1: Ruo re sha.
0: Chuti nyade rikina. An di nyade, di lo ba, tan je chi, an ko kashi.
1: Thambu jik cha, yon dine moto sha shi tu thambu jik cha.
0: La re, an ya kya baya ta, di shingi
1: ngana zu.
0: Rele, ta kya kya shi, trangan chi shuru al.
1: Rele,
0: ta, di lok che di poru liya chu zu che ani di che che gila chola dan che gila
1: zhe zhe zhe la
0: no
1: ta cha na nam cha khoi kyun du chi lang go ge lo ge ta da lo la di ge liya chi to na cha di zo ji ge le su su na lang go ge in ji di ya chi kya je di nan be ji chu xie da ya la so ge ti zhe ge ko zang zhe cha di te che wo ru ba ge la
0: zhe gila
1: ta ke si nang go chi ge ba de tu bi na zhe bu chung bi na in ji ya ji je chi ta ji ge ji ge le ge de chi ya
0: 那里亚面堂的七句给堂的不会定这个过张西小的吧了那里就罢了是别的不出太阳比跟那里去查斯多利亚的亚面这个阿卓龙不学不定这些的过军人不住的军事切活了那里那是那是的呢除了说不定这些只有我看不见的吧那要跟定这些你最用心吧去了那里亚个强学去为各种去超了团队长吧去定这大卡苏来去
1: 초쇼티자모
0: 지 콜로야 차잔 노용도는 길라 최디길 마침 제마 최땡김네 야설이
1: 오 다디 세시스티르
0: 발 세시티 단다 콜로 체가 요소는 아니 년가 차부 차자우리 길라
1: 그래서 제가 마윤 데스타 유브체
0: 제일 체가 요차스는 길라는 저 다지 콜로 노브도 지도는 지 최땡김에다 탑시 신다스타는 것도 길라
1: 그래서
0: 다 최길 길라 레바 차샤는 인지미지 로드 인지미지 세우도 길라
1: 제제제
0: 로 세찬은 인지미지 로 바야면도
1: 接不就嘛吧了，
0: 这去呀，这边过来去了。他天天是在哦，天天个那是当的，他的说的，东北干的，沿江街去天湖路，天天去爬去东阳，特别是他提醒第二下去了那种，他去几了呀？这，别些那去折土边呢，去几了呀？这老八在都是去开嘞，去看到了嘞。 샤베스다 야멘 디싱지 고우시비티 챔도기라 돈토 와섬나 카토친 얀 디포룰이야 디요리킨라
1: 카르코르 챔메
0: 말라디 쿠교 겹산 디 나로리아 탄데 디싱오니라 추지비온 그래
1: 오
0: 추눔다 디싱 겐란도 규주 감 나로리아 다 변수 상 파동 지수라 디니 나로리아 디 추템요 그래기라
1: 오
0: 추템 자수는 아니 말라 나로리 추주나 아니 디치리기나 그래글이지 견동이 그래요
1: 레슬레스
0: 뒷년가 잡아질 시작이야
1: 레슬레스 너 도지치기라
0: 너기
2: 주슈는부 망나향
3: 딘자 주슈 자와인
2: 맞아 중남토 코린 유체리 게디미 동아타 코리신치 조람미송와 차라동네 코리미동와 코리 동급 심미와지 제규니 개강 신도 진보시
3: 투경 안추 짐주 지수라 송지 수니 조람 딘자타 예르 쥐상라 디니 조람 샤동 용와 제규 게린 체디 딘자타 딘베 주슈 코르요지 투몽토 뜨구

0: 当部堂，这个美术老旧区听阿贵，中国老旧如果去团聚拆开造中，集中改革团结，内部区的决心，控制拆迁的塔瓜江的，刚爱建设的内部区都缺乏的。出自主席堂，哥们松就咱们了，培养美术老旧区的如果去，为着本个堂部没出堂，甚至美术老旧区的如果去，为着本个堂部没中央内部破格去，电话的托马就话的，提及，拉萨美术老旧区的人了如果去，明年收养就话的。
1: 日南古托巴塔，第二条原本建起，随着人民迁入，弱脚直接塔，松开青铜有些缺点，日南区内刚塔马脚，美术弱脚崩开起，沙坡托巴塔，拉巴些话，垂直马瓦，小腿内侧痒痒腿不少的，人家拿走，接着些呢，橄榄内刚塔马脚巴塔，长背顶头，顶住塔内，随时开营内，每每拿住牛血节，两只一条弱脚切断这条，着装塔，长当所。
0: 六七十公里，这些十三千余米。刚才新都车位催促机拆迁后，当运车主如果去，偷到派出所头，特色对马拉电送车友。入面车，随军车接接瓦塘催促汽车呢，三角扛杀的越境，矿里浙江九路面，等着都被三角了，给把派了停住瓦塘，矿把墩都不停来的，说不许哈拉们塞住个多。铁达那样按住催促车友浙江九路面西，接催促入面西去，给个新都写。
1: 你吧。 卡中顶部转内，满足了松江七百公里区内，满足了刚安月色，按照他最前的最贵是集中总有的数据全部，这点多钱提到就不是。况且总体这么年头，哪个党赞助做事，心里当然解决铁路转正做的，满足了相对学不谈，再没了呀，小腿女子模特电送他，托送细节有，结果就这不是。
0: 萨里乡里秋绿团食堂，他年长有情，忙着给厕所店家了人家预备碗去，乡里那边重组堂，市里中重组，各把重组姐姐忙着安排了土，拥有店家开土内部切割业务。萨里乡去市里当院解决了怎么去？家住了车主街来段初中忙不中呢，队长来的是牛肚不具，老是结巴汤，来来将会切肉汤，来来猪肚的面对外，这种结不脱呢，内部切。
1: 老百姓中最当这部也书记，边边年年出入去，这话些不谈，开发了长美点点，年给嘛穷。人家空气三度内嘛得把了，这么泥土，玉米改成错把了，咋着给年月达到当年，装作用的玉米，可能得把俺的布局制作些不是。况且装作来几杯那天呢，队长日日行这些谈，今朝日日行，开到老百姓了。俺呀，我对都，人家我呢偏倒霉。
0: 俺呢，当这部也书记明白，咱们那天呢，团队聚会是些不是？创作党员来几杯，规定晚上我，那边创作队长送去烧饼去，玉米加的准备团餐嘛，集中充电，全部创作了不有事。忙错内部车间人进去吃汤，过就，新个说了，生产些酒，天天三里乡去党员动力路个送制作车的，人得了创作具体，听着谈过就说了多点话谈。 创作了个人钱呢，忙着去叫那店家送酒吃酒。对嘛了，别的吃不酒。三里乡那边创作区别相当充电，年纪创作安逸忙着，甚至过去考古三年提个党员来这边罗拉么？那个贵州菜园阿罗，可能店边安排呢，贵州越南穷越把汤，所有越过了话，我并不中意啊，卡真内部特别。
1: 算吧。
2: 女婿越贵，简直过不过的去呢。这种价格呢，他定的女子包贵贵的，电话对应了，女子插七十的啥子样式？这种摊上边角，你们来偷偷为栏杆去，当主播也当有来几把，女婿在送，叫你多多钱呢？人事贵着的，来点别有事。当有来几把用的，人贵啊，偷摊三顿他，没变短吧，当然不借钱呢，人事也没偷，该过不他。
1: 就他那么更多，人事广东去，各家谈点事呢。女校人事广东部也直接明年拆迁十三所的来顿卡也不住久了，兄弟好大学区。我说军政去两间交接，咱们这么了，我说男女教育都具体，我说这边呢，我说二娃他吕布用作态度去更新，我说来呀，其实不怎么样讲究没。
0: 林子杰们，给谁我说拿走？刚出家拉什么呢？给谁我说女性安的军政堂，叫你贵州特别给你吃不是？出入境女子金牌，你把那银牌密忙不？三年提个了旅游，他到木兰去叫你贵州给林去，我去拉林达瓦塘。当有来几杯，各角马他特色糖果具体，内部贵州一趟是不是点的中呢？你把那银牌忙错，加上你去拉什么了？林子杰们，错爱我说拿走，你懂拉什么阿技术？这不哩。
1: 콘도 교육의 클레이지 무소 랑소 르바타 균제 죄람 체바 소지 강게 체급 탄산 변조 냠레 도담 그 올린치 체마라 당연 레지바 득수 체네 클레스 교제 사유 무소 뉴스 포비 균구라 십세 체바타 클레지 레슈 냠바 클레타 냠토 긴고 켈레르슈와 초망보네 균제치 도수 진도 구제 체분데 림즈 잼나 무소 전 숨장 업주 균제 체바 튼조 체네 뉴스 균구 뉴도 동 강도기 클레 교유 레그 제조 도바 림즈 체
0: 진도급의 체인인 긴가토로 계람니 직토규네 계통 가고로 규세 감람 찌르나 뉴스토바타 럭규 미나타 응에서 최급 직제제 감람규 대외 규투 조르디 최급 레튼 균투 비신유 계통 추류기 뇌체인 수럭규레 뇌지 등급 중국 공전당니 미망망조기 르케시기 댄사식인 바라 라리앙 라드 공전 총유
1: 생년제 공도생조부대니 고지토 단다 흡루요베초니 자주비유이 시크베 제종케 제베 뉴스주닝케 수류 뉴스트 지림 땅장조제 마타 카종케 누바트베 고르크베티시
2: 아체 우토기 급수 땅탕 시숑키 쇼미소 겨르휴 체리타 튜비에 고네 늘고키 세체괴
0: 생년제 Shamla Mutu, Senguru, Gudu Gunjung Nizenki, Chetun Zoe, Chirajibe Nanzenki, Nantun Kaniba, Goju Tu, New Tungun Legwaju, Sikube, Tinsum Sik, Nyandu Shui.
1: Kanjon Satoro, New Choi Rila, Wishu Chewe, Dini, Birti, Tumo Mainbe, Tunguji, Lixata, Piji Lixati. Sichel Suji Xi Jinping, Kipurto, Yubop Tanduni, Satu, Tienden Tule, Piji Dongu, Si, Ninsena Yu.
0: New Tungun Yabujene, Tienden Lixi, Tule Piji Dongani, 표기 비제토의 폐제라 군대 동의 숙격사 개진 시기리
1: 니외니 린당 체수 인백권의 수나 표도 니외 통고 야보 간제 유해탐시나 로리 찬염 니외 조유 추즈 니동 주제 제주 천인타 차구신대 대용제 안 당부인바타 님의 디주 동보 샤듀 탄송 사귀레 제자 숨주의 토시 칼롱장라 진바뉴와타 남탕세티 제자 제주 인신배 로콘모로 눈딘케 우주 퉁유진와마세 캡수 퉁념라 덴보충휴
0: 표토 니외니 랭중캄친비 제외 세르도기 누르부시그리 제 표랑균중 지조체리칸 변주로 탭주심주칸기 소장쉰바 양지이 대다르시에바타 공기 뉴 주인 신도림의 카라 사드위 청수 지회 냄시니 편준 직변 직로 따라 도출네 표기 전례 피제 동의 믹세기 체리 렉자 주비 제시
1: 외주 루지케 최제 40도 직지 차네 로동케 뉴주 야자 레고 차시 70도와타 사토로 최제 마시 롱부 담마웨 디세기 차주 차세티 니뉴 베버테 로뉴라 디웨 뉴데가 유튜브지슈 Shukchewe, Mukchewe Zeta, Gamse Chela, Treze Mawe, Koyutu, Lodoki Neta, Nunputunze, Nunto, Shukchimata, Ninzinke, Treze Heba, Shukchewe, Satu Miseki, Single Denguji, Chichu Shikubu.
0: Rangyunjung Dengui, Dangalopte, Gigantimo Shumba, Jinghai Boyi, Niwe Latine, Tunela, Bazo Dene Mebata, Budun Chize Nua, Juntu Chobajeki, Chichu Dembe, Tini, Jenkam Mula Jobata, Jangdo Pige Dongwe, Dewangi Netang, Yonsu Tundi, 표기 사감기 렉자티 벤조르키 균유나 줄네 틀레 접제 장바 임바타 폐제기 균유 메단웨 까네세웨 각제 합조식 임바리
1: 니바 니외 용법란 줄베 꺼내시나 퇴용공제 믹세 렉자니 유도 용습시 임베 제다 제데 퇴지 뉴슈라 줄 구미티 믹장타 니르라 최감시지
0: 퇴외 토 니외기 린당 억든 제주티 표기 퇴레기 가족 해진식 투출유 치태게 신규르 체선이 위슈 퇴레리
1: 年冬正月里轮住帕拉，飘起陆续落着点滴起落冬菜，前往青鸭子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聚团 Kera nyujo chobe nyujo ti jikca lego tsam simba ti zhong chi jikca nyi yin ki zesun shu zile hajang toba yu chi ju yu bishi.
0: Xingle kyeb gong su sadu xingde tang ngoze ki byu ga tang chowa ti chombre to xiandang minjawe lekja shikdu gyur xin yu. Loga Chonggirei Sengri Zong, Pagdui Gundrum Chongdiya Chunguro, Niwe Latine Ara Shimbu Mangbu Nyeyu, Sadwe Niwe Ki Sengri Gundrum Gyangwa Tha, Tile Gundrum Ara Ki Chowa Shimbu Tu Chunguyu, Je Pagdui Ara Shige Gengkuruwa Yangcheng Ki Ngodwe Cheba Tha, Kongki, Yuti Gundrum Na Medo Ki Tokyo Duiche, Tangshun Gundrum Ki Dab Chungne Chungni Para Yimba Tha, Tuensiri Chun Duiche Suijun Ki Tungguile Dab Ngane Chukbar Mangwa Yube, Kado Mungna Xie Chewa Tha, 치심라 롱아르웨 믹세키 조화식 주비 제시
1: 링네 유고 레리소아 뉴이데 차진 상부티 사드 수데 박베브디 소웨트 메도 미르와식 주규 베게 믹세키 사회 통공지 퇴레게 넘버 서버시 림시 주규
0: 웨당 럽도 체르토 주베 코르네시나 뉴이 야고제네 티니레 웨당 럽도 체르토 주규 간주 위슈기 로타 된토 링네 유고르키 제바 정시 진유제 냠도 조급 카세기 제다직 통토바티니 뉴 제바티 인싱 대당 자와라 표기 동회당 튼바타 사드 믹세 제주된바 튼레 당부타 니버 숨바제라 제베 튼레기 레남식간 튼라니와티레 뉴 베조르시세
1: 레리난 그지 직지 개진 김은지 제대 뉴 통공 조어 제대 사드 텐텐 튼레가시 무디 따라 주베신토 지토나 시주기 장대 人心타 튼조 人心 치르동와라 편도촌네 튼공탕 튼레 촘라제 코듀 상부 용와라 치두치두
0: 튼공탕 튼레 촘라제 님구 상부 식차네 사르드 코제타 튼레 코제 제주 코제제 냠지 띵섭 용급 니외 람람투 체로에 튼레기 수두식 추미 되와 따라 튼디 외당 사도르 켐기리
1: 세린제 공도 센트바디니 니외 튼공 릭바주 시크베 팀좀테시 팀디 산줄 군데 군중 레진기 주된 소위 지라시베 난세 주삼다가시기
2: 존이 제고베위 땅타르키 시친 군데 산줄 센세 롱팅키 디부 다다 치기 센시베티니 펜정 롱팅이 틀레콩 베게 롱팅키 산줄로 군데 군중 시베 레진힌
1: Senglenge, tada tiendam zi senshibe le zindini, penchong lungting nintri legun, pyoge lungting ki, sanjur gundu gunchong shibe, sanjur shukdu le zindishi.
0: Le zindi, tsiling tundu la tang, denzi lundu nini, nejo chonggire lhazani lenge cu nyanlam tu shushin yu. Shamla sange lenge cu, mutu ngan zui le zin sen nangbara, gus shuyin.
1: Shamla, sanjur gundu shibe nang zindi, senshi nangshu.
3: Gundu sanjur, taye gyasu le, gunchong nohu linne, kye le bu.
4: Sengjur gundu gunjung le zinti, sengjur gundu nangchen.
0: Sengalengye, Zhuyang Chiting Xiongtun Kanki Midab Rinnu AI Guiju Ki Sengsing Namba Judi Dingsab Chesha. Shibde Nangtun, Chiling Tundula Ne Lengye Choro, Ngode Nengri.
1: Sengalengye, Shisi Nini Sargubara Zhuyang Chiting Xiongtun Kanki Shido Chungwara. Nyechar, Zhuyang Chiting Xiongtun Kanki Tangse, Midab Rinnu AI 규제기 상세 넘버 규제기 최종 차주기 둔삼 리베 레드 직접 체내 배워타 AI 소단세테 차진 주마 배워타 저수타 마랍 타세티 난도 배워 미신라 주네 티 인크제바 나서 달라마바베 미 케완라 뇌세동아 소기 뇌세 퇴베 내들라 미데 산에카키 자디 대진치 소네토 주종 레드라 군데 딘삽 동주고 구디제시 자세타 레디라 AI 예수에베 팀게 제차지 미리바 나조 직두 장세라 자고치바타 디게게 안다타 그디 녀주 샤름 팀다 십세 탁주 AI 예수에베 디두 팀주 난던케 상진 난주 강고 눈데 제체네 AI의 규제 셔슈 균데타 고림 대방 안에 피제 도발 군데 당휴 明该派人自己们准备他，准备去财政去按表出租这些啥子么？张三些不谈，俺打这些谈，股东啥子么？是不是他做些吧？这个车子谈，业主车人，你懂是不是啥子么？他做些有？财政财政本身，三年开开财政的政绩，看到的大官跟着顶的困难，有不同端的，每些人心去绝对吃到让他日不断去。查在他来的前，这段查究的古的唐人和大学内 AI 也难断，就南京去绝对来断，源头透过厂子当有事。三零年，今到唐伯内准备派了年轻来个拥抱，都做不来，加着古唐成就你怕啥？现在难断，电子龙珠来呢，听见朝阳我就能睡。
0: 十二月八日，苏金部内写到琼瓦了，他来到唐伯内准备派了，人家去年轻唐七零六十岁时来的，可就内去也不有，天哪！ 년제 레그 용법 고로 통지로 제지 고동 등게 제주 경화 심바티 뒤 총벌레 야자 구탕 정중이 바로와타 년제 레그 철동 용법 아고로 통지로 십제 좀이 좋다 최소 책동 심바티 뒤 총벌레 야자 중이 탕 정중이 바로 요바리 결국 이내 때나 더와 당분에 등법하라 년제 튼제기 용법 뒤 총벌레 야자 좋당 정중순 바로와티나 맹시 년제 튼제기 용법 뒤 총벌레 야자 구탕 정중시 바로와타 소래기 년제 튼제기 용법 퇴총발에 야자제당 정중시 파라와 최진 락제 십시 용법 퇴총발에 야자주 파르싱 대낭 진지당 정시 침미 십시 용법 퇴총발에 야자중이당 정중송 파라와타 뉴트블로란 차르크 용법 퇴총발에 야자니스제지당 정중아 파라와 최진 된자 튼제당 십시 용법 퇴총발에 야자초당 정중니 파라와 제리도 생년제 진더 제바라 속주레리 타로에 된창 야정업주당 정중구 신샤 십제 낭튼 최린 튼줄라니 현재 서로 모드는 그리
1: 생년제 중국 소주 타 뉴룹 냠소지 챕다 제베 창시 링원 바라 진다 제바라 중국 소주 레리 타르웨 던다티 자장급주 타 정주 구스마티 더와 고말레 자제 타 레고 차 냐파로 타 소주 제 고고 자제 도다 윤종 토바 타르웨 던다 자지 파도나 모두 파로 제티 추 레고 동보 타 나토 살바 레슈 미나 제제 던장 숨 뒤마라 자지 판삼스 내휴 사구연의 대제 레그 동보르 케 된장 되제기 동념 중심 샤주 사구 타 위주 사구 노주 사구 제기 레그 동보르 케 된장 카소소로 개정급주 타 정중 숨 타 개정급주 타 정중 뒤 개정급주 어지 타 정중 숨제 신데 나와 고메 두 종발레 야제 타 레고 사시 타 레고 차주 레고 차 나제 소소 파바 디토네 외생 변조치 소주 치구 사공기 냠구 정시 체로 침바타 코주 코디치 공어 튼조 정시 체로 침바 참여시 생년제 중국 신장 사구기 로주타 중국 신장 사구기 출루 로주 챕다 제샤 십제 난데 덴지 흔조 라네 현재 저양 모두 능시
0: 지지 니닌 중국 신장 사구기 로주타 중국 신장 사구기 출루 로주 비징투 챕다 제샤 모두 잡으시나 중국 신장 세규기 루규타 중국 신장 세규기 출루 루규나 루규 응외조링루 타종타 중화미리 직균초부의 도시 댄도동외 조강 타종 중화링내기 랑조 타종 제체디 퓨중초부의 루규기 제시타 딩사베 내루 법잡의 좀수제를 대내 직규로 주민 계급제종 말라워기 신장 다르게 공부기 진념된비 루규냥아타 출루 출등나서 냠내기 남바르 균도조의 루규기 잡종 규림된비 안근바타 문제기 신장타 댕기 신장 파르기 폐계당 부주로 순냠 대비죄바 중국 공전당기 신장 조종 재배 외동초의 루규 딩성은바 뒤럽사르베 땅기 신종 탭주기 중재토비 락린초 용내 응은바 제체내 잼링키 중국 시바 강자식 인바타 신장 시바 강자식 인배 루규기 댄치라 마르웨 시도당 규린토바르 제도 생겨낸게 샴라 트린 툴루라네 누무린 균도 코르키 내주 사르추식 모르는그리
1: 생겨낸게 제나고베 세드니네 세죽제니엔티 추즈 뉴슈섭시토 누므레 뉴므데 제베파라 다동 니 실하르바타 므즈잠나 랑놈타 푸놈 트완즈르 고르 야다 두주타 트완즈르 고르 야다 응압주 응압가 파듀이바시 디 누므누 사제수 팝즈시나 랑놈 아 구주 코니 신즈르 고스르제타 핑숨 파듀타 아 구주 콩가웨 랑놈 신즈르 고스르제타 핑 시파듀 안레고베 윤놈 신즈르 고스숨타 페이지 파르듀시 생년제 변종 점소기 사드뷰리 튼세 페네 체동 지세 세삼 준샤 십제 난데 덴지 흔두라네 렌제 소양 우주 능시
0: 민가라 종교 변종기 요거탄 링네기 기지 점조 급투비에 튼레 점든타 튼제 점종 제고 변종 적정 되네서 고축신 급디 변종 점조기 링네 요거기 망남축 튼레기 변종 다르시바 제된 조르체디 튼레 딤든 치세 딤강 당부타 튼제 딤종 치세 딤강 이바족디 딤강 니님귀당 딤종 냠베체네 사드위 천대행 조레기 딤든당 튼제 딤종 시직도 뒤베 촉뒤 레딕되유 딤강 당부의 사드위 천대행 조레 딤귀투 교급 내자 초자타 잠바 착샤 군장소 천대행 튼제 림바 따라 샴여바타 내기 튼레타 디야기 튼레 디시 년시 전부네 사공기 지주비다기 지자버시 레미 튼신유 정강 당부의 튼레 점든 당면자바라 정강 이바라 튼제조 점종시기유 대가라 사두 천댄 튼제 점종규족바마세 더동 종치 비륵 튼제타 낭전 튼제 점종규양족외 남왕냠디기 점종남바식차유 사두 천댄 튼제 점종규투 착샤타 내기 튼제 쿠류튼제 매도 종기 참아라서 총소 제직부를 지기유바타 종용기 총기르탄 세규칸의 용외 년진 길레탄 신족외 칠레 냠레칸기 키르용외 유소 대가라 조미유 Jimshu Chongbe, Semza Kubi, Wujur Chebatang, Chongmitang Yogurwe, Changa Shikshi Ngang, Tunze Nyushin Yobari, Penjong Jimso Ki, Ledik Tertene, Kangjong Sadu, Bulik Shingle, Tienden Tunze, Gyongyuru Sadune Tundi, Yeyong Su, Zongbatang, Sadu, Tienden Shingzhu Tunle, Ki, Buda, Ki, Shukin Tipshu, Chiru, Kundi Joshin Yobari. Sengalengye, Penjong Lopjin Ki, Nyedong Zedru Lu, Loma Saba Lopku Chukbe, Zegutang, Kikian Tujin, Ting Shini Be, Sengdu Chochin Chosha, Shibze Nang Tun, Tsirin Tundu Lanen Lengye Choro, Ngotanengri.
1: Sengalengye, Penjong Lopjin Ki, Nyedong Dame Nyuk Zedru Lu, Loma Saba Lopku Chukbe, Zegutang, Kikian Tujin,

0: ཕྱི་ཕྱི་བེ་ཅིང་ཏོ་དང་ནེ་ལོང་དུན་ཅུ་ཐོང་གཏོར་བེ་ལོ་ཤེ་རེ་ལ་བེན་ཅོང་ལོབ་ཤེ་ཅུག་ནེ་ལོང་དུན་ཅུ་ཐོང་གཏོར་བེ་ལོ་ཡང་ཤེ་ལོ་ཅུ་ཅེ་གོ་དུ་སར་པ་རེ་གེ་ལོབ་ཡོང་གི་ཕྱི་ཅུ་བ་གེན་ཅེ་དེ་ཉིང་ཏོ་ཐར་བེ་ཤུག་ཤེ་ཏོ་བ་ཐང་བེན་ཅོང་ལོབ་ཤེ་ཅེ་སར་ཅེ་ཉིང་ཏོ་དུན་ཅེ་ཆེ་བ་ཁང་ཅོང་ ཁྱི
1: ཀྱི་ཁོ་ལེ་ཏོང་བ་ཅེ་ཇུ་རིམ་ཤེ་བུ་ཤེ་བུ་ལེགས་སོ་དང་བ་ཐང་ཅ་ནང་རིན་མེན་ཅེ་ཁོ་ནེ་ཤེ་བྱེ་རེ་ཏན་དུམ་ཐ་ཀེང་ཡུ་དེན་ཅ་ཆེ་ཤེ་རེ་སོ་གྱི་ཆེ་དབ་ཐུན་ཇུ་ནན་དེན་ཆེ་ནེ་ནང་རིན་ལེགས་ཏོང་བ་ཐི་ཚེན་དེན་ཐ་དེན་ཅ་ནུ་ཅི་ཤར་ཏོང་ཅེ་ཡོང་བ་ར་ཀེན་ལེན་ཆེ་ཤ་སང་ལེན་ཅེ་ཇོང་ནེམ་
0: 망 쳐봐라 모두 철법법규 인시 시그자타 로가 닝치 나주 유주타 셔주 하사 참두 장주제라 철법 충원의 중화방법규타 디나 로주제 사자 마사라 철법 첨부법규 인시 연롱장배규타 나주타 참두 장주토 뒤동나 자자바바타 토구 룬소소 대주정신체 남시 된주 인시 진짜구베 세구니네 세중님파라 시그자타 나주 유주타 셔주 닝치 셔주타 로주 로에 로주 사사타 참두 정규 제수 철바 중원의 등화법 발주타 사자카 질리아 철바 첨부법규 닝지 유주타 누규 로게 유주타 셔주 참두 유주타 로주 나리지 셔주타 로주 제수 철바 중함 야나 두셔법규타 사자카 질라 철바 등화법규 사자신다라 진법망법코원의 남티규타 사자카 질라 퇴자타 두셔법규 진다고베 세주숨니네 세주주님 바라 닝드타 로게 로주토 차르와 중원의 등화법규타 사바마베 사자카지라 차르와 첨부법규 나수타 시그즈 참도 하사 로게 위주타 샤주 나리지 샤주타 로주제라 차르와 중화법규타 사자카제라 차르와 등원의 첨부법규 사자신다라 남템네 등바망부코주제샤 세례제 진로니 동자 메뉴 저주르 포가총제제 총구 만전제 원조 총도 초샤 집전난데 덴질흥조라네 렌제 저영으로 능시
1: 녜차라 녜동 저주르 포가총제제 총구 만전제 원조 총도 초과타 서윤외수 남장카 숨주소니라 칸자샤진 티난키 남장카 접제라 외수 트딘샤과타 카 줍실라 뒤든 뒤든 샤과라 견조 응외보로 고로 통지로 숨줄 학잠세유 대다 뉴주장마타 뉴주서비에 직제 수준타 사도의 천된신족래 경유 면제 수준타 링내 유고로 토사라 청진 칭양 된례 군주 개주 대양 메인 벤주로 소라 케뷰 원주로 손뒤토 AI 총구 레로 통마를 낭진 제신 서버기 렉자타 퉁궁기 렉자 총열 고유제라 민내 된례 원주로 제발이 총구 본예 투미 랑의기 냠용탕 송지 제네 산에 디게 켈레기 십주탄 된례 규주기 남반 냠주 제도 생글렌제 치른 센드블이나 룹투 다도 저샤 십제 낭퇴 치른 둔둘라네 렌제처로
0: 我这年纪大我这边在女士国内这把孙南多吉现在接种中拉斯祥开放重塑具体罗边的区别大多地此令三主了这不是这里此令三主年限及三这体别的思绪原图接种内此令三主的天派的日南具体却是西藏具国吧他现在这边在女士国内那把来超速区域的女士团别三里祥开着蓝了多军跑跑马赛落汤听众养切去 Kabang Chongzo, Nyozi Pogu, Sobo Mezhu, Jolam Damzab Yikinbe, Yumin Namla, Jogyu Kabo Sobo Masi, Tsiri Samchuki, Nyozi Pobole, Jimdu Gadab, Ngarangke, Lobzui Dato, Tudotu, Jor Tukimari Samne, Simze Chenpo Chung, Shijuyubshi.

0: 부계상 다른 거 산다 천좀 그 긴다 대 샤즈인다 천좀이야 따경 야고 치마도
1: 레스발라 발라 심제 나무고 다 부스키로이나 범스키로이나
0: 기라니리야 북범을 가르치면 이네 나도 침장디 앞서라래 단단히 지존님보다 정말이 지존님보다 진입이나 나도 채버쳐야 북집다가 북하다다 보면 마다 인스제제 밤에 미군 되제 파츠 부규제 채버지 규례여 말이 이네 다신 정말이 지조 사브리 어제자 당에 선준 예배 두드려 내샤 다샤 롱진안에 싱주 요상 지고레스 제제 양스 시에도와 부 니에르디우드 직 투슈다
1: 레스발라 제주교 대유
0: 야주 나지 년거유
2: 俺给个中级别中长中学做天生毕业，成绩有三千年，前任他只干七八年。俺给第一，基础就能给听着见都准确就能看出的。俺给第一，初中就能学。基础就能学，也可记住。还是不记得了。俺们这马季，那是跟这些东西是多。那是多少单？也马家，俺今年俺那是第三，也马家七十。前那排期基数结果了。
0: 보랑게 북을 잡된다 간발리 대지제 되게 파 천좀살 개규다. 드네 천좀랴 야구제 떼셔 아.
1: 레스발라.
0: 니야 정배 아무 쓰질라 개여시로 깨당가 친구. 어리 먹을 수야다 좀 어쩌야 되게 니야 제시하고. 다 보랑 여 교시.
1: 레스발라.

0: 타든 아야 로케브 케 말이 발라키란 디골 투데시라 만난다
1: 아 나 제고르 스기베 나심제메 비온시르베 김잔디 단드부도 녜짱비 롱부디 나로 차샤네 갸탐베 덴고 말레네 동탐베 덴슐 말레즈지 게시 김잔디 친이가 라와야 볼롱게 꾸브르뇨지 차비나 근데 제가 롱베 미에 가르시그래 나심데 메브 코바 용래 아
0: 팔라 미하고스 피르고 팀데 팀
1: 마즐레나 꼼 칭아스다네 소소 다그르베다 디게 쯔그쯔기 짱짱마도 링단체가 잘하는 지혜민도 다긴 아닌가 시
2: 저진주 소오스두게
3: 에지 섬기장시도 어제 장카르니 오요
2: 어제 연의 지시야 나 차포 중숨다 추기 땀칸 존다
3: 요 차숨주바
2: 응응
3: 추디 견덤 공접기 알시야
2: 뭐냐 저진주 네두스테디 저랑기 총가디 주제 로치지시 코조유네 从家起的住去趴下，家那那个娘亲的话，听着很着切不着。
3: 三姐张姨呢？爹叫我干了药嘞，可里可里切瞧着不？
2: 可里可里哎，阿妹朋友姑娘，岁数你们没故事切不着。叫人对的，听三两个，姑爷可把药着。俺村从村南个拉不扎着木牛背，破旋木旋的就唱嘛，起了阿婆亲家，永不杀他他杀姐罗永个民族哎。
3: 我从家做院长，起落了是打瓜着土人。
2: 交警局让三门钥匙断的，叫让俺做他正马事。人呢也会钥匙，但人呢，远点远呢，远点远别卷他是断过着不？
3: 这面让给俺歇歇等个月呗。俺三门地宅当街从家的做兵的。
2: 俺都是爹呢，从家的叫人就不有那么提皮大名多啊，弟嘞。
3: 地雷卡里，
2: 地雷机个杀出来一百几里呀！我当时那么多，起了阿不有个气呢，干没着。
3: 卡里什么机？让给俺呀，从俺的右下角起落了阿婆抓死鱼呗。
2: 哦，叫俺让你亲戚看的那么多是不是？现在俺叫人别上面把血拼，叫人给钱呢。
3: 从俺的爷，不拉给我为哪把马正把，我不要去做皮。他谈的。跑来嘛，就讲呢，起落了阿不有干钱不赢呢，用安用哪？
2: 天生两个开车用不一个用过用呢，两个的起个热。叫人听这是点不赢呢，跑来肯定吹头不热。
3: 天天生意人给，年生人给给起打个人写书，唱个写不赢呢，年听这生意，一年包拉达，怕么你俩熊么女把待遇。
2: 啊，叫人我呢听这生不多哎。
3: 我呢应答，起落了两个钱阿抓呀，给三亩地。俺阿是内有，听说俺俩做新不是年的，新来趟招来几伙里啊，高考前买点吧，起落个几点还考不起过多。听说起了做准个连着的忙不是，俺爸都闯进那里啊，啥干的专干说连续可把切切事。俺做新别叔叔三老呀，精准当过多。
2: 内陆的大事，但内内陆的家人几伙个没到马新呢，瞧瞧是呗。
3: 嘿嘿。起了窗来边角那收押的，俺几个没得。俺俩做窗子，叫这次里的半对窗子呢，也差不多散的。老板，这是屯住房子有的。俺做他下几只窗。俺做起了，没热子日子，他了多少钱两个菜还请不来。俺做弄不几杯米的个肉肉节，连米肉还是只做菜节，两个屯不赢呢。俺的怕了粗了用过热了，两个自己连杯都不收的，这是要买的吧？
2: 当然叫，看俺是我那卷不穷。大地爷爷叫人家去，点不他去。
3: 嘿嘿，
2: 看出住的，俺有嘛小来呀？叫金枝大姐。
3: 你让可把有小姐住着，让俺你们多面呢，是不是到东行来的凶啊？
2: 哈，给眼前给是羡慕我。看到叫金枝人去了昨年也不大，伢呢从俺孙家爹娘也不，他们可是欺人他去下。
3: 大地，俺要俺孙女确实去约。Let's go, 了，谁去的？
1: 我得设计人用啊， 다시 랑 송가대야 용거라지 두개 아.
3: 어제 보라.
1: 그래. 어제. 니한테 도움 중아. 나 견고려 상하를 지가지. 당당 아지디 비아츠 레메다.
3: 보라. 다냐 보라 이랑 장고 수비나. 송가리야 용버스 민두. 다와지리 캡상인네 곰 십긴 앞기츠 레민두. 나저 정전한 게 치료를 아버 좀에 대해 다와지 라지 곰 녀돈 하스도스이.
1: 나니 다저 라가 녀 칼마 녀제 십부치 지규스도. 나 디르베. 녀가스네 란다 랑바브니가 로르 시아빈바. 쇼게 부 가르추스. 다 곤다 무지 차용도게. 다 김자디 볼로도마 딘데 컨트레스 제오라다.
3: 볼라 굴로마나다. 나레 덥시 제초.
4: 봐라 봐라 또 굴로마나다. 진주도 주소서 사무시탄 주션.
1: 허야든 너 사무단야 가려래. 미겐베 칼라니 자신베 졸드스 제브리. 볼로레나 곰 칭아 제바지. 다그라베 미스도 지다.
3: 볼라 다기랑 도제마나다. 나 탄도 로춘주리. 니야 갈래 겹지 볼로디게 제토부치기니.
1: 볼로랑 제바다. 구부 우주 결이는.
4: 봐라, 다 소만하다. 부에 심부 기부 요마지.
3: 봐라, 내가 가리인의 고조도 리그룹 야지갸 용부스 수인의 캐린 투마지. 잠니토가 착재민의 망부치 파제 창미다. 강의 망부 규제 랍진 차샤 주부샤다지. 난조 강의 중세 체바 할애 요마지.
1: 가래. 다대 죽대 무슨 주네 돈도 삐딤난 깨지갸갸 시야되지. 난조 대문할 초하기의 요마다. 안저 주저 응어 날 좋아지 거래. 부징주도지 다 하고승에.
3: 네 하고스 보라.
1: 다 오늘 안게 너도 너면도 아.
3: 네 너면.
1: 가르게. 돈도 너면 쓰기베.
3: 보라 다리기 판구디 네 매진한 그 로브젠 탐구디. 이내 민예 로도 냠미라 네 포삼리 유구이 팀에.
1: 쇼스게다. 단도 라고에 나가려게디 군주민도겐 돈도 푹삼이나지. 게마마로.
4: 다지스. 부장기 총가디에 도시안에 큰 용스마리. 돌아리에 토가민도. 단도 안저 보라기 셀마님제. 다디 근데 치고면디 선이랑 바라 조스네 로피그디 도디 안저 깨지 야고 시도. 야, 부나리아
3: 주시. 레스 암라.

0: 계사 가상무가 보는 친아디 다 로숨도 조집이다 돈도 추조면 누게 경서 쌤들매네 나야 쌤들 누가
1: 빨라 검증아디 부친주 도지 나스네 무관래야 보는 최사자 돈도 양 무비 사비야도가
0: 와다 미디 있는 녀샤 다야 보는 그 자야도 경서 강과라 제매베네
1: 말해 봐라 다리 비우면 거를 티십지 야도
0: 아 레나 티십주에 베스도 메다
1: 봐라 두대만하다 다자 비우신배 알레 주가 주샤 알레 주가대 갱궁에 소스제 주가대 나란주의 권한기 주중이 레드나도 갱자링기 제자 뮤빈티게 알레 주가기 주제 유럽 제아소를 당샤 규지시게도 론이나 뮤빈티게 창마 제투그레스비
0: 돈을래나 고무치 십주 런니날 퓨그리스에
1: 퓨 보는 카직 제사샤
0: 리베 땅군에를 봐 기랑주 응아 기행거래야 상아치기 요마를 봐
1: 봐라 퓨 니엘 보랄 상아치로 마도 기회는신 보랄 양 무빈야 교야 미두는 말이스
0: 야야 잡진 커이나 다 이는 예 차오디 오네 첸부 차도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 당기 신대켈레 안 당고데 레스기 종위다 종시준이 통진다 개교시다 난시기
0: 디샤 디샤 내 차원 전부 중 지조님백을 이미나 나랑스 님미미다 참에 키제미요 주네 또 저거 잡지에서 요말라 글로 드브제 고야 요말레 다른 날씨제 나도 신경 못 줄래야 고자자 지지 구보 고아용래 당원에 지도 서비스 니에데 그진 전부 시다라도 와
2: 징그도 어제라 로피베 그대 초소 저 제스라 나랑 저 랑교 좀 준비 싱들 톱 좀 와 제스리 제스리 전에 야구 충분히 딩원에 나도 요구 싱베 알레 루가게 롱아 따따 갈래 기베 제부시 나랑 저 모두 배준 체비 있나 간에 탄도 모두 제 시주기 잡죠 전부 두고
1: 나랑 저 싱베 알레 루가데 휴레게 피해줘 단 야구 팀비 다래
2: 워시 반도샹스 슝기 캄프사브갸야 레트퍼게 미당 주제 차상부 총송에
1: 차상부 총수 난다미 제스니에 비게 리융을야 다가 침비게 최근게 겐키부여레
2: 레트 신탁 니즈 근제도
3: 어다 구르샹기 중앙수와 디지리 숨주 소지니 어 당다 지리 주고 수에 차샤 어 뷰제 텔 난다미도 어다 비게 겐데 제시 중도가 키도 어다 도레 겐티도라 키요레 总 신쇼 총레레 로산 예데비게
2: 看别的的他下呢擦着雨伞地上新疆南国也灭了就这次了要不是不是穷下喂喂打算都关注你的年龄年龄年龄呀当不上去修行俺俺最起来了让就就人别我们对相中起来个才年投资听俺俺最起来给国民的场面别准黑米切别这不是这了 公司安控的联名松金额中的松金获得八大前辈这不是的年公司积极经历几个月呢公司狂妄上马托起起修行人了这是的修行人的年了年阿来如果家计等于确实的个计修行人确实谈过的俺就有个新别阿来如果的我也说有个新别阿来公司也有就他 토고이 멍을 고무치 니게 동규 니버디 진버 당부 알레 조준그 토당 켄린라 기수규 송버디 신부 레미 카지라 알레 라젠 나서가 정다 제야다 카지 등도 미게 낭사 로종을 당야 시버디 멍을 고 치갸타 송주 당제 서주 주고소 내제 추제 카지 뉴주치야 당은 시 공시 용법내 로제레 고무치 주된제 刚才预备金藏的铺主落着钱没当样的转折的朋友给三个月卡机了星座南苏西亚天了当样的确实所要建议

0: 부 진주 도지
1: 라발라
0: 불안기 세야 뒤뒤 단체나 섬기기 견드샤 차용유다
1: 발라기랑 섬자나무고 다 보직기 조유나 보무직기 조유나
0: 긴일라 부포만 가르쳐네 난주 김잔디 앞수리 팅산당기 규규과의 수준 야부 팅제시어리 불안기 신배 알레 군수 주제 나라주 총수디다 나라주 김잔 추부다 알아보세요리 나당 랑 암춘종원의 시에 따사오시 방가 얘기춘 삼마도 루디샘디 야 당년 저주요디 소시수다
1: 레스팔라 디규

0: 발라 발라 삼기 좋아 나스탄 기스기 폐지 폐지 기소면 줘 발라 다 괜찮아 오래
1: 당한다 맞지 나도 근데 동기스도
0: 어 나도 다치 양자 양 나도 다치 양자 치기스기
1: 오 전 폐지 기술이 야 좋지 장면을 몰다한지 승기 파 조금 민간 개가 주다 나다 암라 님도 부규 커져야 되겠지 남사 죽을래요
0: 레스 발라 다 오는 거 아니야 죽인다

0: 空土那不吹什么天呢？龙天对卡了，金锥多吉他，空气波浪西边，麦吉提示。车不凶怎么看？菩萨针对，总之苏南多吉，车不起苏南多吉，这就这说，他的个样皮，全部为止。几个得是刘长江，得是解散云点。车不凶南去，免得车不看。金锥多吉车不看，罗萨南去。波多吉车不看，他的个样皮。阿么全总车不看，这么次人。爸爸街上车不见菩萨针对森街车不见王尊张经理车不见苏南多吉这些次人车不见巴桑次人森主车不见大娃天里里前打茶
1: 茶家人龙族的技术这边亲戚家土明蓝土强烈银蓝日龙二心这不他明月二心地位去管你
2: 그나니 데시다 디자인은 락도하바 나로리아 기랑기 락도하바 앙잔다 외관 정비 앙잔 던도이는 기랑기 톱단라기 앙잔 루베시고 기랑리아이는 곰치니기 자가토비아기 저거딘데스도가 기나니게 키해중엘
3: 아니 진은 지원자 유비지 나이디나 쇼먼저
2: 오네리살 기나니 시아 땅아데 락도하바 앙잔 루차스완 외관 정비 앙잔 루는 차스를
3: 뭐지샬
4: 다 야구제 되면서 대샤 차고야 도리아 고고다니 시스도스도와
3: 我是拉达贝萨斯 你请归哪路我们长天清楚
4: 你也是二百天天呢 要不就对了 但叫我姐姐来我可怕给你们

0: 接接嗦嗦拉嗦咯呀不咯他打算做啥事我你试试试住个热不啦他不让去对的热的在那带边呢俺做龙骨的家亲不跟着没多啊学长热的在那带呢俺做龙骨的啥不让人下不啦
1: 你都是得对俺这有个兄弟呀兄弟们肯定算个有的可把星座拿出去去能领算个有吧从这人不去搞了的就没肯定听个有不唱吗三三听听听听哈哈哈哈哈哈小奴奴小奴哪里下来吧打死门多啊不过你从几百多呢日子里呀大家做个听可这样样嘛的一年俺这龙秀的代价
0: 咋个上楼的老道也楼的么多天真三路后牛没的不了天山几座人心也给主要的俺让子龙谷一年庄来堂新来几个给到底嘛是肯定是龙谷三门庄来呀新来堂庄来嘛见呢俺错跟这是结的哈哈哈新来堂庄来的没得瞧着一年第一个里呀小来瞧的不了你这前边呢
2: 俺让子龙谷新兵出不去了。嗯，没。
3: 给上了，他往徒步跑多贵呢。
4: 我用啊用啊，我这铺卡山队呢。
0: 阿姆拉，俺跑多了搞不去，老婆打球了忙子叫呢。
2: 有，铺地呢，跑多起来躺在脚里。
4: 罢了，不拉铺阿铁索。铺拉桥上哪休息？卡里。
3: 伢让波拉中送的兄弟们，波拉给送不得走，中马的陆局是。波拉，他让波拉给儿子也下死。
2: 波拉，他往波拉给俺呀，没对接，几座人被陆局送的跟着多。
4: 我的，几座人被陆局搞了呀，波拉人在军事罗训练送伢儿的。
2: 陆局先不接儿的。
4: 金州马当公个朋友去做宁波的，跟着去吧，还过不去了。
2: 不了，去做宁波干不？俺做有个龙白，西边宁波的过来呀，没得去送人的。
4: 用啊，去做宁波干不了呀？俺做没事个，对俺都做厂嘛，能够春秋的那家家的。但对俺的对俺社会的，我他读书的呀，忙没事做呀，他没办娘娘的，读书不起来，学校娘过呀的嘞。
2: 对对，没事忙起来呀。过了两百斤重的公园也要买的。我当我那一去狗个马家长辈村的，难道个马家那边村下的人儿都不？
4: 我呢，改过军军行政领路的，督促请不起这儿的下。他东头地里头个，律师你哪去娘过来？别瞎想了，西边村安排家伙，罗大马家当住着，北边拆了说个多多张吧。
0: 我的车马就要去干去的，
2: 代驾修建哪去东个人我？车站去做宁波东岸县个去呢，县的县才要买的。
0: 波浪一浪个，金州马当空你最提出送的，那我呢能够拿着的登记？一年陆局都是年头，年庭上个错话了呀，感谢他，朋友做准钱呀，心胸一切都注意。
2: 是的，永久的看上去哪个有的？
5: 不，俺做呢，哪个你们让的？顶上是就那样个的，他不让俺这个证书啊。李斯伯拉，你胡大伯大去。空投那么最先不听呢？龙城队卡了，金州大吉他空给波拉西边帕杰提示。车票总看，浦山真对。总计苏南大吉，车票苏南大吉。 这就这说，塔尔盖羊皮，全部为止。积极的是刘长江，得是解散云店。车票南去，明的车票，金州大吉车票，罗山南街，波大吉车票，塔尔盖羊皮。阿们全总车票，专门吃人。爸爸解散车票，浦山镇队。森街车票，王军。张金的车票，苏南大吉。 这些次的车片八三次的，三组车片到啊，天地雷惨大惨。
1: Cho chi la gang e yu tu. Cho chi cham ge ni ro gyo ri yu. Ngan chu mi chi sim chi ki gang e le number ge wa che gu.
2: Ni che. Ara sum. Ara stai.
3: Wo zi po la. Ku gam san.
4: Ha po ku gam san.
3: Zhong fan meng de.
4: Ha po. Tang an zhe luo zhe le.
3: 年过女不大，社会既用的，忙些的给住个月子，轮流多是嘛钱的用也蛮多啊，全部来长大了用呗啊！我那哈长大了用没得了，哦你，今晚里也长不少呗呢，年里也年数不一样会缺的呗，
4: 好嘞，
3: 免三十的，
4: 是，
3: 一年来接两年，吃完套了呀，你是观众席啊，给这龙宫面去，老不正这是牛逼吧？
4: 哦哦，
3: 包了点谁的？第一那个叫哪个孙杨东西，空给。 陆地那龙种什么多哎？
4: 哦哦，
3: 把呀哦，这江边一边的，你是吃上种到了吗？这，
4: 是，
3: 这都有呢，这一年来人都当多了，这些，
4: 这人都当多了，是哎，哦哦，
3: 现在你陆种的钱尾巴，哦，他有呢，买全的啥玩意儿都包了，
4: 啊嘞，
3: 不得不写债都，哦，这一阵，我老爹，大爹谁拿大爹？
4: 啊，
3: 他昨天俺们在街上给几个写的，
4: 哦，
3: 老不有地那给咱不吧？啊，那特别难打的。
4: 大家让点事的，走路光面这么多，咱别隔壁呀，你把队呢，same thing的贴不拿了，贴不拿就讲不完，那你呢，速度给联系这个干，可讲不着嘞。好公司，好公司，也就阿婆我。
6: 大伯了，要我讲哪了？
4: 有婆。
6: 好了，拜拜。
4: 好，婆婆啊。
6: 我呀。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4: 네 뭐랄 세고 드리네지 뭐랑기 니가사 착시자야 매디 싸우마리라 맹간에 쪽마도
6: 어찌 보디니 가르스 거래다
4: 어
6: 매마세브체 맹간리야 딱제 제가 멋진 비나 옛날저디 도르 쪽마르베 오라니 나 시고 있겠구요베
4: 시 뭐라니 니디 제스메 대시다 니랄 세오 디링아 지리나 륜주치디 부지토주 어 부딩아 니시군 좀 토베 전론 꼬미야디 제주 어주 제중아
6: 네
4: 어 부딩인제
7: 보고라니마 나서 집으시라 유스기
4: 매 망고서그 유메자 어 디네 전론 꼬미야디 제기 롭존디 제베지라 아 니시디 베트 상자 친수스그도 와
6: 오지
4: 제자 디리네 몽라니게 내시군 좀 써야기 전론 꼼자디 야호제 제비이나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다 우리 전도 부디 대부채우를 쓰도 안모
6: 어찌보
4: 아
6: 다딘 저기 편바 유연하다 나라니게 대부채제 야호제장도 아
4: 어어 야 뭐 쇼시 인다 얼른 얘기한 하기대 또 아 니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렘나 용구르사 어디 로센리스 도와주네 어 이다 뭐
8: 저런 권장기 로센센시 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디만즈
4: 오야 꿈 어이 어 두스 어 그리 그리 말래 아 두스 아 두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수구도 와겨라베 뭐 어 두스다 아, 도스.
6: 도스를 왜 봐?
4: 대부채 오르다. 뭐 대부채 쇼.
6: 요, 요, 요.
4: 띵네. 너가 이 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6: 요, 아로시. 아로. 뭐.
4: 아.
6: 뭐가 구유관이래지.
4: 아직 계집 말이 뭐라 흘러지. 어, 글리지. 아.
6: 아로.
4: 아직 계집 말이지. 어, 뭐가 아니데. 대라게 디스도.
6: 구유자야게
4: 전론 고미하고 롭센시도 디지한도. 야, 남산 어디 고민다. 계집 말이 계집 말이지.
9: 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你到 bel.
10: Amjila, tisha ngini nige neshi kunjung chia ge zolong gomya di zha jie, me kyun se yo ma zhe.
9: La, neshi kunjung ge zolong gomja la.
10: Oh.
9: Bola kirain, ngan zhe nam xia kuai gun de ne. 체리야 이신한 고블레 내시 군중게 저런 검자세야 된조 멍대기 대변한 게 과요래 드리모라 튜돌이야 맹한게 돕만도 내수 심을 하조지
10: 장문소 년아 시기 멍대를 이지 차차제 능미소를 지지조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주기 대비 큰이 지금에는
9: 난지 멍대를 가게다
3: 체리라 이지 남고
11: chair tui su nem xin wen da ra tu gu mang zam che ba ta cha jia pop gu su chuo ro na ta zang bu jam
12: zhi xu len pu mang na yang
13: din jia zhi xu zao wa yin
12: na zhe xiong lam tou ko ri yu che le ge di mi dong wa ta ko ri xin qi zhu lam mi song wa cha ra dong ni ko ri mi dong wa ko ri dong ge sim mi wa ji che ju ni ke gang xin du qin bu shi
13: tu gu an chu Jim Drew Jim Suila, Sunzi Shuni, Jolam Dinja Ta, Yerub Ju Sala Dini, Jolam Sardong Yuan Chugu, Gelin Chedi, Dinja Ta, Dinbe Ju Shu Koryuji, Tumon To Dugu.
14: Bala, Sini Labje Kim Ta Tsun de Risha, Bala Kirapin, Jishibe.
15: Ya, I'm the sorry. 방아들을 내가 줘요. 따라 보죠.
6: 빨라, 드링 애기가리. 지라경아, 점자가 뛰나 아.
2: 아, 씨. 빨라, 저런 과하래. 내게 사야 호름도 이래 암란 없이 온 거.
15: 야야, 숙여 숙여, 세노 숙여, 쉬. 아야.
16: 빨라 빨라, 언제 주시디 근제 쓰그래.
15: 지다 보모. 빨라, 내 볼로 더 금인 거야. 라파스 때 주다 온 거. 주주주 암란 하게 지 숙구치 구치.
16: 给我打过也能个名度
17: 不住了大用钱就你怕问你给我也给你

0: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장미 트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정부이
0: 맞지 당미 속자 응미 잡다 뇨종미 집이 팀 체르고시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 중아 뇨총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기 좀 줄어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수상 탈비 동굴
2: 뭐 다양한 권익이 면디 키시다
3: 바라 면디 티즈 유제 로치스 주기 디레게 면 사브스 뇨아 친구
2: 키란즈 슈는 디에조 준주 치아 제신 그민도 니에 딱바스 그유 개치가 말이
3: 오지 바라 티즈 유베 면 치비는 편유 마템바 마세 면지 치아레 투쇼 친제 미수시디 타라 뇌케 수지다
4: 메기 편유 투하 세볼시블레 tūsū yūbē sūmē chūmē shū.
5: Ngāni tūgō yōng kēn chūchāba, bēbdi gī yī.
6: Ngāni tūgō yōng kēn chūchāba, cīrī sāchū yī.
5: Tūgzē gī sūgū nē lā, dī gī kīmchāng kātōr tōng.
6: Tūgzē gī pāma pēnshī lā dūngē tēnē, māo lā rēwā nē bā kūr.
7: Zidū dēmē pēnchō, ngā cī pā yō yī.
5: Tūg sām sām gōr, tūgzē gī nē tū mā chū.
8: Chīmē lāng tōr, tūgzē gōy sū mā chū.
9: 俺这年头独在干呢，年少贫穷。

왼잠 기 채무 그 인수 왕잠 기 다우의 추달 기 다우의 왼당 기 캡스 탐지해라 신잠 파핍 기 나와게 구심 기 채무 진짜 기 다우의 골김 더강 기 그 인수 레무신 자외 두 티수 기 니시러 르디에 기 구양 천잠 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내체히

0: rim ta ti ke chu ting gi jun zin chi jo so ge guo ling we de bo ti di xi yu bi na na ba cha sa sa tong gi ke nu ngue s ne be ni mo ni yue dong par be lu qiu ji qiu yun ren me che nian zha ge pa dian chuo zhu ru yao er qi be ji bu tan ba mang bi chung yu ta ji be ne ki zhong za xi yi ni ti wu jin di yun ni qiong ji wu jin ki yi su tuo pi ge chung ne zheng lu ji yun cha bo xi shi 익숙해지되나 미글 때와타 팀부르 괴르 제바 타범키 윤감 퇴바 규제지 순념 때부터 팀모마이 비 계주 망부시 땡유 나도 가딩규르 키 바르타타 근데카키 디브리 소수 제바망라 트럽주구 춘에 군키 익숙 텐데머식도 교내 주입 대회 채워능 매부탄베 슈드샥베 니티티 군테레 루큐키 피림트 냠차 미바라 튜 탄다파라 순트버니 순남 토케라 탄자베 이겐 남기 불업 서규라 럽균 장베 독지 거진타 카체답 칼라히 삼대 립트이나 땡기차라 니티 티균 미냠 콩베타 냐바 소르주테 리키 뷰타 뷰신베 니티 티균 키 균진바 순남 토케라 링게 초로 워주 도르디 점지 슈베이나 코니 지루 책동급제 된주 튼족류에 따와 개발하 니모총 푸솜창 푸솜총주 속중순비에 니티 김규기 김장식도 대답해버탄 총을 튀네 직받노라 익숙 디규로 믹세기 감의 유익인 파문니기 겐뜻이 품속이 총을 깨네 니티 로시 장주버탄 튀총 숨다 탁숨낭 장바타르친버낭 니티 지규나 장제피버탄 뷰익기 망시를 딩강점속지 개외신의 뜻이 품속이 지수장디 무유소 나빈냠수 리엘슈 공기 아지소 변된 규시라 속배 점점망보 니지 지균기 남녀 지유배 등의 대전 타 풍균 직배 직중 균전법 망배 낙주기 메토 돌신치
1: 갤라한테 나를 민세션 선언도 계세줘라 나랑 이네다 니지기 예수 균전법진라 예수 균전 통계림 비 균전법로 다 내내 발 랑교 정도 미리 균전법 야니 슈퓨사비 땅 아래 로중이 사실 좀 로중이네 갤라 때문에 갤라 로중이네 된지 로중 봐도 로시 겔라님도 베데칼라다 니즈미 오메베 데비니라칼라 디네겔라잖아 로다 친제 디니 소소랑이 니데 히수 겐야 티제 데비니라칼라 다 로숨주라 침르 발라 다 니디세 디칼라 조 디기다 니디기 루규라 시에그는 칼라 충부 유디 발라야 또 고고 달라 충부 유디 디기다 벤세샤네 충부 유디 디기 인가랑도 어제인데 소요도 녀리도 골라 다 어제인데 소요도 녀 송잔데 콩랑라야 독규랑 대시야 다 롱직 동숨절 학제 루주 송기다 다 망책 된데라 송기 나란조 니디디 당부 피림 된 게 찔럽다가 니 중도월 니디스 다 니몽완이 중교되기 니디스
2: 어 다 니디스 좀 봐
1: 어 스타니스 좀 봐 사제 좀 봐 봐 이디스 뭐가 애니 중교도월 이바스 이쪽보다 니쪽스도 찔럽다가 나야 다 니미기다 이쪽에 얘기세디 이면전에 개근직이셔. 다 옛날에 다 가르쳐서 소소 룽비 해줘라. 지금 룽비 민다. 제 니트부터 이두스 순도월. 젤라드 강나라 이네 개근디네 직세셔. 다 데데레셔라. 다 이제 두스가라. 젤라드 강네 이제 두스스드나. 데데레셔라. 조디기니 양지 배주고 민나게 잡이 동조 있는 루주 닝쇼리 순도월. 다 농직 동조 탁제 루주 독송아리. 다 데데 송게라. 다 이제 옛날은 아래 제용화도 지기다. 루주 가지 친 유명해. 다 이제 미직 방다로 되게 된게 여 말이 돼. 옛날은 망책이길라 캐원디게 된데 송기 자기 변주관계 배제 친구디게길라 망치 배제 대사비슈 등생 들어와래 배제 시험디 수수 이기니디 이긴게 명다 수수 롱베 명디 인지 미직 들어와래 대 독서가를 대준 자기 배제 망치 니리리 시작했나 니모 땡겨리 시작 보랑 보들레나라 이두베 땡겨요 니두베 땡겨요 이제다 니디스 간이 여러발 딱히 긴지르발 독티디 촉도도 직동급지 제주 개행한 기록대대와 접전지 받은 아주 보랑보달라야 경한님도 보랑게 전진내둘레 두비 근주 아니 디시에서 제가 롱아치 대변인 안되도 경한님보다 슈구소에 이나리 아니 전진내둘게 세 박중시 이나리 유다 주로다 자상 동무디 아니 되게 반조 박중시 경한님보 냠미제비 고급 상무총을 띠 안되게 띠 아니 되니 마 전제 직동급제 급주 고직도 대반에 아니 소소 배제 이제 망체라지 경한의 드봉게 교배 검음 팀이
2: 그래서
1: 그 대대선에 니티세 개주디기 닝저저도 대니 되도도 개주어를 숨기 예배자를 그나 디게지 망세 빼지 간 같은 데를 시작나 아니 이게 쇼자이트죠 땅 예매 줄어지는 휴고 무슨 자 아니 야 쇼자이트 빼 전부 지구를 송도 걸 아 디베디 칼라 니디디 인지 미지 쇼자 전부 지구 아니 디네제는 아주 니디디기 배 인지 미지기 다 빼지 땅땅 뒤에 Dembeiroji, dhe dhuwa, nye dhe, zhe labda kanki ta, hanchi nye dhukpa ta, yi dhukpa se, dhe mashimi zhe labda kanka, dhukza yina re, ome yina, kanka yuwaari sungi. Yine lo, ta uji nye dhe, nye dhukpa ta, yi dhukpa ta nga reisha laka la. Ta yine lo, nye mu kuyo ne ta, eba kuyo ne ma to, dhukum eba ta, shen ta ne. Dhingi be, maang che beche kanki na, ta eba ta, nye mo kyanke mashimi dhukwa la.
2: Lens.
1: Dine reisha laka la.
2: Lens.
3: Sengilenge, kesi, Migyun ki nyinga thang mizun dinja ki timge chachu thona kirangi lamsi kabar angta guchu jiji gu dune sanye kege jiji misu chenpar tindu nangro.
1: Beche kyangkyang tiju rei la ta kanji beche kyangkyang tiju rinjin na dun yuwaari, na gu yuwaari, ani seegi tinju yuwaari, yang singu pimi tinju tu. Ani poda la cha xa na dalai lo mei tinju yuwaari wala. Ye kanka nye mo niti ri. Ngare genla cha xa suna genla ki genla di, zi labda kan genla ri, genla ki cengla ya, suna lu bla xuk tu wata. Nye genla ta rish pinzo la xuk yu. Gen rish pinzo la ina kongrang ki kitu tangbo di rei la. Ta gen rish pinzo la ta xabri ma do jiki, ta genla gundu le nge lo xizhi de. Shumina. Ta lo jirung ne lobda chini ane dhigung gu jobe gampung tri dine ma ane penpyo beja shabji tribi nangya. Penpyo beja to kaisang siye jol penpo da penti sinye penpo le ganyo yore, tenyo yore, bumi yore, gyadung yore, sungdu yore. Ta dina to kaisang di rinjin le dun le dhubu tsari shi tribi nangya. Ane se jigu gu tsari nye tribi nangya. Singu beme jik tribi nangya. Ale chel cha shan nir da kina. Ta chunga ta dibe da yuksha. Sera gomba longu tukyo gobe dim trigi gyadung badi nga da rupa jik tribi nangya kina. Siti tribi. Soa zendeng gombe bum sitim tribi nangya. Ta di nang ne, dan ikin yang mangbo raji di yubri nang, nga budu sumzi chibi, sidiri, kanka sidiri. Ani, ta di shugo, yang loko mizi kanki gyushi di nga da gyan la nyambo chibi nila. Tsongwe, surik lopta chibi gyushi, ani di renjin na gu chibi nila. Renjin na gu di nga da gyan la je, gyan la dudu gyan la, kuna tsu gyan trish tobye la, gyan no ye la, gyan trish menzo la, ani gyan kama la, ani nga rang kituk sumzi chibi. An di je tibi rila. Ta dili ya lo nyi zili uri. Beje, ta nga ranzo peyo ni. Ngima ina sakye je lumu che shiru wala. Ta dili che ya uri. Beje jigli ya kumdi tol lakza uri. Rinze kura. Shangze la kumdi kang lakza che. Beje bo uri. Shobji tibi rila. An dili lo nyi zili uri. Yushu mi ke kesa ke denze shamzu kanchu du wala. Ta dili ya yu ge dung chik tibi. Yu jigo uri. Ta dili du ka. Shingzhen romu kesa nama lingiri wala. Zugu kya giri wala. Zugu kya biya di yu di duyu che shingzhen romu. Ani ge dung bo jik shang du wa. Tati ngay ma rin nasa jingan tola chungje nyamduwa Ming kora ya rungmuy yumdus to Ta logi kongla rungmuy yumdu yins Andi ta tingza mge kaza tenze shamsu kongla jaya yore la Yu gaya dong jik tibri la kama Ta nga zun nyiri dik bina shasha suna kina yinji minji ki Zay labda kongla la tsuyo goye di Beja kyangja tiye chido ang tangbol shao re Nyiri ji Ta bina shasha na ome ngayon siya suna Zay labda kongla na Mendo langi yigris duwa la yik suksi Di nga razo shungingla ya tengi su duwa
2: Ta nyiri gi yigin chi mundi ta Kadeh kandeh chung mi, ngote shi naro
1: la. Nga nyerab kyun nguyen xe na gen trish top ye la, da gen no ye la, gen suna nub la, dinde ye re. Da di ngen ki cha xe suna, zirin shu me zi da, nye mo omu daasa nga zui pat de re la kala. Kono omu daasa di nga da ak kimza de re du wala. Konsu be di omu da ak kimza di yang pe di kala, nye di gyun zibi de re xa. Be me sik pa de xa la, da nga zui di ge la, mara ne longba di la maang che, sha ramba sik. Yang pe che ka jik nye mo ma kiba xe, sha ramba nye. Be yang ka jik la, nye di si, nye mo wa si kebi wama. Sharamba sikiba. Ta nga zui gomba di sharamba gomba sayore, ta di waa ki nga wara chimbatadu wala. Sharamba nyanga yore, sharamba chikchikri, sharamba nyanyanyo tisi yore. Kaju gombe nala ya, beja ta longu dunje jeje chensha san, chongki ringne juki, gana di je dukshin nanga pe sunga, longu dunje jeje chensha sunga re. Ta jiri la gala, beli chasha suna jira, beja di di nyingba nyingya re duwa gala.
2: Yes, yes.
1: Ta beli chasha suna, pyona keba, todar gyokbo yu ze, se wara jiba, tuyji yigi la, tingsang tuyji keba temje chun, Chushin mi chuji yigidi rikwa dhenze chujin chayadugu ge rikwe chungze nyemu pusun basdugar nga zun lomba nyemu pusun basi kutukal beze kore nala jamyang gyongi agu loksu tis ta susu agu yigsuk de tribi yinzi kwa rikana Kenpa jingi sikta ngozar che salu jangbe tungsup lobun zendartang loge devla sowu lachu gombo dar 뻔룸니기 슈두 개월제스 다 뻔보다 소슬루베다 슈데디 야부시부 제바 인송도 원래 준준 추류 공진 빵모 빼모데 장라 추자 외세 윤다모 친주니기 셔도 최신제

0: 임바제네 섭주리도 이게 이게는 님이 이동도나 섭주스게도고 다 강바 있는 다는 있는 강바도 텐제 강바링 붙은 거 봐. 다다 까다 가다 나다 냐다다다 하다 되게 강바링 보 봐. 되게나 강직지 거 봐. 답바파마 칼샤샤는 강바 이게 양 카퍼조디 충어디 섭주직 거 봐. 델레야 직직 기딕디 양샤고. 진짜 거. 답에는 샤샤는 성주 고디 고라 차샤스는 멍신의 커둑직도 걸 안주진 파 커둑직 된 양주 독스 텐제 고랑와디 봄바체 꿈디 파요 거슈 가서 나라도 가디 독스 거슈 가서 열 봐. 거슈 가서 거.
1: 민 거슈 가서
0: 거. 거슈 가서 거. 고디레 거슈 가서 거. 답변 차샤스는 살레 차샤스는 산의 로그 동바다스. 다 로그 동바다 버라지 요스고 왔다. 담이 코나도 배시 안 용에 막 이긴 독송구도 걸. 살레 차샤스는 다 스타딩 독스 가는지 독스티 독스티 되는 니니 빠라 줘 봐. 니니 빠라 최종 균은 마셔 줄 거야 요스고 그래. 다 차샤스나 안 랑아 커브비스 나 랑아 카와 랑아 세앙랑 조용에 랑아 세여바 디카보비스는 주고 있어 다 알아 차샤스나 지나 누구 칼아지 동자 카숨 여바 알 동자 숨부디게 간가 지중 동자 디게 지중 매브시 이지 매지 그 답변 차샤스나 나랑 좀 다시 장고 중에 착자에 거어바 딘능 신세 이길 예배 착자에 제제 지중 변에 마실 거 같아 딱 가셔 이거 차직 찍라지 누구 칼 이긴 마시면 되네 아 디 야거 차직 내셔서 다 소소 이긴 팀만 인선은 오다 디자디 지중도가 디견쇼도가 디견쇼도 답변 차샤스는 어제 멍신이나 독서 갈라 야도 사태인지 나랑도 독서 갈라 빨라 차샤 독서 팀 다디 마팅기를 봐라 빨라지 나좀 유지디네 옌뷰스기 여럽 전지 옌뷰스기도 봐라 민코나 옌뷰스기 답변 차샤스는 냐다 하선 부부스 나랑도 샘지도 부부 여러 봐라 디 잡지 냐다 하선 부부스 디네 송스도 봐라 그다 다 자네 보면 창정이 생기만 나랑도 자고 직 다 팀성 상고스도 님이나 자 디 잡지 자네 보면 창정이 차니 로고 트버다 다 로고 트버서 이제 제가 딱다로 와 제가 딱다 이내는 차디 로고 트버는 야직 때 말링어요 차디 베디칼라 다 진성 사과난 게 얘기된 전에 리리리장 니제 시중 찌부지기한 되도 와 말해 니리디 로고 트버디 야직 독자 리리라지 야직 만났어요 봐 차니 로고 트버이 다 배전 디데샤도 와 내가 뭐 얘기는 좀 빼려 와라 배 얌사해 와라 근데도 다니 오버추디 당가랑즈 오빠세 진바등도 전에 코로나 때 독스칼 찍랑 땡그러 봐. 다 뒷강바 독스네도 전 꼬배대 칼 강바 찍스도 땡그러 봐. 배대 밥단테 독스칼.
1: 네스.
0: 원딘데 시에도 와라 배. 네 배딘데 시아도 와라.
1: 네스.
0: 원딘데 손게 당가 팅생 가시에게 찍 도주 갈세 그래라. 뭐 제선로 제제 오바 추보면 상가랑즈 오바 있는 잡았당 손 오바 때 좀도 슉 챔프제도 돼. 파바 슉 챔프 비기르 봐.
1: 네.
0: 잠수 잡아 중도 때는 남경 마세 그러 봐. 티 자세해요.
1: 니마 다 그 뼈띠 뼈쓴브라.
0: 뼈쓴브라 샤브라 봐라. 내가 다가 랑라 뼈띠지 딘데 샤나. 자생님 아이나 아디 구리리 승도 걸.
1: 네.
0: 온 아디 구리. 구리리리. 다디 비는 샤샤소나 알아야 디네 바 장댄스 레자 텐저리. 다디 비는 샤샤소나 컨트리리야 딘스 팅키 민도. 팅키 민도. 아 구리리랑 특히 컨트리도 돼. 다니디리야 이지 민지가 알아야 파 락자 팅기리 장댄스 그리. 이긴식 진보단 가도 되네. 다 이게 낙살렘 봐야 뻥구. 바바다도 걸 아니 정부 법도 전에 본부 락자 템바다도 걸 아니 야진비 수도 전에 야 다디 정부 텐샤 베미식베 제부도 컨데체 후레스 도송브레스 그도 얘긴게 아니 얘긴게 야 되니 베 야고도 민고라 장대지셔스 안데 데랑 트위스 네 데는 법도 걸 오메일 즉 접송 그도 걸 임바체는 오메이게 나로드지다 된데 말이샤 오메일 나로 거부 된가자서 거부 된가디 오진기 양들한 제도 걸 오진디 데벤 샤샤나 오메이디 독스 제제 거부 된가 제우 말 오진디 독스랑 지도 전에 다 편전이 제 베데 갈라 땡에서 커두랑 디기로 걸 니디디 이지 미지 커두 딱다 팅그리 다 버신 거냐 이네 독스가 딱다 싸줘 독스가 팅그리 커두 딱다고요 이게 뭐 이네 이게 되도 있는 차샤소나 이긴 길럽 되더니 공아 열봐 잠의 공아 잠의 공아도 충어지 라고 치중기 체는 체 라고 인지 미지 그 디나라 공간 독스죠 아니 누구 숨 그 독스 찌르지 아니 누구 디니 인지 미지 그 장슈스 다 긴서 누구 숨 제 루게 제 책도와 게마 안 누구 주도 내 딘데라 그도 공간 라고 이 디나 죽 누구 숨 그 냐르 죽 누구 디니 니 태보다 안 죽으러 와 인지 미지 슈가 마 땀스 아니 이게 디베 디가라 자사 차오요 봐 봄사 봄바요 봐 이게 정보요 봐 디윤 그래스 누구 숨 그 루게 비네 효과죠
1: 네
2: 비나나 바초 Sunam topke laki kongki gewe shingi sangbu giruk sojong nangkubi ngakchu samu namya yile songne. Chiru nito nishu lu dawa tumbane song kongki nyamu zonglom jingki nyeti lukki dianshu gigen ki genkorbatan ti ring kongki lorar chuzu chukju ri kuyi tuzu jedi loma chotan yiksu la gashin chewe gigen gara nyeti ki lukyu tan jitan so lamne. 타바라 갤럽 니제 학점 소정 제이부터 니지 티균라 랑게 폐외 기록시 콩탄염토 차리 난신유
1: 경화님아 동동마게 된 난데도 봐 경화 지난래데 저와 친구 지나 겁니다
0: 답배로 슈체면 줘줘 에 요는 미네 차장 랑럽여로 로시디레 니지 메베 요데 경화미랑 커바 텐에 베 이기티가 커바 단데 슈베이네 차장도 누구 젠당이 주네 제제 럽제 경화 저와 친구 줘 답배데 갈라 네 요도 저 계랑라 베 러브유 봄바 강제서도 러브유 송으로 다 랑게 베데 갈라 디바 베이지 미지 게트랑 기기도 가제이나 차장럽으로 지 송으로 갈라 디데 송게
1: 단다 경화 경화 기도 소존나 베나 기도리아데 다간데 소리 케지 드라우디 칸데치
0: 但俺们有那些呢，干啦，但总不起，总不的，同事没有不起，他同事没说呢，他永远没得过了。他得了呀，高兴的，同事的越差比学过了，他呢，其他年龄些也接着过了，别结巴多，那么有女的没有不起，对不起？俺当不的是干啦，那是老，但那个那几个人给怎么样给怎么着不搞搞的呢？他怎么着的？他做的给他别个来，还是用的，他俺们别，俺们他怎么着也学了的他，做这点工别接动不起这边。 但第二年，如果表现出来，俺那哪子的，跟那俺们做表面那子人说的，那子哪个的，几个一个体是，四个体是，几个那子哪个的，跟那哪子没得跟那，俺们做表面那子有的，表面那子俺就说话就过来，跟那说话就有点什么，说说话的了。但哪子的了呀？跟那，但新专门新，晓得吧？新专门新的，咋会去搞的？开不？俺那咋会咋都学的就有吧？第二话了呀，没给专门新的，俺第一头的嘛，不接，俺第二呀，六个礼拜的一个错误的，跟那样错误，他那他被几个人管嘛的，但嘛做那呢？
1: 양지경과 말이야.
0: 他的精神给这个，别是平时接家也没读书，天天接书读书。啊，你哪个哪个去？把一个梯队在那三级梯队在那设定下来，过当的。他顶上不学不热下了的，专门新生过的，专门来读过了。公共的车厢是那新，他做过真的下。啊，你读书搞个了，谁的学的是读过？啊，你可能没读书，把说的考虑，考虑了，俺们说学嘛，把我们说的是考虑，考虑谁用过的？
1: 아니 코란 조선이 양직 알아서 신이는 와드 칼바 람산 조조르바 신 조마 신세다 칼 칼에마다 균의 책임에도 계주 쉬어지도 아니 조미시도 조미가라서 조미싱 이게 코란을 조미싱스 계시한 거 공과가 조미싱스게 콘수 슈머 님에는 공고를 조미리도가 다들로 신이 식지 시험 송장 고 도와도 식 전부도와 신 알아서 신을 야 도시 쉬부 되면도
0: 新专门形式的开始学徒，俺们这边有领内的，他变得吃香的，没得没得，属于清真的清教的领内讲解的吧？但现在人俺们跟老的俺的，对的了，主角的，俺阿妈的跟老爸了，开学的吧？但俺你他属于清教的，原则上都对的的，俺的，但俺主角是吧？他主角吧？俺读书看了姐姐跟老读书提的在，俺读书讲究的。
1: 当俺们做人那边的车厢，从那百姓过年以来，没得竹签是短线，是短的有的吧？但一天的车厢上，俺跟俺车厢上，俺们没得十万里去。哦了，哦了，哦，你这没得十万，这说是没得金金九九没走路，天天走路的多了。但俺做你们过来，忙起来天天的了，变成车厢百姓过年以来了，年底春节以来了，刚刚天天讲的，老了。给那些人给他谈的的。
0: 哦，对，对那，给那几张铺的呗。哦，对那个。啊，他铺，没得，俺玩的。哦，对的，对的，来过的。老了，但是说说别的，干了做安塘铺的，第眼睛面积给的尺度，他那是过来了，给你近距离的，拉在的，近距离的，看多些什么的，干了，但，嗯，说说，没俺的这车站，或者他底线不晓不着的过了的，当你们新手机给变成下下说那巴拉的，不过呀，俺的，再把再小的对对的呢。 再把公马修过了，丢在学校里头呢。俺那公马修是了，不过那个买不着的过了。巴拉的，俺那修车不来，现在都跟俺那做朋友了。俺那不过了呀，当俺第六级的时候，再把公小马就股票交十万银子。 땅아 먹어 빨라잖아. 다 맹아 뒤에 레고 와 말해서 근데 지도가 다 미인지 와라. 다 이내로 다 뒤에 미다다 뒤에 미지도 거나 겨워 침발이 소소 김규세요. 맞다. 소소 가신 게 소소 가발럽네 뒤에 와라. 자잔란 레그리 마도 지게디 소소 규버란 마도 제일 그 말해서. 다 빼는 사실이야. 저는 알아서 빼자 되니 다가 드라우 트여 레다 디나네. 아직 구시도 못 해봐. 시디 졸라스 디나 슈도 응이만 생코라라 시디 졸라스다 대바슝게 까제 요래도 원미 민코라 시디 졸라스기도 원 다 되는 신수로 잡으라 지임다 담이 진의 채널이 갈라지라 배 나라도 링네세 이게 김교령 신기 동냐나니 개조도 쉬워요 그래서 동 아리다 소스 미규 다서 소스 따오라지로 발 내가 가리 있는 내가 돈 빼자 뒤에 이날에 대와 가리 채우 중에 이게 뒤 삼삼다 기둑경 삼삼마다 이게 다 대와 기부체 참 대비 삼로된데 견 고금인데 올라 딱한 이제 쉽지 그제 슈툼나이 디지 야가요 발 빚이 굉장히 뒤에 빚이 난된 돈도 뒤에 셈로 속도 걸어가나 당부에 사자 Rikpa Lakshibi pa yik tinyari na, pa xin konyari na, dinde dinde kyangya lo kyan susu bete ka na, susu jo jo pato chazan tinyar kyangya ma to, konyar kyangya ma to, dinde tinyar kangchik yo ma.
2: Pina na batso, kongta senpa tini, Zhonghua Jingne Pengzu Chime Chu, Zhangdang Ribli Gebe, Nimi Niti Chikyun Ki, Lu Kyu Rikrim Tang, Ti Khe Chu. Tengki Gyunzin Chijo Soga Gorlingwe Drababshi, Tsumjik Tang Zogyong Shukin, Tanzu Nobu Yin, Tengye, Shilin Jago.
3: Pomo, Ranki kare kabayo. Tiri chokpe kube kare diya gyopchi.
4: Amla, tos gu nanda. Nyela nga nyamchi di nanda.
3: Zita kancha. Tiri ame, lakchi ki shubu lomba di kaya lesha. Rangwa liya, duri to chiyango.
4: Amla, nga unne sandu lagi. Amla, yamin, nye, nyampe, kisho di ne juje, sego.
3: Pomo, ta sansam siyaji kare diya gyopshungo.
4: Amla, toos kuwa. Amla, nga kare ya gyopsa. Kame
5: kya yang simzho na, khosu yang yin, chun si gang khosu, mar peng jian nan bie.
3: Duita Amet, ji ju langgo na le, mi makpo min duwe. Che zang rangi, lakshu di ya kyun shi tango.
4: Amla, nye lakshu tinde na le ya sha.

0: 포네 대야 구대여레스 우용가 화룽다 증명 슈닝 후연조 미시부티게 네 취역할래야 거브주브레스 송장다 우용 주통 리잉 콘서트게 주나로데브레스 리준다 장수 양춘 콘서트게게 주진 현다디게 단니 점구치리야 겹가 침비임브레스 생각 넘버 2 공론 넘버 2 센트브 디임비이나 중국의 작전 점중 시콘도기 중화담 주세야 점중디 류 야다 주주부들이 디링 서치 강세야 중담레체 준잠다가 시의 레센디 점직당 중부 저주 직수 장마 다르게 연비다 십실 천군 난이 최대 변조라이 띵디리 제 슈자
1: 지신 촙숨키 지소 소외 두괴기 최나 안츠 人意 내자세 지딘라 심쿠치바 안네 콤싱강 랑키 랑라시 이뇽
2: 我西塔米龙土香味松年提马银板燃起仍一个七南归了连记西困穷勇暗满翠总当端当将你卸掉天我没多囊将马用谈的开朗给透了我也躺过来七位那我懂了连记哭斯米的兄弟燃给仍了给别七了不得了中西算堂
1: 怎么能确定这组区别为新旧年书席去呢怎么能去米日用去唱播出参与米给给给呢米起了心看给给给给刚也切心与机会月天呢唱播堂恩给咱们席开了营地健康米起托你米托直落家心别米忙不耐当营满村上班人心了月别苦不堂冬夜超过铁大日系水生昂秋路米当呢
3: 참내윤직신탕주그리삼시원장금망보식러도러상투메번디도르타쇠생기미당와칼라인데코르투메벤도치망보식랑기랑러게베렘바인팅럽기심캄리베로빈포르디심캄디탕라체니더디시샤유디심캄디탕젠키투남이양내러준신니콜히미남지외경키지
2: 全大体你立把竹通呢几点天刚一起桥瓦西先通灭及送月文章那个女书记错为出租的探监执勤在为神秘捕捉堂帕玛平起赶紧落个人那么他人体怕大人都起呢加入给进把德边人意起大的强三旁日边罗边阿迪里你大的送月天 让你给高度电梯起步其余苦留所给电梯的门把人也赢没有借钱让了仓别从内切的抗拒电梯越接送这天没有没有车的街当七个人来买吧看了赢俺去让你先给通囊的这边无处起居的下年让你让你的人际他强别连接谁他对我们身边多数写本的早晚你就没有听着看了赢的叫囊他日期给弄脸
3: 让起让你教教提人了今天提了三康的旁边配备旁边先行七年讲明天哪各不是一切堂各不是一个囊各不是虽囊所提到藏们总体帮助水堂让起让了宁吉堂下次月呢俺去西南俺去宁土都别神秘普处堂旁边并起赶你落完所下次堂前去共土让起让了俺去人怎么人囊堂
4: 去给普助村南位，我们具体信托，让去让了一年，更有马日，可怜人的是松若。
5: 多呢，对于提林连松，做我期待的车型车样，让些让了晚位，什么了火车轨的，
4: 让去让了宁吉堂。
5: 谈的你，毕竟去最你就仔细打大日。 Hello, and welcome to this edition of Hello Xizang, brought to you by China Xizang Radio and Television Station. We bring Xizang to wherever you are. I'm your friend Sinan.
6: And I'm Zijun. This is our daily 60 minutes English program, Hello Xizang. Hello Xizang comes to you every day with some major and interesting news and stories in China's Xizang Autonomous Region. Okay, coming up in this edition.
4: China's President Xi Jinping calls for the deepening China-Egypt cooperation, raises media's proposal. China's President Xi Jinping on September 2nd called on China and Egypt to support each other, deepen cooperation and continue advancing the building of the China-Egypt community with shared future amid turbulence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landscape. President Xi made remarks during his talks with Egyptian President Sisi while emphasizing China's support for the regional countries in building a new security architecture and Middle East alliance upholding a vision of the common.

디탄 세마르시베 튀딥기 차가당 급개베 빙신 속좀 차가소 도바다 잠치 카치 치기기 이기탄 귀이드 그르여바마세 계지베딥 견소난 탱마 흉류 중진 강라마포시바디니 중규 촌바표 튠소기 존에 토로 결체베 중진 표당 지와유바시 임바디니 표결과 미접니 기중어지니 민남라 중회 미지 능규기 튠지지와 세균 체벗신다. 대외 양신 겨치외 통계토하니 민촌에기 간요하자 룩당 튠베 슴시 삼무체베 잠추식시 샴라 탱계기 중규 중계마 도엔준기 잠바당 잡상라기 표계트 규르신 변종미마 비준강내 비준낭외 중신 강라마르부시바 변놀기 중지당 양튠 슈베티 류시베티세로나 로위동키 마시타동 막체 균의 먹듭낭 흉류유미 지구냠주 급식진 심큐 탭다 취니 개차 지구양지 그 삼바르 정인이 당랑토 별로 규규 지둔 슈켄 나슌 당부디 말이냐 그 빠링 담불송니 체두 콩르 루시식 뷰툼나 지마롱냐 토학자르 직지 니투두 기베 그 수학체 주교균 강인 계란 소부인 계란 표결과 항당부터 이남시 뛰머치 개바티 진바상점 제바다 개배 출러 제투점 제디 대병아 룰규 차전식 지주 마치지 계란 기빨린 연톱수민도 개사 비진의 공외 신우니 도학수인 기도시 현당 두선민도 나니 소그리민 수학치의 제바티 레케 교육호시 양신 무덤 명운배 자탕토 다슈네 친이 기급 막체 때네 친의 컬러지 이나 나라 소리 초부 준비시 여바티 만주 자위 젠디리 여러 낭용외 내 소피 강인의 마뒤 바라 준비 남다 따단 야부 진기 소피 파르기 자지 지워라 루기 유린 대유라 출루 양 직벌시 나랑 표결과 안 당부 컬러인 갸피 미지 니 와르기 지워라 루기 신도 정부유 라레스나 한기럽기 뒤에 좋은 효스러웠다. 가시기, 칭아슈기 표교를 내갔대, 탕기럽을 두쳐봤대. 야사공주탕, 김신공주니 표교기 은춘발시설. 개디티에대 조난유나 제수칼리 시도와 제조. 라살기란드 로바체교바다 중세, 태가를 낮추어 용나직. 라사미마맹간두 게리고가르잔, 양나 라우비칼유게자티는 최두설. 로웨뚱 루프르투 로고체네 겐럽디니 미쩨땅와식 떼네 말이 미쩨땅식미는 집중도 되어교신 마타리양 다르바욕비 비진 집중식 요구 이난 난수냠투 소진 랑콜낭 참가자교된 강인남 변이 은네 낭사당 민자냠 로웨뚱키 라치키 랑콜키 코톰네 주바다 라시엔디 뻔인송네 얄릉지치급 라오비 이체도 되어도 죽바당자 디커 지탕 지제디 람라 쿡제마와다 람응의 본부로 인비 랑코르낭 주 신도 신부유 게디케랑기 소표조나 민참수 난주 샥두 지급 빨린 퓨네 내 약부식 년초 지시 담닝의 인급 랑코르디 사바하기 강바따바지기 된두조로 민남 랑코르디 법어당 깜발리당 댄심수아양케르 로위동키 라오비기 제수장네 캉바시기 낭투쥬 캉바테니 토아방 말러 직체 뜹대와띠 테니 빵립 강시의 강참수 제직부잠식시 커줄락시의 체계 미직양매라 사칸두 교경양매 튼두 민남자 사마사사시경매 라라 예치토아두 냐마다 무찌킹바다 라라 살라 캉바리 띵네 균규장마 뷰바르니 장점도 사파 직비 특집 유바디 두치기 박신 추디르 낭네 첫자 당자 랑바 추루 라오비기 추디르티 야르갸디 뜸낭도 지워 깜부 도아카시네 테마타도 두나 튠바 당자 메지 마르구 두바르 로이동니 국비 사통화 다투쿠르 표팅아 도수기 특가다 퓨신기 특가 통용라 센소기 특가양 통용매 지외 탑간이 통딩 통마인
laubi ki kubdang dune kola, dir dosu me la pyuhin yang me. Lochui tenbe pyuri mangcho tsu sacha teke ya ki jiwa pyuhin tu juki yu ji xie. Lohi tung ki ya ni satu kema yinba xingi yu kyang, gyokpo tenzha ya dang jiwa yungwa sam yu le de. Laubi ki rang tang lohi tung ki kukushar chokyo ri lu ji, metuwa jangkya kambu ri bangxing. Nangsawa tuangmar sato lipgab, lusung sholawe, kangla metuwa bangbe chutungna, changar se le lusung larsu yungwar yang piensir. Kangla metuwa jiba tuima tatu, lowe tungki tagingki tumju tuide. Kangla metuwa ni kangri tumbu tingdu gigi yuzu konyong, gyokpu tingra tuwa masi, tadung te ruju nyongtuba chung. Megegi sacha kangsar ngosar ki kengdu jishie. Tene kalir chokyo le churjek zam chebe, chokyo ni te zam chapu minba xende, lo di ngang du. Tungxin tungxin chu chua kati jik chor. Kwe go dingne nawa jiyang mebar chu tungxin be laubi le da zam ta. Go tu ne chu nangki metuwa la de. Chu kume nangki kangla metuwa ni dablu yong su jangxin, zari sebur ngiba ta, seungchu tam tu le sebe. ngangbe putangzha. Laubi yi yamtsen ki kengbe kue nguri tongne, nangsar kangla metuwa mebe kerangi tongyo me jishie. Loi tong ki liantu, nge lopche nangge za zihin le tona kangyang chenyo me. Tene, rikze le gawe shunu me chetanri nyamgitu sir. Laubi yi, pyo le lepji kerangi tenga tongyo chebe nezui mangbu shikta, lakbar tu za zihin ri yi le kurgi re sir. Loi tung ki chung se ngang ra tang che, pa ling ken ne laubi yi je su rang de chir tun. Laubi yi, mi rin we sar ne pe keng ri zom zu de, pe gi ni dang le ri gyu ri ji xie. Chi zu ki ken pe, rang ni ki tuen ur shor wa min nam nyam de, kong ki zom zu sar de pe, te zan me to war nang we ri zu de ni dang le ri gyu yi nam. Tuen ti ri le, gu ri che na e yong nyam. Dabcha chenpo shi kanyin su dengur gyashin gyu gyu gyu shi dra dra shinchi. Loi tungki chiba tang puti wubba suwa tongyong wale dabcha chenpo didabu tongyong me. Di shoba gyungab nyanbyun ki nyukhya le chiwe go tengne gungtu demur ril. Laubi yi chala ki kiran le gasu shukindu jishie. Loi tungki zumzam chede Tegin ki tamdi kya du chena ngotse gyuri nyam. Kangri tang ta mi rinwe za tang to gugyu chi shimbe nagpu tang garbu chung chung ra yuwa tongwa tang. Liu yun tang, dung hong ne wongab teta li nagpu namni ya tang, garbu namni lu yinba shingi yu. Simgu tip guba shingni go gunne tegab rangi kukushe nang bangbe meto le kyang kato tang le zidu tenbe kangla meto chung chung ka Sātua tu kīwe pa tōng. Kū gugu chēne mētō tētā tūtē, kīnōm zāng chēbē, tāng zāng chūmī kī chūtār zāng dā nyēmbē nāngwā shik chār. Laubi yī, dīni kāngla mētō gyūmār shī, zā chī shū nī kāngla mētō mārbū shī sīr. Chēchīn sārpa lōmōr mē xiong wā tāng, tīwē nyam chū gāwē kār. Chāngwē sārpa jīk chī nī tū tū tūmba tētā, tsangmar ngocar tang kwa kyur ki nambia keng. Te na, ko ni ne chan nyingku nyo ne lopa ribdu pepe kyao tabu kyur jing. Ke san yang su kerwe gyunung chakbu shik kya zui balik bar kongdu chur. Lopur du rangar luyang la zhuwe gendang di ni kyakrum shurwe chudar jen shing kuryo ki nambia chudu yong su sim. Zidu dana dukbe sacha shik Gongyo yin na chala shokze gong. Nulu zaru kangla meto xie. Ima rangwaan jengi dewe xing. Rimshin sa rupa tang karcho ngambar chawe. Angyo yin tang ritu zemo. Tegrin tang yindib. Tana namsa jinsam suwa changmar karche chumbur jik. Tenga jichu lukyu tu karcho tong yung la. Guzi kyami pukyul lang tashib che yung. Yinang teta tsangma hindu towe, dagwa gigi chena mato, tungtab tang chel.
Dirir chokshi tsamke kanme yongsu korwe. Lakbe rektubla chimaya nom tumni chiwa mase. Mikzumshi kemna zime todu karma kumbat. Lakba kyangna kamar rektubye tsorna shikchung. Tangle kengri chosu kanda shikchuk. Yiwan yongsu chwane renglu diyan karma dar karma shimbe wendang chudu wenbarni. Laobi yang kesan tumbu luyang la shu. Kongi kentang ni zhonan ki kengla jinyam tangdien. Loi tung ki balin ki ramdi chebe. Loma nyamle chi nyongwe simtun lagdun ki lera dar pinzun jicha la xindu tumbar kyur. Nga yi rang la didar tingman ji. Jigdin diru jishin chartun kang. Jinzo dun charpa pepa ji. Jigdin dila ritu machi jik. Nampang chusim. ki kyang dupsho me, karme gungne yamu che chur kyang nyewar jarwe gatsi ji le che. Lohi tung ki zomu balin to shakbatang bibi ka la ju. Rang ki ukyun chungse likji ki pushu jengen su ki to pushu chungwa ne rimshin che chir tangde balin pyube. Nyanyam denbe balin ki jate laubi yi gendang tang yong su che. Tengi liya jantan toma zhe chakbatan, gyurku dewa, xixin jamba, tungwa saba, urmi ngunchong jia ki tsona xikderwong. Nishu yugu jimbe, jinnu tang, zubze, jakung suwa xindu lingmu, dupshu tia tadung, mendingwa kar, zomu gubgar, jatib mani barchur. Laobi yi xe dungkin tu, lakba nye yu di gundom chexin, kuni rueyang ki chudu, nye barchur. Lungpu tangdi changye chir songxing u ngangbe zhe chwe na karwe ni ngarxin chim chim tu cho. Tine chir lu gup kyang tadung dweba ma zokbar lu te nyam tu gyalin che. Dagi yu zam u nge su che di tine chemar gengri lam tu xu. Redu pukdun kunne dun tu gyu. Lamir shu dang dagi kar cho la. Kangbe nang tu ju gup nye zhi tongba la me be. Nyanjam ki sapa kangba xianxik tu gyu. Kangbe go tam me jing nang tu zyugab numshu ribjib jik bar du batang. Mingi sati toa nye yu. Tangle la xiam tu sati yu tuan kangyin jigu nyam mu. Changdar shor watang zha ne nyan du ki. Gubtir laubi ni sati tuan tu lang ne changdip ki bar dum la da xin ne. Yu zam ne laubi ki nangyu ki kangbe go dungbe. Nangwe ne chang ki siti mikyang tang mitupe pyome chik tuyong. Lohi tung ki patrum terir tatsam chepe, chundwa sirkyar kyurpe mungmi drapar shikimbole mikse jang machi. Nangwe kuchung le tatsam chepe, nangwe su gubgar ge chewata. Gubgar ge chungwa le nangtun shibje tene meko. Nyanshin kubayang nitu song. Nying nipar lamtuk chegar, Lohi tung ki laubi le mikde tingka pang. Laubi le gyurwa chungsi chungwe nangwa shikcharmu, yangni gyurwa kangshik chungwa xie mipub. Bijin ne lhasa par ninchu lakzam kor. Lohi tung ki chonna ngu ni gatsi chertu chonna denbati yin. Mikdang ne degab duntu toxin jibe poran potala charwe simgui tepda chune sim nangki gazorti chima jishin ju mitub. Kedi tanglang tuwa ni pyo la maungzi, jinyam didar denbe pochan di tong midub. Changbur xie na pochan poda la ni nandi gomu chi le kyang jinyam chi wa du nyam. Nyingung ki tu su pyo mi dharma shiki kola nilin che pa ma se, kola lasar leka chi gyo be riwa dun shi. Rangyong chung kung shun di cho uyun hengang tang lopsu ju ni ne jik dam cho sir. Loi tung ki rang ni ni Gewe lopta jimba shik yinbe, gatsi chishu ki sakyu tu gigen ki laga zhumne xindenba mangfu sokyong che di, khonzu pyonchong zu zhuntang, tanzam denli yongwe dupshu sarbar gyuwa chintu du jisir. Pyome lutun ti, kyo ngaktong lakir la du langne nende nga. Pyoni masine gatsi chishu ki sachari. Dile gatsi chewa shik zhongu shibyo nang zaygang mingi sir. Lowe tong ki, Zummimu ngang, ngay dian na lhasa ni
까지 대잠 치외 규식 말에 흉람토도 집중 유바다 촘람도 총칸양도 계란기 나 까지 치슈기 사절 동로 내 대표 입진기 종교 섭제토 대표 중문 유사를 서민용을에 매부 통주 대가르기겐 교구 친부 용의 지지매 페미티 고육신 콜라 따잠 따잠 탱가 체지 계란 삐진의 페페 계획 롭자 치면 연세 토에 로마시 롭자 치면 롭지 나와 펨나 참부시 장경 정수 탈음의시 롭지 매베 계란 계중 진저르 계이 롭지 나와 펩시 제수 롭자 치면 주지 계란 원조를 쉬죠 양나 계란 사사 롭진 두 개게 나와 펩시 사사니 편에 차긴 약수 기사지식지 지시 로위동 기 카팔로아띠 랑이 기계자 고민도 냠니 중세 지접 당제 계수치로 당토 개디 차진 약외 사자 조켄이나 네 별의 용기 말이 지시 페메티 대표 중무스나 알리 마르탐 설 로위동 기 가리 알리 알리 서와티 가르리탐 시시 페메티 신장당 표진 삼기 사자를 느리설 갸게도 알리 시키지 디니 표기 신진 공수직 인신 내리 서규 시기유 지미 로이 동기 원하 서규 대주기인 시시 표미 루튼 대락바 단네 낙쇼알리 착착기 자차 지디 루푸르투 표미 대응어동르 좀다 메발 줄바다 라니기 낙쇼 쪽세 띵도 샤디 띵니 중세 태바남 락베상 티네 차담네 구구시의 낭투 추강루네 라니기 그 뒤도 깨디 계란 떡상 구앙 시주디 형태는 강내 칠투 로이동기 구구샤 라도 랑네 추후 강도 추대를 차표 소나마 중외 중세 도박기 라우피 당냠도 당래 샴도 강람의 도방배 초교 통두경 차보 대점 유배 나와민도 마시 추대네 차담 랑네 루바 미키 통야 대점 차보 메바 가리인 남냠 Kukushia tingdu zhegzi marbu gorkilir chibi yegishik dupati zhungse ribjibdu kyurdu yang. Yengu chuzam yubati. Magdi chubkeba pyudu gyubi chendin shi kuyu. Magdi chubkeba shibati mungbun kandashi yinam. Samnenki namjula dena pyumi lutyun tini mungmi genche shi yinzu du. Gendang hindu sangwe gochashik cha hindu pyuri dharmashik nangdu zuyung wata. 대기업도 대긴기 표미 루디온 태양치 로이동기 소부 종불랑 개바티 락바짱네 콜라 락바땅 기베 세계디 이원 국수치외 로이동기 양 개무체체체 개바티 락바동신도 개이 차바토니 계란기 체지 통용 계란 표미 말라 갑주나와 페바르 투지치슈기인 계속 삐진의 경우에 나쉬운 로만이 현당 저주민도 폭삼 추리 쯔몰에 토하다 로도 종래 치워도 더블리과 식으로 성인을 이서규도 규켄 레균 추중식유 계란 콘주 랑콜을 대나직 계란 차와 남는 용외 민두 슈기인 계란을 강에 자체지 대갈을 이서규 신진 공수 제네 성진 레군 규디 안주 록진구나 안주 체도 프로그램 슈초 팔립지 신진 공수를 계란을 민다식 주로 휴초 지수 로이동 기쌤다 기겐랑 민다 주바 가리이나 민대칸에 세원 툼바마이나 술라 민다 유치 대 세원기 칼로 교기 유 탱아 아파르 민다 유배 중두기 촉부시기 시에바다나 아바 통마르치 주급 응을 민다 촉바다 대내 샤뮤토하기 샤다다 공다 과송스 아바 진송 체지 그 특제를 전용양 진염 탱아달 대매발

생애남서 남불행기의 원점 체면 루양 시베니 신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쇼예 내젠디 케기니 문이 토세토베 루와유라 원점 체면 루양 시베니 젠디 세네 닝

0: 보게산 다른 거 산다 천좀 그 낀다 대 샤즈인다 천좀이야 따경 야고 치마도
1: 레스발라 발라 심제 나무고 다 부스키로이나 범스키로이나
0: 기라니리아 복범 가르 좀비 이네 나저 김장디 앞서라래 단단 지존님보다 적마래 지존님보다 진비이나 나저 채버 쳐야 보고 깨부다가 보파다다 보면 마다 인스제제 밤에 미군 되제 파츠 부규제 채버지 줄래 여말이 이네 다신 적마래 지조 사브래 어제자 당에서 주 예배 두드려 내샤 다샤 롱진나네 싱주 요산 지고레스 제제 양스 시에도와 보 니어레디 우디 직 투슈다
1: 레스발라 제주교 대유
0: 야주 나지 년거유
2: 俺给个周记别中，张总却做二天送饼，新旧有三千年，拆迁他只干七八年。俺给第一，基础人力给停车间都转车就快车的。俺给第一，基础人力给客服都还是不行的。俺们这马季，哪次跟这些东西都？
0: 哪是多少单？也马家，俺今年俺哪是第一单？也马家七十。现在拍起技术结果了。 보랑게 부구 잡된다 간발리 되지 잡디게 파 천좀살 개규다 드네 천좀래 야구제 떼셔 아
1: 레츠 발라
0: 니 정배 아무 쓰질라 끼어 슈루스 깨단가 친구 오리 먹어 쉬야다 좀 줘야 되게 니 제셔 다 보랑 여 교시
1: 레츠 발라

0: 견하러 쇼기.
1: 와, 다 가르치기 내 지난 듯이.
2: 군주, 참은 되게 쇼 대풍 아.
3: 겨진아, 참은 겨스 돈쇼. 추가 돈 빨리 해도 지기.
2: 요, 요, 어, 어.
4: 주변 난 추구해지 랑크 태용기.
3: 야, 딱 부파해 주시. 내가 고마워. 나 너도 겨우신다. 야, 군주. 유제 동시아, 내 전체 죽을다.
2: 어, 유제 삼.

0: 계사 가상우가 보는 친아디 다 로숨도 조집이다 돈도 추조면 누게 경서 쌤제면에 나야 쌤제 누가
1: 빨라 검증아디 부친주 도지 나스네 무관래야 보는 최사자 돈도 양 무빈 사비야도가
0: 와다 미디 있는 녀샤 다야 보는 그 자야도 경서 강과라 제매배네
1: 말해봐라 다리 비우면 거를 티십지야도
0: 아 레나 티십주에 베스도 메타
1: 발라 투데마나다 다자 비우신베 알레주가 주샤 알레주가데 겐쿵에 소스체 주가데 나란주의 돈안기 주중이 레드나도 겐자링기 제자 뮤빈티게 알레주가기 주제 유럽 제아솔 단샤 규지시게두 론이나 뮤빈티게 창마 제투그레스비
0: 돈을래나 고음치 십주 론니날 퓨르스에
1: 퓨보는 카직 제사샤
0: 르베 땅군에르 봐 기랑중아 겐고래야 싸워지기 요마르 봐
1: 봐라 퓨 니엘 보랄 싸워치로 마도 기회는신 보랄 양 무빈야 교야 무두는 말했어
0: 야야 잡진 커이나 다 이는 예 차오디 오네 첸부 차도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 당기 신대켈레 안 당구디 레스기 종위다 종시준이 통진다 개교시다 난시기
0: 디샤 디샤 내 차원 전부 중 지조님백을 이미 있나 나랑은 님입니다 참여 기재 미요 주네 또 저거 잡지 사요 말라 그로 드브제 고야 요 말이 다른 능신제 나도 신배 부족이야 고자자 지지 구보 고아용 그래 당원에 지조 사업스 니에데 그진 전부 시다라도 와
2: 金哥到这了，老皮皮，肯定轻松。就这事了，俺让做人狗中人的心头头痛啊！这事嘞，这事嘞，现在也不穷了。今晚呢，俺就有个新兵，俺来如果。

0: 부 진주 도지
1: 라발라
0: 불안기 세야 뒤뒤 단체나 섬기기 견드샤 차용유다
1: 발라기랑 섬자나무고 다 보직기 조유나 보무직기 조유나
0: 진예라 부포만 가르쳐네 난주 김잔디 앞수리 팅산당기 규주과의 수준 야부 팅제시어리 불안기 신비 알레 군수 조제 나라주 총수디다 나라주 김잔 추부다 가르부수요리 나당 랑 암춘종원의 시에 다타오시 방가 얘기촌 삼마도 류디샘디 야 당년 저주여디 소시수다
1: 레스발라 디규

0: 空土那不吹什么天呢？龙清对开了，金锥多吉他，空气波浪西边，麦吉提些。车不凶怎么看？菩萨这么对，总之苏南多吉，车不起苏南多吉，这就是说，他的个样皮，全部为止。几个得是刘长江，得是解散云点。车不凶南去，免得车不看。金锥多吉车不看，罗萨那么给。波多吉车不看，他的个样皮。阿么全总车不看，这么次人。爸爸街上车不见菩萨这么对生街车不见王尊张经理车不见苏南多吉这些次人车不见巴桑次人生主车不见大娃天地里前打茶
1: 茶家人龙族的技术这一边亲戚家土明蓝土强烈银蓝日龙二心这一边他米鱼二心地位去管理
2: 그나니 데시다 디자인은 락도하바 나로리아 기랑기 락도하바 앙잔다 외관 정비 앙잔 던도이는 기랑기 톱단라기 앙잔 루베시고 기랑리아이는 곰치니기 자가토비아기 저거딘데스도가 기나니게 키해중엘
3: 알레 진은 지원자 유비지 나이디나 쇼먼저
2: 오네디살 기나니 시아 땅아데 락도하바 앙잔 루차스완 외관 정비 앙잔 루는 차스를
3: 뭐지샬
4: 다 야고제 되면서 대샤 차고야 도리아 고고다니 시스도스도와
3: 고지라다베사스 녜칭귀나 로그미 창문 텐친스
4: 녜사르바 튕기네 야고제 뜻 다 겨우치지 레워 하와 겸나

0: 냥원에 닝 타고네 도제나 쇼빈다.
1: 어, 근데 정말이. 따라한테 로스 유신디. 딩거 규주 거의 철렀나. 나란수 삼로 진주 당. 쉐머랑 한게 민능시 진주 당거다.
0: 라리 라리.
1: 나 더 뒤제 쉐빈네. 나란수 미리카게 미만게 두수대서 찍찍 체제네. 현존 다르게 공비 당거.
0: 진들아게 원에 야고 싶을 수 없나스. 원에 아야 구자 싫어 티브. 냐 모두 제 지구 증비 인증 나.

0: 계산
1: 넣어 봐라.
0: 다든 슈그지 조도가 보징지 도지 로용 좀 누게. 다코 랑시 차브라 지드니 콘주 십지석이. 야 다코 나와 가시 모두자 제녀라 지구도가.
1: 봐라. 다코 미겐 차 차브리. 딘디 두제 나 말이. 마자네 사고 디네제 칠쇼레 조건소 로용기. 나란조 부에 사고 제마들 로용이 없다.
0: 오. 다 제네답이야.
2: 로든 남바조. 다 단다 총도 거조위. 디랭기 총도 남된조디나. 달료래가 초금 지규다. 원두 미게르 차가 주규. 디네 장마야. 라지게기. 난조 공호 장매 배준 회미 제비규. 난조 상종 숭남기 레드디. 뷔제 레괴 리조 주모 마제. 레즈그 내주이네 간직 통영어 말이. 다 디인 하장의 야구리. 디 난조 뽑아 지우베 레거지리. 더 듄저 지 뒤주 난라. 장매 강행을 맞아보다. 내주디 조난을 지제. 지링어 중 업된 유베 상종 숭남기 레드디 리조 총부디. 내저와리는 창매 모두제 두상은 안주 신구기 대대래게 대대
3: 아무라 보라 나 로용빈다
4: 오지 풍월레지
0: 어 다이니 신의 로레중아
3: 창문 대부 인별
0: 대부 인부
4: 대부 인 대부 인부 야 도지도 마빠다
3: 내 삼라
0: 오 다 신의 로용빈들이 보고 삼바야 부라 칼레카제 도나고라시다 샤캄브라지 차제 대여를 삼추 라는 거네 당시 되었다 똑치르시라 친도가
3: 보라 쇼다 보라
4: 야부 차간돈다 땡예슬린데 체겨아 보라리아 진드먼드라 슈로체 아메 클라스와 친구
3: 레스 암라
0: 다 보라 아버진제 칼레 십직함을 중아 보라 날 매자 보게랑 그로 텐중아 레가조 카라 지규르도 아
3: 보라 나타리 치로로 아버 줘야디 주린 쳐도 와 용보 용보 주고 리민도
0: 어 지샤 보드 지샤 야고 중샤
3: 나람스 레자 레제 도지 그진이야 슈글레 제미 갈레 참도 와 보라
0: 예도 예 카메 보드
3: 이네 레로 창마 신부 포션 모션 손자 레세다 댄시 디즈 만주 니에도 세베 뒤즈 장르샤
0: 다 딘산 레세 신예라 지어 임브르미
3: 누가 보라 안주 레주시다니 체탁주지 안중윤의 셰비는 녜주도 롱주지 임범마도 그도스다 임베 나오 균민도 다와지 침베 지리아 총베 섬기게 나진네 요리스제 레제군지 진리 장라리아 원조체주 원의 녜 섬기리아 진리 세우유다
0: 보면도 경고 예예라
3: 지샤 보라 디네 진리 장라게 나 코랑 그 차로를 냐제 슝람 소쇼 고르기 랑세나조 배상 균메 발름나주
0: 미 야고치 그도 게으르나
3: 好啦 나래 고급 탐진다 김경재 후다바다제 장미인
0: 지샤보드 지샤
3: 내내 뒤주 다와숨즈 주드 슝람수 중글 낙제다 가네카치 내 벽에 겹제 림소야 카세팅세제 시에톱자 레주인의 치루시라 친수 내가 뷰제에 도부시라도 와
0: 나디 조랑하리 리네 유산 제브르다
3: 힘부자 제장 진리장라게 나래 갑시라는기 림소야 나야 이지다 류개장치가치 딘제스제 진리장라 고랑 치로리아 된다제가 대두 레저간자 나야 지제제 세기
0: 다미 딘제이는 라리아 진리드 미 야고스 그도 제브레 다 지도장바 가산에 호주 세야도 좀 오늘 하루도 나는 딘제스다 아인사

0: 现在不了，这里七六里啊，阿宝亲戚，今年永不要求了。你呢？俺爷妈那时候，俺来没有住别里啊，全省的，顶最低呢，七六十来千算。
1: 这下，大爷呢？人家还活不下去了呀？他当爹的，让公婆当不长起来的。
0: 累死不了。
1: 到时候让祖国跟全部公婆当家全部给买嘞。
0: 这做人呢，顶上个当个孟叔书记的，上过西大院长，天天接触不到。徐长波啦，年关的钱呢，等到老总接过呀，忙不西大的下，娘娘也西大等个名多。
1: 是是，娘娘啥的感情不西大的不的，但俺做监管了娘娘要的。
0: 不啦，前几天个，俺也给俺亲戚个对个，你最熟人的。
1: 他有小不，都是现在看着着嘞。
0: 都是写给爹呢，先不叫他来要嘛的。波浪一人呢，接受难的。俺做老穷的都做，你妈个路就先不过个，哪怕都说说波浪个路就，他会先不过个。
1: 呵呵呵，起码波个，让他心里写着。但是让他来在念书去不去？我这边，那人家俺们人多，俺俩就交不给人种地子了呀，大家说个着多。
0: 用啊波浪，一年波浪一人个日子咋都不得了。
2: 俺见过通州写一遍啊，日兄爹拉的，俺面子爹呀，各种咱们长安中央要买的布。
0: 用啊，不啦，但俺那你们都太久了，那人家。
2: 不啦，但俺那你年少时见那个。
1: 用啊，不。
2: 他叫做在台风的叫着多。
1: 波浪一人过来嘛个呢？当俺的钱啥时候？用啊，用啊，大用啊！今天咱家里啊，牛肉锅的，大得人俺没包起，不然咱们都日中的人过呀。这大家做个羊肚的，你先到给买嘞。俺们路住住哪子去？
2: 照顾姐姐，人咋样个娘娘的，做的牛肉加菜的了。呀，大杨伯拉跟俺老子真是听那什么，来个孩儿钱呢，胸部没被牛肉刮的是，是不？伯拉，
1: 他不让个刮的这些，来不赢那这个的。伯拉，
2: 别的，公安是哪的？
0: 当俺让你，第一次的对个，人别说的，
1: 对的，不精致，
0: 老，担心的也干的也晓得。来，shops，我这个，日中的这是咋办嘞？刚来查没看下多啊？好了，不拉谁的，俺这有个龙兄给私信的，人没把这查了啊。
1: 都俺查不晓得多，对他不让撇去，对的。
0: 凶手都做价格交个钱，用着他那个旧不能行的些。明早的做事的呢，说商店的产品送这些民都给，拉不啦？
1: 嗯嗯，当然个别都是人家没晓得，写的多。我呢，人家以为没让的些。俺这有个龙兄弟，啥家伙写的要的？是不投资人嘛多？三毛找送咱，通工贷了呀。
0: 龙
1: 不仙丹了呀，没我也要买嘞。现在这座宁波对了呀，没咋的，本来都是嘛多，俺这没事都会，我那叫不西站的大伯。
0: 不啦，既然跟俺呀，你妈个陆局是哪的？
1: 大的人让日里呀，大家做个样吧，陆局人个样吧啊。
0: 不啦，
2: 你个样的，对面的呀，可有你就是。
1: 没是那波浪人个，可是俺也送就难不赢不。不过第一呢，对的，俺俺这龙骨店呀，精准嘛当光了呀，有个十个十个的。
0: 啊嘞，
1: 西门对面了呀，昌安百货是个的，现在西门口西街旁边是了呀，是那个西站有一张，没事就跨呀民都大街，西门昌安百货是个的。
0: 哈哈，昌安百货了。
1: 昆明市里呀，都给跟着登个药嘞。就算的个，没事里呀，都给当下了呀，唱个天呀，要嘛嘞。
0: Lodi dunga. Rang baba kesa. Losum le likuri. Ne yu so kachi kije. Zedang tsundul ya. Chimbi. Rang mula shanyeti. Kasu kinte. Sarpa shita yori. Cheza. Shibin ku. Maru kokchang cheje. Nga nala ma debata duni. Zembu wang yuta. Karnazo yaje. Rang mula shiga gombu ma se. Zen shike logimie jesha. Cheza. Rang mula kong. Nezu tige kimbe. Nisha nga ringa. Nimu, kala se mandrota. Tsemu, nyewe ni magu ba. Ngocita, dunge chenpo chungji. Ranga mola konge. Ngata, sosu putulia. Tondi manube, simdu rizichi kije. Tabse utuke. Lepta kebje. Rengsi kebje. Lenge tozu tsangu sonye. Shibiu kore. Ko tundu rari. Yine jizo nyingbe kebri ya. Nga tata tenyo tutu. Mi so shobi yine. Changbe shung sanye yoma ri.
1: Mi ko chueson rari. Bola, kirangai chueson ko titu sema shabche.
0: Nga ye, samlo di kwa nyong. Samlo di, teng mungu shita kwa cho. Yine, rangi baba ya, ama mebe kan. Ya, baba nga mebe chaba yina. Rangi baba, da zhulu leje. Ya mina, doshi tikuta. Ya mina, bangkyam kyokyu le yoma ri. Chetanya, dikeje, nane dunzhu tingma mungu jene. Lega di kune jima nuba lesu.
1: Mwane nye mola nyingje arashtu. Bola, nye kirali ya nye mag dunge di zu chen su lasu, gongpo mazum.
0: Keyo mare. Zo kiranzu tingsang chowa di digi yinba hakwa nan digri. Gyubu jikda ma trebi na ngama tamze jangjang yin chevri. Chetan, jizo nyingbe dunge chowa di ma simbi na Ting sang ge ji zuo ren lu ge di ji chuo di ning bu xin ge ma re. Ya, da dou zu xie ge ma de. Na ni nin zhuo.
1: Les po la.
0: Xie. Xie. Ne. Ne.
1: Ya po la. Da les.
0: Ya, bu.
1: La.
0: Da zhe zu shu.
1: Le se.
0: Le nie le san ji dan.
1: Le se. Le san ji su.
0: Da bo ngi ge, so so ji tian de ma le.
1: Zhe le.
2: Zu.
0: Ya bu.
1: La.
0: Ta da zhuan zu cha su. Na ni si si si zhu ge.
1: Zhe bu la.
0: Ta bu ran ji de da. Zhe de zhen de bi na. Nan zu long de jia qin bu gen zhe men duo a.
1: Xu zang. Zhe de zhen de na. Nan zu long bie sa zha de bu ran er xia. Bu la. Ni du de du. Nan zu yu shang de ya, xiong lam ken de sui ne ga yu bu da. Kaba xingzu na su che che nang lin sui na ga yu ba. Chongzu rengbo chu ga la di, chumi kene chi na ga yu ba cang ma 세세팅티통기
0: 쇼노네 쇼노라 아르자 레반 다스민도가 보니 중집에 두네 리디즐야 다저주가 팅크제 영영마레 이는 안주 롱슈르 대제 자가상르다 로도야르데마도 진짜 삼고뉴메다
1: 볼라 팅산치도 니신 야게 주고요리 나랑 롱고 이네 롱레타 신뢰 지고게 또 디마시
0: 근데스 롱부 사람 롤레야 신뢰다 롤레 맞잖아 한 소가 근데스 기억래
1: 신뢰다 롤레다 모두 기억지 이네 디가리아 쇼레 기억다 볼라 이제 제비는 나랑 롱고 신뢰 초부 기억지
0: 응미
2: 계산라 도건 토부 버도 구유나
3: 어 영아 오지 푸카르산 되나
1: 아무라 나 버도를 가보취 너보다 주로 망자 겨나
2: 요요 부디는 버도지래 탄데 지어리
1: 봐라 보라 고아테소
3: 보라 저가 날 추샤 가리 야라 보라 둥순다 슝인베
1: 보라게 숨부대조 좀 말다 루큐지
0: 가리 아야 볼라가 가르지야샤스
1: 볼라 더원 볼라게 아야 무뒤지 지조 닝베 루규 손 근제도
3: 왔다 지조 닝베 루규 거래야 볼라 닝제 듄수로 시네 손야 열다
0: 루규 셴부 지어다 징주마다 공고 보고 지조 닝부디 근제 지니바 하고 부 지어래
1: 볼라 지조 닝베 급기 나조 요근 롱베 시비년부디 거래야 무뒤지 손한다
0: 용아 지조 닝베 급래야 난 좀 미세게 돌아간다 저 창마 너고 춘주들의 장장리 다 돌아간다 돌아간 세월에 와다 도슈대야 마음에서 좋아야 타매베 냐누다 독습치베 슈쇼 냥고야들이 두두 미세 망체리야 고로를 햄베 겸겸도 고야요 말이 와당원에 지 고여가 마저 장부추다 난도가 마자 내베추사들아르다 부
1: 오늘 개구준진 신전름루디 독속 침부 시라르샤
0: 다 돈도 딜레두게 르심닉 나르주냥고레 베샤샤나 시비츠완 파갸코 로다 마제다 루데 베뷰 테라서 고두두잠바 와다 테마규가 제가지다 대자 슈제 나르주 동그릉고 제자지조 닝베 동에 시하고 존나 시에는 시에 차야 여마리
1: 波拉 이랑게 징주마당 공기니 주의태소 송두 나원의 너울 나서르시던기 이내 로규도서 니두 니팅상가 초와리아 가신다 퍼유주준치야 심슈이 치르주기
0: 지다 중규르티 키란조 라바요리 보응안조네 라가님을 아리 딩사 스준의 야구리 따보랑가 리부 딤슈아
1: 레스보라 니 후다바다 치기
4: 콩토 나무 추이세메티니 롱친 두유카르 징주 도지타 콩기 보라 시비 파제 티시 첩슈 좀케 부산 점두 좀지 수남 도지 첩치 수남 도지 저주 지수 타르게 양피 참바 위지 지급 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 인디 첩슈 난키 민의 첩키 징주 도지 첩키 로사 남기 보도지 첩기 타르게 양피 아마 춘숨 첩기 조무스리 바바기에산 첩기 부산 점두 섬기 첩기 왕주 장진리 첩기 수남 도지 저시치리 첩기 바산치리 섬주 첩기 다와 티리리 전다차
5: 초 지르강의 유튜 초시 참기에니 로교류 난추 미치 심 지키 강엘레 넘버 기와 체크
6: 지치 니제 아라 숨 아라 스타임
7: 어찌 보라 꾸감사
6: 허프 꾸감사 허프 당한 질러 질러 내고 누다 수고지 용기 멍시디 개주고 유자 륜초 도스마 체는 영향민도가 전부 다 정당을 연배 아

0: 我让他长大了要买到了哦你今晚里要唱不学会呢你年里要年数不一样会劝你买了好嘞那谁谁的你你来接里要你要朝外套里要你是观众下给这龙国面去老子也真学不一把哦哦不了得死的第一那个给那个松阳能行空给陆地那个龙中心对哦哦一把呀我这讲不一笔呢你是恰当中到了吗这是这都一呢这一年来人入当土我是谢谢这人入当土的是哎哦哦
1: 现在你老表的钱没吧？哦，他一呢没看你啥玩意没多包了。啊嘞！我爹不写债都。哦，这一阵。我老爹，大爹谁拿大爹？啊，大侄女俺大的，他让个几个写的。哦，老表的那个检查不吧？啊，那他不能拿他的。他给俺爹写的。哦，这龙光面这么多，你这样别给不了，你把都一呢，same
2: <笑>好公司，好公司，也就阿婆我。
3: 大伯了，要我讲哪了？
2: 有婆。伯了，
3: 拜拜。
2: 哦，婆婆啊。我呀。哈哈哈哈哈哈！哦，这，那天天那俺就包干到了。哈哈哈哈哈哈！看得出来是哎啊。你莫让那些个，天天那些莫让给，你看啥？长时间要买的少嘛的啦。
3: 庄码头，我这包的你看的是我来的。哦，没嘛，塞不起，没干了呀，大家吃个没金币呢。俺那这的都是庄码的呗。不然呢，俺洗过就归呗。是莫然呢，你的这是没，但是的，你让你洗哦。这里俺这里拿了两角钱的，不就多久？哦，哦，不的俺你是观众头呗，这龙国面的这是我最钱中啊。
2: 嗯嘞。
3: 哦。 不的硬件，不过让你们那次就不是了，还有事情，没忙过时候用不着。哦，今天这龙国面的这个老总的前辈接了，俺联系的别的商家请示个多啊。
2: 我是，
3: 现在天天呢，忙个让你给那些观众是呀个，这龙国面的也好些钱不赢呢，忙让给那次查给用白马菜，免干嘞装马大。
4: 我嘞，很多菩提提不起我的事多啊！么，
2: 我这不
3: 啊，
4: 他顶这个偏不远了的，俺让你给提不起这，要我这讲多啊！
3: 哦哦，呀，莫休息，你的，俺来年里讲那个的，对啊，年底都是这，顶那点事儿，顶那么用过日子，我的，老真累死，拖住我，哦，你的么？
4: 这龙关将给老真先生那娃儿，可是学会的，爹爹。
2: 乌鸦公，哎，哦，都是，哦，可怜可怜妈嘞，啊，都是，啊，都是呀，嗯嗯，那我的呢，乌鸦天数不多啊，给那个么，哦，都是的，是，啊，都是，都是的呗不，哦，
3: 提不起我的，么，提不起说，
2: 有，肯定
3: 的，
2: 那万一送给提不嘛钱，愁嘛大，有，阿罗西，阿罗，
3: 不，啊，
2: 不，我鬼话你的。
3: 自己去买的，莫让人来接。哦，可以去啊。啊，自己去买的。我也不懂啊。哦，莫让人的，给那个的是都回家呀？给这龙国面，俄罗斯是都提前的。你，俺们上我的管不到，给去买的，给去买的去。你到，你到。我的去，国语课外面。我是，莫，莫，莫让俺接送。我是莫，全部是他接。我是他年末的干接的，别啥说，我是。
2: 波拉，阿姐，阿姐啦，你不念个来他是穷死，阿姐，我是莫拉公，他是偷不起来的，就因那他是就爱面子的，劝那个马这边了。
3: 阿姐啦，底下我念你个，你是观众前个，这龙国面的这讲解，没可能谁要马这了。
2: 啦，你是观众给这龙国面了。
3: 哦哦，
2: 波拉，起来人。 俺村南边小可以跟着呢，菜市里也一起难过不嘞。那些观众给这龙光家是也听着，忙得一个铁不难看快要嘞。这里莫来提多了呀，没看见他们多，你说行不拉着谁？啊，咱们说人啊是人，忙得了一记擦擦街，能没说了，老子这桌钱是。俺们去了拖钱呢，答应了就买呢，忙走个铁不看得起个面了。俺村忙得了个家堂。
5: 前日了，一起难过。前天说，南平文大人透过网站接不他，厂家跑告诉。
1: 超弱难他张不张杨萨尔沃所所对面中
4: 平常龙七年七年后陪给龙七年他的龙七六七年前输赢
5: 李天孔没拿了呀我早晚送呗七刚提大的主要在这些国家上头卡进了呀那我就输不赢李天提拿了呀这些车子团结组织是那些主要电子给拿不了呀那一时当我就输得赢这些车子团结组织我呢是不赢呢开发说是贴不进的给拿了呀那他南西的以外的那下当没几个忙不多送给我们的提定爱的家里有个龙井三八八那么了就结果这个车呢嘟嘟嘟嘟我的手指月这瓦电子给南八十年的这瓦电子给团结九九十年的第一问的徐伟呢唐不等啊在前面呢其他人是唐不等呢打不唐在你怕给这瓦电把的下车都送别查下边呢다흉기중의세다가는신기튼룹기태피시바다보빼디니니가가르스때말을배웠으나니가기중의탕태피니기딱보디나흉탕튼룹니소소인바댐바댐바로와라딘데송도잖아빼디리글야이나나고탕제기저와댐바스민딘데지수제여왁남바딘데지샤제문디탕대시체나这个要得生，那其他的男生你不别吃下不赢呢？古龙给脏吧，对龙给古龙媳妇天天脏吧，大家能先给养着给感受媳妇的不？那别第一个呀，那我来吃不赢呢？看来成为空堂，在你怕个早点吧，媳妇明江顶的这岁月，那明江顶的这岁月我的呀，肯定才是呢。古龙给脏吧。养着去感受是不得不好的得都在呢那不谈这一多点不进不去那不去通道卡不热的嗯的第一早卡的点不得是呢早古龙去长把谈养着去感受是不得早卡的是呢我不长把谈感受你看来成为空体多点不赢咱那明江顶的就说不赢别查下不赢呢你说的养着给感受的都不给这些不赢呢大地拿了预备感受的养着给感受的大过的养着把这热死呢这个马上完了别能按预备古龙给咱们的要咱们的说的古龙给咱们的热死了不就在那第一大过的古龙马上完第一大过的马上完前场好的点呢大不堂这个早点吧找不出原来你早卡的是呢看来成为空堂这你怕个早点吧银子明江了铁道水我银子地呢其他个男生你不得下其他个男生送吧别查下吧银子将来也个是要说吧他可能是给拉白祖母是要说吧别地地了呀那大大都给这把抗难了呀那第二呀，明卡的岁数主要是呢，养老堂、养老间的，主要点吧是写不得。啊，养老间的卡的是呢，江马堂、喇叭、说是银巴堂，养老的卡的是呢，叶个堂、祖母银白，主要的点吧银章，第二个呀呢，养老堂、养老间的，主要是写不得。打西北边的吃下边呢，去南的娘母。康白店的米西不得不别地里给卡的做卡的时候的表示呢电堂电白这话电吧唐白店的热达达大众电脑电热地卡的卡的表示呢奶糖鱼的卡的你白店的卡的是呢婆婆热达达大众电脑电热巧话的前上奶康糖洗康洗了电解康洗电棒那边屯电个月长那个名将郎电堂电白着电白是说话音啊其他个男生啊吧别呢以往托白破雨色了说吧大家能信一个高位人雨色高位破雨色吧都不了呀明卡的说不着是呢天气天气的着电白是说话音用这卡的是呢哦天气的破雨日破雨应该切实地了切就卡的话的是呢以往超过他高位呗 유지인바 때문인자 계시 계주기 저와 때문에 개별출로 송당디 유바 티시 내장 대 시에샤비니 아치다기 낭수 주바 빼나차샤 지지기 뉴고 쥐지기 뜰 시바 뜨부 능구 표지 숙지를 제발해 다 네가 그 지지기 뉴고 시베 지디라 문주구 어이 슈교하래 쥐지기 뜰 시바 디랑 문주구 거의 슈교하래 등을 터 지탕 쥐니디 카데스나 단다와래 다 뒤러자나 뒤 단다와래 지지탕 뉴고 니그 팔라 가이다 갸기구 지슈바 디라 민장 가르 수업을 배웠으나 치바집에 들어왔대 치바 네 치바를 배웠으나 치바를 오늘 치바를 가졌으나 찍바를 네가 너 치바 돼지인 바디 빼나 지지 뒤에 누구래라 누구디 가래 지지래 와라 최장 네 표지 치료 뒤에 너무 지지 저그래라 누구세요 저그래 근데 지지 시바 대 다 지역이 코제디 강이미 미세워지래 와라 다음은 지지디 강이미 세외치도 지지디 누구인바 뿐유머인바 소기 꼬바 내루 경제소 세외치도 지지기 누구더부 자외 기디라 둘라 중외 지지양 누구래라 누구대양 가졌으나 지지래 제장 七八几百只点八十，大地主路的开全部十五日，白酒七路的拖了呀，一呢，西北安卓大地主不老种七度子呢，西京茶外国呢，看见做了我的需求个热点，比白酒七百，有的拿了，自己汤自己都不，叫我一年，地汤家的西北拖呢，肯定吃没这个拖了，白酒孬啊。 양만아 폐주 양마타베 돈아 폐주 집에 능주탄 내주디니 동주 외배 머체 망보 외바 인데지리 얘네 시바 따지 주고 롭종 집에 규름 나라야 있네 산제주 십중 차외 돈에 되니 산조 나로나 수액이 로양유 치라기 낭수 둠바디 있네 빼나 지제 이기 제제신 치제 제제 수두자네 안도 따지 주배 겁나 시에배 레 양만아 유중월보 양만아 저와 주세 유중월보 시바더부 돈주상말로이나 돈지민기 남당리 강단한 지제탕 제제시바티 가르코브를 해서나 레코와리 유중월보코와리 저와 우수주배 시디코와리 니코와이나 저외치기 토하네 세월체벌와라 지제이기스도전에 지제디 레리데 레지제리 근데 레디 시바 지제디 르모르베 양나 르모마인베 시엔르베 디세베체도 지제디 르모메 지제디 가르레스나 지제디 이기인 시바 더부 듀나시베 지제탕 와도 중에 이기니 퇴직리 제자 이기 시바디 자우가 금제디 가르레스나 지제디 시엔마인바 지제디 이는 이기인 시바디 세베체도리 제자 지제 이게 슬럽도잖아 예매니가 길래 유중어부세기 유장 디캅장러야 있나 개배출러야 가르 송당 송당 가려와르스나 레 직배 저와댐바스 송모르 제장 디카르스나 리시에르라 민테달 수바양 되라내바지 인장 내장대 준바 레 직배 저와댐바 시바디 로스 제제 산예조로 모두 슈구야그 거바양 다가인 提前一个堂姐姐一个学呗提堂建议了呀他建文的学位呢提的了文就学院嘛的建议了呀文就卡学不了你打这个去你的他今天做七八几百只我点白个了学不能行你培育托了他的培育培育七百九零难了呀挪啊杨满的杨满他白到那培育七年忙不多这样 等就给老总写给南端做车子印章西吧按照大学就给写别个了呀呢我的学子也大家吧其他人是给吧别那买一铺大一丢写吧得不了呀呢当然就用卡的写的是呢就当这笔之外电报是写个吧了 Dinang Chida Nancy, Gabala Shayu, Shian Bena Chasham, Chida Nancy, Yawara Chibina, Goel Hamsel, Soba, Dagan Shingi, Shingi Gam Shiba, Double Vina, Dakabetul, Sundan Kadiwa de Vesna, Shitungi to Adamba Sigre, Tedobu, Dede Gabla Ya, Chida Nancy, Senere, Tungi Jugula Yaina. Kebasosu zamjugu chule yaayina yuwa jusu mangda yu jang nga deya zowu kharsana cho guzam gitoane yaji pyuge lungdi sambabu namla ngodu zam shuba yi xeyan kharsana hangye tsu senjong chibe gyurim nangla ya geyu ki jeshi sikje dalwa nangla pendo chimu yore honga nga shuye ki nangdu digayina dede chaya ki tungi juk zu gola yaayina dudu zam ngodu chibada yi
6: 今天那么做公共上，唐代天南村新新八天呢，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来前世，来前地南平江六的前面给跟七木娃七零多吉拉年，培给大锤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拿一宿。
5: 这点钱呢，就要点把咱们可能用过个嘛的，加上还是写过的呗。这点钱的，天线点把郎九百元的是不的，写个月。像那个说了，像你咱们这个团呢，这点钱天线点把九百出的，加起三百包拿了，我的收个银，谈不的，谈的设计的九百，谈的设计的九百是呗，谈的的呢。 Tuyuki, Tandawa, Maung, Tanda, Deva, Sung, Nane, Tandati. Tanda Seji, the Juba, Shiba, Di, Tede, Tun, Shen, Tema, Juba, Modu, Shuduagi, Nansi, Tangu, Di, Yin, Kondejigla, Tanda Seji, the Juba, Sigresna, Nalula, Namogi, Piju, Chidang, Nashin, Sheba, Yina, Chawa, Kangshi, Chigi, Yuba, Tanda, where Chigi, Jilaya, Tede, Che.
7: 康熙了呀，那拿起过你就罢了，俺都进去给拿的。那一点的家家巧的七星银吧，点把进来写不得。进来呀，那路是写过，用在看的是那路了呀，这点钱给进了呀，那里的家家进去给那里的家家，别那盖的家去给拿金的不？那里的家家巧的七星银吧。
5: 단다七百杠一百吨点把九百开就的那一拿了一呢，熟悉了，别就七个多是，别查下边呢，三百迪金毒的不，迪，嗯，他怎么迪巴萨迪，迪金毒，迪不得不一呢，罗金毒，盖子得不一呢，徐金囊，三家得不一呢，顿金毒的不。
7: 공도샵에배디게토네세세체바도봄탄다세지도주바시바딜라야제셈바보나마슈규라코낭치고베내가진이지요레디컨데레스나탄다세지도주바이나니데탕로탕슈탕등시바도보디게투수무나네투탄다와인구구르바게세탄다와머치바라자와이나게와차바르와라디나직제 니네니
5: 대피시바디라영죽사슈유자타르이나디제체가야다야키우기주구구유바디니 아키고 인나 인탄 야키고 인니디 진중 매베 탈 자야지리 은데 인탄 인니 진중 매베 탈 자와디 꼼밤 뉴어지리샤 디첩러야 가르 폐주 땅을 베스나 버워 샤키고 신나신 슈길 폐주 땅말레 아키고 인나 인탄 야키고 인나 인디 폐주 땅어디 꼼밤 양마나 뉴어지리샤 제단 진주 아탕 진주 매베지라 두룩셰브 능신셰브이나 인탄 인니 폐주 조국 열대 디니니기 첩라 파야다 샤국 신난 신디 폐주 체브 망고도 배차샤베이나 이기더부이나 지신도 칼라 더부이나 사신둑 제바 더부 자와디 마오도 단다와 세지라 주베 네거블야이나 단 니르블야 어 팅선 나키구 니디 페제 마체바 체제 태가 대블로그도 사변 딥기도 삼자 둥기도 제바 더부 폐주 체제 너희디 공배 남바디나 팅선 폐주 체바 슉쳐와데 근데 팅선기 캐베트랑 너희디 다원은 폐주 마셉딘데 말에 가지가 모두 폐주는 게 가지가니 너희디 공제 근데 대대체 태가를 자워양 지기도 나래 대비나 남바 강로 인양 다들기 춘예 다들기 둘룩당 툰바 인장 폐주나나 지기도 성 第一呢，我直接吃，吞咸点吧，就别我的血给囊水糖不的。你不的呢，我就没吞白吞点吧，就不是不的。我就没吞白点吧，就别是不的。打肯德基了，可口可乐是呢，直接吃我的，我就没吞白吞点吧。第一个给我就没吞白吞点吧，是的，肯德基了，可口可乐是呢，吞了吞不一呢，肉没吞不一那样肉，吃的，脚当给团呢。 我就没吞白点吧，顶得几了，可口可乐。别吃下边呢，太久煮煮团了，它这个银白嘞，继续没银白汤。羊们呢，吃完搁不了牙龈呢，吃完这七八嘞，继续给吃完了，没就不说吧。顶得个吞点没，那么几个牙龈呢，我就没吞白吞点吧，就不了些。吞我呢，下边呢，吞我呢，吞不吞吃它就顶得的。 别那吃下面呢，日本来了整体咸了名声，咸吞没给日本那边吃完了就个没，日本来老总吃一遍来了就个意思都在那吞了吞他就是完了，吞了吞他就是。问题吃一个就最后他呢，日本来了整体咸了名声都在那，进了就不来，继续了没就不得点不着了，羊别吃下面呢，空的温吞鸡。 明天是银白来银气，这，慢慢慢慢些吧，都不写不赢了。但这个银白来继续没银白的，点不着完了。今天送账第一个给，我就没吞白吞点吧，是的，吞了吞没吞其他的一样容，吃一就最团呢，这个银白来继续没银白，吃完个了银呢，这个就不来，继续了没就不说个吞点呗，咋这个了银呢，写不得。
7: 这把卡这个难了，这车我就没准备囤点吧，就把西北其他的粮食的西北割了。哦，这车我不能呢，开的吃起个气的，秘书赶着送不到，开的明亮，开大不了是呢，去我就没准备囤点吧，就把都不送去，粮食个药剂，我这趟这些囊下，嗯的，开的吃起个气。 咱们都没吃，直接吃。我家的吞大地点把猪骨油渣，开的吃起个气的秘书干过来的锅巴汤、公煎、康阳麦渣，俺这直接吃。我就没吞白吞点把猪骨西巴鸡，我就拿那一个油巴渣，别那头嘴疼筋起鸡，穿了都没东西别记得不，老总给吃完猪皮。 咸了米是不得不，空给白的人难呢，白糖过了继续不得，白泥巴了呀，那继续不得完了。大家能信个日本来了整体咸了米是不得，他今个白得不赢呢，继续不得完了。大家都理解点点那了呀，那要见两把马娃呢，让全人家亏起了米是不得不。大家能信理解点那呀，那。 政治正把没到啦，该以下当提到的民事吧，都不院长直接吃，我不偷梦的，我就没准备吞点吧，就把院长开的吃起个气的秘书搞过来要嘛的，接着我就没准备吞点吧，就把西吧，今天广东文具商什么能行吞了。

0: 탑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 키티링 카상